0: 7월 25일 중복의 주말 아침 첫 곡은요. 윤종신 작곡의 정준하 애프터스쿨이 뭉친 그룹 애프터쉐이빙이 부른 영계 백숙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눈빛소녀입니다. 오늘 큰 더위 대설을 지나서 찾아온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삼계탕 같은 보양식으로 몸을 챙기실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몸에 좋은 건 뜨끈한 한 그릇만이 아닌 것 같아요. 더울 때니까 덥다. 더위와 와라. 어서 와라 하는 이런 여유로움. 이 마음이 또 하나의 보양식 아닐까요? 우리는 여름 한철만 덥지만요. 사계절 내내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낙천적이라고 하죠. 그 여유로운 마음까지 조금은 배워보고 싶은 오늘 중복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이 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또 우리 휴가철이고 방학기간이니까 또 문화생활 해야죠.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비롯해서 시벨리우스 슈트라우스의 명곡을 들려드릴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홍지영의 환상적인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톨 연세에서 공연됩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공연해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고 있죠. 광고 듣고요. 이진일 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박명수, 제시카가 뭉친 그룹이죠. 명카 드라이브가 부른 냉면 들었고요. 바로 음악에 스며들다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스트레스 쏟아지던 일상에서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고 싶은 7월의 우리 마음.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떠나 숲과 바다가 있는 섬마을로 가고 싶은 마음. 어디선가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새들의 모닝콜로 통나무 집에서 눈을 뜨고 싶은 마음. 7월의 여름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음악에

알면 할수록 더 잘 들리고 더 깊이 빠져드는 시간. 매주 토요일 멋진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잊고 지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 따뜻하고 편안한 감성의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동네 골목길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이, 또 누군가에겐 청춘과 첫사랑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노래 한 곡에는 그 시절의 공기와 풍경, 그리고 그때의 마음까지 함께 담겨 있죠. 오늘은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우고 음악과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강산의 특유의 순수한 시선과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소박한 풍경과 가족의 정을 담담하게 그려내면서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특별한 이야기보다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곡이죠.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옛 추억이 떠오르는 편안한 감성의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리와 포크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추억의 우리 가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1980년 발표 당시 제목이 긴 노래로 화제를 모았던 삼형제 밴드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죠. 이 노래는 팀의 리더이자 맏형인 김창원이 뭐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는데요. 사실 이 곡이 담긴 산울림 6집은 두 동생이 군에 복무할 때 만들어졌어요. 때문에 동생들은 참여할 수 없었고요. 그 빈자리는 세션 연주자들이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산울림의 이름으로 나오긴 했지만요. 사실상 김창완의 솔로곡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의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창완 특유의 담백한 창법과 따뜻한 멜로디가 언제 들어도 그 시절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죠.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1세대 여성 싱어송라이터 이현실의 목노주점. 낯선 사람들과도 금세 마음을 나누던 작은 술집. 그리고 그 안에 흐르던 사람 냄새와 따뜻한 정을 노래했는데요.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일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산울림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이현실 목로주점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진 1960년대 추억의 올드팝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컨트리 가수 조도엘의 우든 하트. 이 노래는 1961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던 히트곡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유명합니다. 이병헌, 전도연 주연의 1999년 영화 내 마음의 풍금에 삽입되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어서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블루 아이드 소울 가수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Love. 원래는 1967년 007 패러디 영화 카지노 로얄의 주제가였는데요. 국내에서는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1997년 영화 접속에 삽입되면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죠. 마지막으로 들으실 노래는 영국의 국민 가수 클리프 리차드의 1969년 히트곡 Early in the Morning. 이 노래는 임창정, 고소영 주연의 1998년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의 주제가로 쓰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역주행한 노래입니다. 좋은 영화는 좋은 음악을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노래죠. 영화와 함께 더욱 아름답게 기억되는 세 곡 함께 하시죠.

조 도웰, 우든 하트, 더스트 스프링필드, The Look of Love, 클리프 리차드, Early in the Morning 함께했습니다.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CB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참 좋은 오늘 주말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 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편안한 감성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청춘의 낭만과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포크 가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1980년대 원조 꽃미남 가수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이 노래는 이규석이 대학 재학 시절에 밴드 동아리 후배들과 같이 부르려고 만들었는데요. 비둘기호 기차를 타고 신촌역에서 백마역까지 자주 놀러갔던 추억이 영감을 줘서 단 10분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여성 포크 가수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희진의 아카시아. 특별히 선배 가수 김신우가 작사, 작곡했는데요. 그는 여행길에서 문득 떠오른 지난 사랑의 기억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을 완성한 뒤에는 이 감성을 가장 잘 전해줄 목소리로 김희진을 떠올린 거죠. 그렇게 인연이 되어 김희진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됐고요. 이 노래는 9월 일본에서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희진은 발매 후 현지로 날아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대학 시절의 추억과 여행길이 아련한 감성을 담은 두 곡 함께 하시죠.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김유진 아카시아.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사랑했던 국민 팝송입니다. 프랑스 출신 가수 F.R. David Words인데요. 1983년 국내에 소개되자마자 이른바 Words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당시에는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이 노래가 흘러나왔고 다방과 음악 감상실, 거리 곳곳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죠. 특히 담백하면서도 애잔한 멜로디, 그리고 F.R. David만의 부드럽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성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월이 흐른 지금도 1980년대 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국민 팝송 가운데 한 곡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F.R. David Words 들어보시죠.

F.R. 데이비드 월즈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까지 듣고 왔습니다.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은 싱어송라이터 박학기가 1990년에 먼저 발표했는데요. 그때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1998년 유리상자가 맑고 따뜻한 화음으로 다시 부르면서 주목받게 됐습니다. 오늘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편안한 감성의 명곡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노래들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살짝 열어주었겠죠. 그 추억이 그리움이든 미소든 혹은 잔잔한 아쉬움이든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행복한 주말을 열어주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5: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4: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5: 네? 어쩔 수 없다고요?
4: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5: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6: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맛이 있죠. 바로 스와이스인데요. 스위트와 스파이시를 합친 말로 달콤함과 매콤함을 함께 즐기는 맛입니다. 사실 단맛과 매운맛의 조합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사랑받아온 맛인데요. 이처럼 서로 다른 맛이 만나 더 큰 즐거움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일상도 새로운 조합을 만날 때 더 풍성해집니다. 시도하고 움직여야 마음도 열 수 있겠죠? 이번 주말엔 작은 변화 하나쯤 더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몇 년 전 깔림바 악기를 배웠습니다. 그 잘하진 못했지만 발표도 함께 했답니다. 그때 한 음악이 사랑의 인사와 유머레스크였는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깔림바 연주 음반은 없어져서 저희가 플룻과 하프 연주를 준비했거든요. 에드워드 엘가의 살리다무르 사랑의 인사 작품 12 플루스의 노라 슐만 그리고 하프의 주디 로만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9: 에드워드 엘가의 살리다물, 사랑의 인사, 작품 12, 플루스의 노라 슐만, 하프의 주디 로만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8915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들었는데요. 사랑의 인사, 이 갈림바로 연주하셨을 때 그 느낌 좀 났나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7월 25일 토요일, 또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메들리로 들려드리는 날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많이 많이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 이 즐거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글잠, 이 신청하신 곡 요요마의 첼로와 제임스 테일러가 노래한 Here Comes the Sun이 생각나는 아침이네요. 신청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 제임스 테일러가 그 탱글우드 페스티벌에도 초청받고요. 아주 굉장히 그 클래식 아티스트라고도 공연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멜로우 보이스 이런 또 이 별명으로 불렸던 생각이 나네요. 자, 조지 해리슨의 Here Comes the Sun. 자, 보컬의 제임스 테일러, 첼로의 요요마의 연주입니다.

Here Comes the Sun, 조지 해리슨. 이 비틀스의 조지 해리슨의 곡, 보컬의 제임스 테일러, 그리고 첼로의 요요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주 이 제임스 테일러와 요요마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들끼리 아주 잘 어울린 그런 또 곡을 우리 윤은구 씨가 신청해 주셨어요. 노코 아빠 승윤입니다. 백장님 오랜만에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자, 슈베르트 음악 아무거나 신청합니다. 이야, 이게 아무거나라고 했을 때 더 고민이 깊어집니다. 제작진은. 자, 7409 쓰시는 우리 노코 아빠 승윤 씨에게 들려드릴 프란츠 슈베르트 음악 피아노 소나타 21번 B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960 그중 1악장 몰토 모데라토 함께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연주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6년 7월 25일 11시 00분 강원 횡성 경기 오산 평택 하남 안성 용인 남부 여주 서부 양평 서부 경남 사천 하동 북부 산청 서남부 합천 서북부 전남 보성 고흥 북부 무안 북부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시 서부 충북 청주 동부 지역에 폭염 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409 쓰시는 노코 아빠 승현 씨의 신청곡 프란츠 슈베르트 음악 아무거나 다 좋다고 하셔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B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960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1악장 몰도 모데라토 들었습니다.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일범 교수님. 엑소덕스 영광의 탈출 들려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오! 빰빰빰빰. 이야, 이 정말 그 옛날에 명화극장 이런 거 할 때 탁 나오던 음악이잖아요. 근데 이 엑소더스를 응원곡으로 이렇게 채택했던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일본의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라고 팀 있잖아요. 이승엽 선수 옛날에 활약했을 때 그 당시에 야노 겐지라고 있었는데 야노 겐지 이러면서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에르네스 골드의 엑소더스 메인 팀 스탠리 블랙이 지휘한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런던 페스티벌 코러스의 연주로 들어볼까요?

에르네스트 골드의 엑소더스 메인 팀. 야, 영광의 탈출. 참그 멋진 그 영화였습니다. 자, 스탠리 블랙이 지휘한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런던 페스티벌 코러스가 함께했던 아주 장대한 긴 영화. 그렇죠? 그리고 또 주인공도 아주 멋있었고. 그렇습니다. 엑소더스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 장일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크리스 행복합니다. 추억 속의 음악, 결혼 행진곡 듣고 싶습니다. 이 결혼하셨을 때 결혼 행진곡 들으셨군요. 근데 그 요즘에 결혼식은 잘안 가시나요? 결혼식 가시면 결혼 행진곡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자, 좋습니다. 3635 쓰시는 분의 신청곡, 리하르트 와그너의 로엔그린. 이 와그너 작품 번호 75, 그중에서 트로일리히 게피르트 시헤 다힌, 사랑의 축복이 내리는 곳으로 오세요. 홀리의 합창, 이 결혼 행진곡이죠. 게르 숄티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콜드 위너슈타츠 오퍼,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이 함께해 주고요. 또 이어서 펠릭스 멘델스존의 A Midsummer Night's Dream, 한여름밤의 꿈 작품 21 가운데서 웨딩 마치. 자, 요정들이 또 결혼을 합니다. 제임스 레바인즈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 대표적인 결혼 행진곡 두 곡을 듣겠습니다.

펠릭스 맨델스존의 A Midsummer Night's Dream, 한여름밤의 꿈, 이 연극 중에 결혼행진곡 웨딩 마치 들으셨습니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축하드리고요. 리하트 바그너의 로엔그린, 그 중에서 트로일리히 게피르트 지헤 다힌, 사랑의 축복이 내리는 곳으로 오세요. 홀리의 합창, 결혼행진곡, 게오 쇼티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콜드 비너스 슈타츠 오퍼,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 연주로 또 감상하셨습니다. 232 쓰시는 분은요, 더위에 수고 많으시죠? 아니 뭘요? 이 정도야 뭐 보통이죠. 자, 듣고 싶은 곡 신청합니다.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보헤미안 랩소디 들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아 정말 제가 듣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며칠 전에 프레디 머큐리 노래 몇 개 쫙 한번 해가지고 다른 분 생일 축하해드렸습니다. 자,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 매튜 프리만이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또 저는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조민규의 Recuerdos de Buenos Aires,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추억 함께 감상하셨고요. 1104 쓰신 분의 신청곡이었어요. 조민규 작사 작곡 Recuerdos de Buenos Aires. 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추억 대단한데요. 보컬의 조민규, 반도네온의 고상지, 피아노의 조영훈, 더블 베이스의 김유성, 그리고 필스트링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곡을 신청해 주신 1104 쓰시는 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많이 사랑하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영진 언니 생일이에요. 연로한 시어른을 모시고 25년째 큰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며느리로 또 두 자녀의 엄마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또 직장인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까닭에 어깨에 짐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 보이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힘내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네요. 오늘만큼은 온전히 본인을 위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축하의 마음을 담아

노래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조민규의 노래 들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추억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7월 25일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퍼레이드로 들려드리는 날이죠. 자, 오늘도 신청하셔서 다음 주의 기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에서 들은 감동, 유클 가족과도 함께 나누고 싶네요. 프라코피에프 교향곡 5번 작품 100 신청합니다. 내림나장조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청취자 3581 쓰시는 분이 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전곡 감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교향곡 5번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죠. 1929년 4번 교향곡 초연이 실패한 뒤 그는 무려 15년 동안 교향곡을 쓰지 않았고요. 오랜 부침을 거쳐 비로소 완성한 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교향곡입니다. 작곡은 1944년 여름 모스크바 근교의 별장에서 두 달여 만에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동안 구상해온 소재들이 이 시기에 비로소 결실을 맺었는데요. 일부 아이디어는 1930년대 중반의 메모 그리고 1937년에 작곡한 발레 음악 신데렐라에서 비롯되었고요. 러시아어로는 졸루슈카라고 하죠. 프라코피에프 특유의 신랄하고 독특한 화성과 풍부하고 개성 있는 선율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그만의 독창적인 교향곡 언어가 정점에 이른 작품이기도 한데요. 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작곡해서 이 곡은 전쟁 교향곡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프라코피에프 본인은 이 작품에 어떤 정치적 의미도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곡을 두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들의 환호와 힘, 순수하고 고귀한 영혼에 대한 찬가로 표현하며 개인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으로 남기고자 했는데요. 작곡가의 이런 의지와는 달리 당시 구소련 당국은 이 곡을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음악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1악장은 장대한 소나타 형식으로 민요풍의 소박한 주제가 점차 확장되고 고조되다가 다양한 악상이 대입법적으로 교차하는 구성인데요. 여유로운 흐름 속에서 목가적인 정서, 민중의 열정과 투쟁, 그리고 장엄한 축제를 향한 기대감이 어우러진 악장입니다. 이어지는 2악장은 작곡가 특유의 토카타풍 스케르초가 되겠습니다. 빠르고 경쾌한 리듬 속에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과 신데렐라에 등장하는 유쾌하고 날렵한 에너지가 흐르죠. 질주하듯 전기되는 가운데 중간 삽입부에서 관악 앙상블이 부각되며 음악에 새로운 긴장감을 더하는데요. 자, 3581 쓰신 분의 신청곡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작품 100 가운데서 1악장 안단테, 2악장 알레그로 마르카토 군대 행진곡적으로 자 마리스 얀선스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3581 쓰시는 분의 신청곡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작품 100 1악장 안단테 2악장 알레그로 마르카토까지 들으셨습니다. 마리센 선스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 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악장은 느린 악장입니다.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투명한 서정성과 애틋한 향수가 교차하는데요. 초반에는 마치 꿈결처럼 섬세하고 부유하는 듯한 선율이 흐르지만 중간부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어두우면서도 격렬하게 고조되어서 전투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처럼 잔잔함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3악장은 프라코피에프 특유의 감정 표현이 가장 서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고조되어 전투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처럼 잔잔함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3악장은 프라코피에프 특유의 감정 표현이 가장 서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마지막 4악장은 론도풍의 피날레로 첼로 넉대가 첫 악장의 주제를 코랄처럼 연주하면서 문을 열고 코랄은 이제 찬송가풍이죠. 활달하고 즐거운 흐름이 곡을 이끕니다. 재치 넘치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곳곳에 숨어 있어서 듣는 내내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지듯 흥미롭고요. 마지막에는 달아오른 축제처럼 빠르고 거침없이 피날레를 향해 질주합니다. 이렇게 프라코피에프 교향곡 5번은 서정성과 힘, 긴장과 환희가 교차하며 작곡가의 교향적 언어가 정점에 도달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데요. 자, 이제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조코소. 자, 이 농담이 담겨 있습니다. 아, 마리세안 선스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 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작품 100 감상합니다.

3582 스시무드 신청곡으로 오늘 전곡 감상했습니다.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작품 100 1악장 안단테 2악장 알레그로 마르카토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조코소까지 함께 군대 행진곡적인 특징도 있고 또 아주 좀 그 재미있는 희비극적인 느낌도 있는 곡이었고요. 마리시안 선스가 지휘한 암스테르담의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찜통 무더위 유쿨이 있어 그래도 힘이 됩니다. 옛날에 피아노 한참 배울 때 유머레스크랑 은파를 쳤는데 옛 생각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8636 쓰신 분의 신청곡 에디슨 와이먼 저도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The Silvery Waves 은파입니다. 피아니스트 파울로 수브리치의 연주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Salve!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여전히 연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필 깎는 느낌이 좋아서일 거예요. 사각사각 소리와 함께 뭉툭해졌던 연필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그 느낌. 연필을 깎을 땐 바쁘게 흐르던 시간도 잠깐 멈춘 것 같고요. 무뎌졌던 연필 끝이 또렷해지듯 오늘도 잠시 숨을 고르며

다듬어 봅니다. 잘 깎은 연필로 빈 종이를 채우는 것처럼 이 시간이 좋은 페이지로 남기를 바라면서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첫 곡으로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들려드렸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연필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요즘 연필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연필 잡으면은 뭐라도 막 끼적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뭉툭해지면은 깎고 싶고 연필깎이에 연필 넣어서 쫙 돌릴 때 그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하는 느낌 그거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연필은 뭔가를 쓰는 도구이면서 마음을 좀 돌아보게 하는 도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뭉뚝해지고 무뎌진 마음을 벼리게 하는 도구. 다들 한 주간 바쁘게 지내셨잖아요. 주말인 오늘은요. 연필 깎는 마음으로 속도를 조금 늦춰보는 거 어떨까요? 그 여유가 오늘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계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 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고요.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사하나를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온 감사 인사 메시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혼자 사시는 이말숙 어르신의 사연 소개해드렸었죠. 시각장애가 있는 채로 혼자 지내시는데 화장실이 집 밖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보수공사를 해서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말숙 어르신과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김주영 사회복지사님이 감사 인사 전해오셨습니다.
3: 도와줘서 감사하고 이 돈으로 화장실 잘 고치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쟤도 더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4: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모두들 어렵게 이렇게 생활을 꾸려가고 계실 텐데 어르신 사연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보태주신 힘으로 화장실 잘 고쳐서 조금 더 생활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르신이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이제라도 조금 깨끗하고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공사가 시작되길 바라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 무더운 여름 살아나셨군요. 오신 걸 보니.
1: 큰일이네요. 이제 시작인데.
0: 그렇죠.
1: 취재 다니면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뵙잖아요. 예, 빨리 여름이 지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맞아. 들고 네. 예, 어딘가 저희는 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한데 예, 모두가 좀 시원해지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생각하면서요. 예.
0: 네. 아 진짜 여름은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취재 다니시면서 진짜 고생 많으시겠다라는 생각 요즘 하거든요. 허윤희 리포터님 더운데 저 위에까지 걸어가셔야 되고 뭐 대중교통 타든 차를 타든 못 가는 장소도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아유, 그것도 바리바리 또 필기도구 챙기셔야 되죠. 뭐 녹음기도 챙기셔야 되죠. 짐도 많으실 텐데 참 걱정이란 생각 듭니다. 이럴 때 좀 가벼운 연필 하나 사드려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허윤희 리포터님은 필기 많이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선물도 볼펜 선물도 자주 해주시는데 네. 즐겨 쓰는 필기구 뭐가 있으세요? 아, 연필은 자꾸 깎아야 되니까 취재 다니실 땐 조금 어렵죠.
1: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잘 눈에 보여야 되는데 좀 진한 펜을 미리가 좀 두꺼운 펜을 자꾸 쓰게 돼서
0: 맞아요.
1: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막 그 노안이 빨리 온다고들 하시는데 아직 젊을 텐데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어르신들께서 뭘 벌써 노안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네. 진한 걸 자꾸 쓰다 보니까 그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은데 네. 아까 우리 진행자님 하시는 거 들으니까 연필을 다시 좀 사보고 싶은 마더 데레사 수녀님 몽당 연필도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뭔가 네.

0: 아, 연필이 주는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1: 맞아요.
0: 좀 아날로그적이고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도 들고
1: 맞아요.
0: 속도가 좀 늦춰지는 느낌도 드네요. 예.
1: 맞아요. 아, 그리고 잡았을 때그 연필만의 그 묘한 느낌이
0: 아,
1: 있어요.
0: 있어요.
1: 그렇지
0: 예.
1: 않아요? 아,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연필을 잡으면 뭔가 진짜 약간 학구파가 된 느낌으로 뭔가 쓰고 싶은 생각이
0: 그리고 우리
1: 들긴
0: 아까
1: 하는데.
0: 후진님이 선곡하신 것처럼 사랑은 또 연필로 쓰라고 하니까 저희 사랑 나눔 프로그램에
1: 네.
0: 딱인 도구네요. 예.
1: 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전달할 때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뭔가 써서 전달하면 진짜 정성스럽게
0: 아무래도
1: 느껴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예.
1: 사랑을 정말 연필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0: 네.
1: 생각 드네요.
0: 사랑도 하고 연필도 쓰는 네.
1: 어, 네.
0: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1: 어머,
0: 나눔입니다.
1: 더 좋다.
0: 네.
1: 여러분들, 제가 대신해서 연필을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번호를 한번
0: 아,
1: 눌러주시면
0: 예.
1: 감사하겠습니다.
0: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 네.
0: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1: 잘한다.
0: ARS 번호
1: 네.
0: 말씀드릴게요. 060-700-1225번입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소중한 나눔의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어 소개해 볼까요?
0: 네, 오늘은 자폐성 발달 장애 아동을 키우는 예, 아버지 이영철 씨 가정을 소개합니다. 지금 46세의 나이신데요.
1: 네.
0: 그 아들 호준이가 지금 8살 나이인데 지난 3년 전에 발달 장애 그것도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 진단을 받았거든요.
1: 네.
0: 그 당시에 거의 뭐 또래보다 5살, 4~5살 정도의 인지가 이제 늦다라고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진짜 많이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아버님 표현으로는 억장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1: 아,
0: 하셨는데, 예.
1: 그렇죠.
0: 지금 이제 아버님이 혼자 키우고 계시는데요. 이제 어머니께서 조금 도움을 주시긴 하지만,
1: 네.
0: 그러니까 호준이의 할머니, 친할머님이시죠?
1: 네.
0: 예. 아내분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혼까지는 아니고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호준이의 진단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두 분의 의견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아버님이 지금 육아휴직 상태에서
1: 네.
0: 아들을 돌보고는 계시는데 이게 장기적이지 못하고 또 아이의 어떤 치료를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1: 맞아요.
0: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정도의 상황도 못 되거든요. 용변 처리나 이런 부분도 어려워서 치료가 진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1: 네.
0: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다면 예. 온 마을을 또 이렇게 온 마을의 힘에 힘입어서 호준이가 조금은 더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아, 진짜 아빠만이라도 하면 아빠가 엄청
0: 네.
1: 힘이 나실 텐데. 아빠로서 내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호준이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게 언제였죠?
0: 지금부터 한 3년 전이니까 그 호준이가 한 5살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또래보다 4, 5년 늦다고 했으니까 거의 이제 아기 수준의 인 거예요. 예. 아이가 발달이 좀 늦다고 느낀 거는 아버님은 두돌 지날 즈음이긴 하셨는데요.
1: 네.
0: 아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걸좀 한사코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의견이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맞지 않았던 것 같고,
1: 네.
0: 그걸로 인해서 별거까지 하다가 결국은 아이까지 엄마가 데리고 갔던 시간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3년 전에 아이를 데려오면서 예, 아버님이 진단을 받았던 건데요. 진단을 받게 한 건데요. 그 당시에 진단명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거였고요. 인지 능력은 또래보다 5살 정도 낮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아기 수준이었다고 생각할 수
1: 그렇네요.
0: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설마 하면서도 제발 아니기를 바랐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말을 하시자마자 바로 억장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시간을 자꾸 되돌리게 되잖아요. 내가 그 순간에 아내하고의 이런 다툼 때문에 아이가 더 입을 닫게 된 건가라는 모든 걸 이제 자책으로 돌리는 시간도 물론 있었고요.
1: 네.
0: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이 앞에서 아내하고 언성 높이면서 싸웠던 그런 순간도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예, 그런 기억들 때문에 많이 괴로웠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이는

0: 의사표현을 전혀 이제 말로 하지 못하고, 뭐 배가 고프면 밥통 앞에 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정도거든요. 예.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딱한 번, 언젠가 아빠는 밖에 계시고 아이가 창문 너머로 그 아빠 비슷한 발음을 하면서 이제 불렀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 비슷한 말로 이제 아빠라고 이제 했는데, 영철 씨가 이제 이영철 씨가 아, 아니겠지, 잘못 불렀겠지, 뭐 하고 이제 그냥 돌아서 갔던 그 순간이 그 비슷한 말에 그 아빠 호칭이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반응을
1: 또
0: 했더라면,
1: 후회하시는구나.
0: 네. 그
1: 아유,
0: 순간이 이제 각인이 돼서 남아 있으신 것
1: 참.
0: 같은데요. 네, 아빠 이영철 씨의 그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2: 3년 전에 그렇게 판명됐을 때는 좀 억장이 무너졌죠. 자폐 압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폐예요. 그때부터는 억장은 무너지지만 그래도 애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겠다. 하루라도 더 늦게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가 아프다는 걸 그때 인지를 조금이라도 제가 하고 있었다면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죄책감도 들고 자책도 하고 또한 가지는 아이가 창문에서 저를 봤었나 봐요. 그때 아빠 하고 한번 불렀었는데 그 대답을 못 해준 거. 지금 귓가에 맴도는 아빠 소리.
1: 호준이가 만으로 8살인 건데
0: 네.
1: 아직 아빠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발달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뭐 용변 처리도 있고 뭐 의사표현 같은 것도 아까
0: 그쵸.
1: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
0: 네. 지금 이제 약간 뭐 인터뷰 내용 현장음 중에 아버님 얘기하는 뒷배경으로 소리가 조금 들리실
1: 네네네.
0: 텐데 가만히 있지 않고요.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옆에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소변을 가리기는 하는데 뒤 처리가 이제 용변 처리가 조금 안 되기
1: 힘들구나.
0: 때문에 어른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의사표현이 전혀 안 돼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고요. 또한 가지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도 있다고 하고요. 또래들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돌발 행동인데요. 갑자기 자기가 막 내키면 집안에 있다가도 밖을 나간다는 거예요. 할머니,
1: 너무
0: 할아버지랑 살
1: 위험한데.
0: 때, 예, 뭐 밖에 나가면 시골이기 때문에. 막 들판에 그냥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눈이 막 오고 있는데도 뭐 예, 그냥 밖을 나가서 소식이 없는 거죠.
1: 아이고.
0: 그게 이제 몇 차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실종 신고를 해도 이제 파출소까지 다 아이에 대한 게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위치 추적기도 애가 붙이고 있고 부착을 하고 있어서 여러 차례 행인이 이제 아이를 발견하고 파출소에 데려갔던 적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빠랑 살고 있긴 한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성장할 때는 진짜 돌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어른들이 그걸 다 순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생긴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생각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를 갔다가 잃어버렸다거나, 뭐, 아픈 상황에 놓였거나, 뭐, 이럴 때, 내가 아파요, 뭐, 저 여기 있어요라고 위험을 좀 다른 어른이 감지할 만한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1: 네.
0: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장 두려우셔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될까 봐 이제 가장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1: 네.
0: 이런 이제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시는 어머님도 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나는 아프고 나이 들어가는데 이 아들과 손자를 언제까지 내가 도와줄 수도 없는데.
1: 그쵸.
0: 이날의 인터뷰를 위해서 센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할머님이 직접 오셔서 그 손자를 이제 케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1: 네.
0: 인터뷰하는 동안 사회복지사님도 옆에서 도와주시긴
1: 너무
0: 했는데,
1: 움직이니까
0: 네네
1: 누군가 있어야
0: 그만큼 가만히
1: 되잖아요.
0: 있지 않고 계속 뭔가를 움직이고 던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님도 참 고단하셨겠다. 근데 당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예, 막 눈물 보이십니다. 잠깐 인터뷰 담아봤어요. 예, 김수님 어르신 얘기 들어보시고요. 네, 이영철님 아버님 얘기 들어봅니다.
3: 그런 게 가슴 아프지요. 내가 태일도 못 오고 잠깐만 눈만 어디로 띄다 보면 얘가 나가버린 게 몇 번을 찾아오고 찾아오고 경찰서에다 저기 이런 거 안 해놓은 데가 없어요. 다 그 유책 추적기도 다 해놓고 내가 죽고 없으면 저게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지고 가슴이 아파.
2: 네,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렸는데 항상 그 모습이 아니라서 죄송스럽긴 하죠. 그래도 제가 무너지면 저희 집이 다 무너지니까 제가 지금 억지로 살고 있는 마음인데 이게 보호조치가 안 됐을 때 그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보호조치만 된다고 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어디 웅덩이에 빠져있더라도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만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1: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아빠 이영철 씨.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아이 치료비는 물론 생계까지 어려워져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보경 혼자라고 생각 말기.

0: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혼자 키우는 아빠 이영철 씨가 아이 치료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번에 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아이가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한지 좀 궁금해요. 예. 뭐 자폐 스펙트럼이 완치되긴 어렵다고 해도 우리 아사하나 보면은 치료를 꾸준히 하면은 인지 능력 같은 경우는 훨씬 좋아지는 그럼요. 경우 많이 봤잖아요.
1: 네, 그렇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네. 이 호준이도 매주 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두 차례 치료를 가긴 하거든요.
0: 오, 다행이다.
1: 예, 하루는 2시간, 하루는 1시간에서 모두 3시간을 하긴 하는데요.
0: 네.
1: 치료가 조금 부족하죠, 지금. 네. 그 비용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게 아버님 상황에서는 지금 최대로 하고 계시긴 한데요. 선택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0: 네.
1: 장애 진단을 한 병원에서도 아이에게 계속 사회성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다. 예. 뭐 어떤 뭐 교재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 무리 속에서 같이 치료받기도 하고 또 1대1 교육도 그 치료도 받고
0: 네.
1: 그렇게 꾸준하게 어떤 그 사회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을 하신다는데요.
0: 네.
1: 치료센터가 이제 전문 선생님도 계시고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이제 노출이 되면 좋은 건데 그 치료센터에 간다는 건 비용하고도 비례하는 부분이기
0: 맞아요.
1: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0: 이게 생각보다 조금씩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1: 지역에 따라 조금씩 또 어떤 센터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버님은 한 6만 원 정도 회당 6만 그러니까 한 시간당 6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아버님 휴직 상태니까 그 돈 얼마나
1: 그렇죠.
0: 큰 돈이에요.
1: 부담스럽죠. 매주 꾸준히
0: 그렇죠.
1: 3시간을 한다는 게 여기서 또 늘리는 게 이제 아버님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요.
0: 네.
1: 아이가 실제로 몸이 아프고 막 그래도 배앓이를 한번 했었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아버님이 모르셔가지고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의사 표현조차도 배가 아파 정도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예. 와, 그 보는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1: 그렇죠.
0: 속상해요. 아, 너무 힘들지.
1: 그렇죠. 아프단 말도 못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셨고
0: 네.
1: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좋은 것도 먹이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아플
0: 네.
1: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의사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감사한 일일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너무나 힘들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그래도 빛을 볼 날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생각하면서 빛을 볼 날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바라보신다는 얘기
0: 네.
1: 아버지 통해 들어봅니다.

0: 또는 아파요. 배앓이를 하는 걸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을 못 하니까 그냥 마음이 찢어지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아이한테 뭐라도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아도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포기 안 하고 지금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1: 아이 엄마와는 별거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도 계속 별거 상태이신
2: 네.
1: 건가요? 그리고 엄마가 어쨌건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 많으시겠어요? 아이를 좀 양육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2: 저 이제 저희가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방송을 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마 아내분은 결혼 전부터 좀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출산 후에는 그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선 별거를 결정할 당시에 아내분이 아이를 데려갔었고요. 그 이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제 아이에 대한 그 양육의 마음은 좀 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도 뭔가 이제 변화되는 부분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안 느껴지고, 더 이상은 아이를 좀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2023년에 아이를 데려오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된 건데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이혼의 과정으로 가는 것도 좀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부간의 상황을 저희가 다 헤아려서 방송을 통해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아들의 어떤 치료를 위한 부분에 아버님이 집중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가장 아이를 위해서는 아빠가 가장 나은 양육자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선택을 위해서 좀더 아이한테 양육 환경이, 성장하는 환경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한부모 가정이잖아요. 근데 또 법적으로는 그게 아니니까 지원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럼 치료는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에요.
2: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부모 가정도 아니고 또 아버님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긴 하나 직장을 갖고 있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이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의 이제 수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방이긴 해도
1: 안타까워요.
2: 또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작은 집도 갖고 있는 상태라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또 생계전선에서 아버님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1: 네, 그렇죠.
2: 다른 공적 지원도 전혀 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신 사회복지사님들이 기관에서 더 애달파시는 거예요.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시면서도 어디에 손을 내밀어도 아버님은 그 조건의 충족이 한 가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상태라 사회복지사님하고 저희가 전화를 드릴 때 광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김태호 사회복지사님 정말 따뜻한 분이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가 될수 있도록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좀 응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몇 번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지원을 해 보고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해 봐도 이런 아버님 한부모 가정도 아닌 혼자 계시는 이 아버님 같은 가정의 상황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청할 곳이 없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들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고요. 이영철 씨는 아이가 아빠하고 눈을 좀 맞추면서 진짜 나를 부르는 말, 아빠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날을 기다린다. 근데 분명히 2년 전보다 지금 나아졌고, 앞으로 그렇다면 치료 열심히 하면 또 2년 후는 더 나아질 거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치료받게 하고 싶다는 바람을 얘기해 주시네요. 전보다 동요 노래도 부를 줄 안다고 막 자랑을 하셔서 아이가 컨디션이 좋으면 좀 따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호준이 목소리는 노래로는 듣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대신 해주셔가지고 애니메이션 주제가더라고. 너무나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노래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김태호 사회복지사님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3: 공모 사업이 지원을 해서 뭐 유일하고도 이제 결정적인 돌파구인데 그런 그 돌파구조차도 없는 거죠. 이제 일반 가정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도 이제 도움을 못 받고 기관에서도 도움받기 어려운 이제 아이가 커갈수록 이제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버님의 이제 고충도 많이 느껴지고 많이 고립화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좀 더 사회에서 이제 소외되지 않았다는 이런 위로와 살아갈 희망을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0: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라고 정확하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줬으면 평소에 퇴근하고 오늘 무슨 일 있었다 이 정도 말하는 관계, 뭐 먹고 싶어 했을 때 그거를 사다 줄 수 있는 환경. 조금 제가 희망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동요를 한 곡 부르더라고요. 소리는 낼 수 있구나. 그 동요 한 곡 부르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는데 제가 10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 부자들만의 그 있잖아요, 목욕탕도 같이 가고 싶은 그런 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해봐. 눈 덮인 숲속만 꼬마 펭귄 나가신다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뽀롱뽀롱뽀롱.
1: 이영철 씨는 자폐가 있는 아들을 홀로 돌보는데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아이 치료비 때문에 생계 지원이 절실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 가정을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2: 네, 호준이 웃는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아빠랑 건강하게 다시 눈 맞추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웃을 수 있는 날, 청취자 여러분들의 도움 통해서 꼭 그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009 두 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예약하는 번호로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1: 네. 아, 아빠가 막 노래 부르니까 호준이가 막 그 좋아하는 네. 그 목소리 저도 엄청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요. 아빠랑 함께하는 그 즐거운 시간이 길수록 호준이가 빨리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좀 생계 지원이 진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준이가 치료 시기 놓치지 않도록 많은 분들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영철 씨의 사연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죠. 고맙습니다.
2: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올게요. 스탠딩 에그 안아줄게.

이른 새벽 잠결에 철컥하고 문 여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설마 하면서 옆을 돌아보니 아이 이부자리가 비어있었죠. 부랴부랴 일어나 집 밖으로 뛰어나갔고 다행히 멀리 가지 않아 아이를 찾을 수 있었지만 나는 또 한 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네요. 우리 아이는 자폐성 장애가 있고 8살이지만 인지 능력은 3살도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가고 싶어지면 계절도 시간도 상관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곤 하죠. 혹시 차도를 다니는 건 아닐까? 어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건 아닐까? 우리 아이는 아파도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아이를 찾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발걸음이 빨라지고 심장이 쿵쾅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다 파출소에서 아이를 찾아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흐르던 눈물. 영문을 모르는 아이는 눈물로 얼룩진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날을 놀라고 지치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또 하루를 버텨낼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위험에서 아이를 지켜내고 싶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8살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아빠 이영철 씨.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들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선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찰리빈 웍스의 우리 사랑은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삼복 더위에 다들 몸보신 하셨습니까? 흔히 이 복날의 복자를 복복자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엎드릴 복자랍니다. 사람인 개견자를 합쳐서 인간이 더위에 굴복해버린다는 거죠.
1: 네,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삼계탕, 장어구이, 오리백숙, 추어탕처럼 팔팔 끓인 음식을 땀 뻘뻘 흘리면서 기를 쓰고 먹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원한 거 먹으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2: 네. 저만 이런 거 시키네요.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닭 너만 먹기. 이건 두 번째 레슨, 입천장 조심하기. 한여름에 뜨끈한 보양식을 꼭 챙겨 먹는 세식 풍속을 과거에 이것이라고 했는데요. 세 글자입니다. 시민들 힌트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이 단어를 여기 와서

0: 처음 봤고 처음 들었습니다. 뭔 말임?
1: 복날에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어 더위를 이긴다는 의미로 이 고기부치로 국을 끓여 먹는 풍습을 땡땡땡이라고 했답니다. 복날에 보약 같은 음식을 달인다라는 표현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게요. 흔히 복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달이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2340, 무료인 유튜브 빵톡 댓글로 정답과 또 정답에 얽힌 이야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수다 첫 곡은요. 윤호윤호가 부릅니다. 땡큐.

0: 친구들의 수다 미소남 3인방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병희 노미니코
2: 이추성 베드로 신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신부들의 수다 생록방 시간입니다. 생록방 함께 하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커뮤니티란에서 생록방 날짜, 시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초복이 지나고 중복입니다. 우리 방송 날짜 7월 25일이 중복이죠. 중복. 예.
1: 어, 그렇네요.
0: 네네. 또 야고보 축일이자. 아, 예, 우리 본당 사무장님 축일입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네.
0: 다들 몸보신은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난 이열치열파다. 아니다. 난 이한치열파다. 우리 수다 식구들은 무슨 파이신지. 예. 우리 신부님은 뭐 어떻습니까? 여름은 이열치열 아니면 이한치열?
1: 저는 시원한 환경이 되어야 이열치열을 할 수 있습니다.
0: 아, 시원한 데서 따뜻한 거 먹기.
1: 땡볕에서 삼겹살 삼계탕 먹을 자신이 없습니다.
0: 아, 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1: 그래서 네. 시원하다면 이열치열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이한치열을 하겠다.
3: 한 몇 년 전만 해도 네. 이한치열이었거든요.
0: 네네.
3: 이제 속이 안 받아서.
1: 네, 다음 날 문제가 생깁니다.
3: 뜨끈한 거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어. 그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드시지 않습니까?
3: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잘 안 먹습니다.
0: 아, 요즘에 네. 좀 이제 체질이 바뀌고 계시네요.
1: 큰일이네.
3: 점점, 네. 네.
0: 저도 좀 따뜻한 걸 많이 찾나 봐요. 예, 그게 좀 좋고 최근에 저기 밀면도 먹어보고 시원한 밀면 그리고 또 따끈한 추어탕 예, 또 먹어봤는데 추어탕 쪽이 더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따뜻한 게 아니 본당이 이번 초복 때 네. 네. 그 초복 전에 본당 전신자 삼계탕을 했거든요. 250마리 성모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네네. 먹었는데 다들 너무 맛있게 잘 드시고 이제 힘내라고 했는데 초복 당일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미사를 마치고 초복인데 뭘 드릴까 고민을 하는데 아니 날씨가 예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1: 부산 좀 이상해요.
0: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에 아이스크림을 드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3: 올 것이다. 비가 네. 올 것이다.
0: 근데 분명히 예보에 비가 온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
3: 안 오는 조금 늦게 올 것이다.
0: 네, 조금 늦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3: 네.
0: 그러니까 비가 오면 드려야 될 복날 음식.
3: 아.
0: 네.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드려야 될 복날 음식. 네. 이 두 가지를 준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계속 날씨를 보고 있다가
1: 둘 다 했고
0: 결국 두 개 다 했어요. 두 개 다 가지고
3: 네네.
0: 비가 오면 2번을 드리고 비가 안 오면 1번을 드려야지 해가지고 초복 때 아이스크림 드렸고요.
3: 네.
0: 지금 이제 비 오는 날 드리려고 샀던 닭 관련된 과자가 있거든요.
3: 아, 과자. 닭다리 과자?
1: 아하. 아, 진짜로?
0: 네, 그거를 이제 이번 중복 때 토요일 날 아이들 오면 그때 나눠줄 생각입니다.
3: 진짜 뭐 많이 해요.
0: 네. 그리고 이제 초복 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이제 집무실 바로 앞에 네. 그 이동식 냉동고 있잖아요. 거기 아이스크림 넣어뒀어요. 그리고 이제 더우신 분들 좀 이렇게 드시라 이렇게 뭐라. 해놨는데 토요일 날 아이들이 한번 왔다 가니까 네. 아이스크림 없어요.
1: 싹 비워져.
0: 아.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안타까웠던 분들이 다시 아이스크림을 또 부어놓고
1: 아, 또 채워놨어요?
0: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또 어른들이 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1: 딱딱한 거 말고
0: 20개 또 채워놓고 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올여름 좀 시원하게 본당에 오면 성당에 오면 아이스크림도 먹고 예, 또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으면 달맞이로
1: 달맞이까지 가야 됩니다.
0: 네, 말복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오프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정답은요. 복달임입니다. 복달임.
1: 네, 오늘 선물 정답자는 유튜브에 스펙 0102번님 SPEC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예, 이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지금 바로 성함, 주소, 닉네임 네, 다 보내주세요.
0: 네. 예전에는 복날의 삼계탕이란 공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기 먹고 싶은 걸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삼계탕이 좀 비싸지기도 했고 사실 몇만 원만 더 쓰고 더 풍요롭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1: 흔한 맛에 좀 질렸다 하시면 그 조선시대 왕들이 먹던 궁중 요리를 추천하네. 사킨. 식힌 네. 닭국물에 아니야 삭힌 걸 좋아해서
3: 점 하나에 네,
1: 네 식힌 닭국물에 볶음 깨를 갈아넣고 버섯 닭고명 오이채 달걀 지단을 올려서 먹는 냉국이라고 합니다.
0: 아.
1: 임자수탕 이라고 합니다.
3: 약간 초계국수.
0: 초계국수.
1: 아, 그 느낌.
3: 비슷한 느낌이네요.
0: 초계국수도 참 맛있는데, 그죠?
1: 아, 제가 어제 냉면을 먹었거든요. 네. 냉면 그 누르는 거 있잖아요. 키패드 누르는 거 메뉴 주문할 때.
0: 아, 네네.
1: 그 뭐 물 비빔, 뭐 물 같은 비빔.
0: 물 비빔.
3: 아, 물 비빔.
1: 물 비빔. 예. 그러고 그다음에 꽃배기 꽃배기 있어요. 네. 그 뒤에 메뉴가 또 있는데 오이 뺀 거.
0: 아, 오이.
1: 오이 뺀 물. 오이 뺀 물비빔, 오이 뺀 비빔.
3: 아,
1: 의외로 오이를 많이 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0: 오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3: 그러니까요.
1: 그게 향 메뉴로 있더라고.
0: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메뉴로 있길래 어제 좀 놀랐어요.
0: 저는 올여름에 콩국수도 먹어봤는데. 네. 아, 콩국수 좋죠.
3: 콩국수 좋죠.
0: 아, 그 김밥에 만두. 그 탄수화물 덩어리.
3: 예.
0: 여름 시원하고
1: 살이 찌지 마.
3: 먹으면 더 덥겠네요. 살쪄서.
1: 살쪄서 더.
0: 아, 팥빙수도 그쵸. 아, 요즘 팥빙수를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점점 따뜻한 거 찾는다.
0: 그러니까 아, 추어탕 이런데.
1: 빙수 한번 먹어봤는데.
0: 네네.
1: 그 저는 이제 큰 거 그 혼자서 다 먹기 좀 약간 부담스러워.
0: 아, 그렇죠, 맞아요.
1: 컵빙수 같이 작은 게 있더라고요.
0: 예, 예.
1: 그건 딱 컴팩트하니까 좋더라고요.
0: 그 요즘에는 이제 그 몸에 영양을 줄 게 너무 많아가지고
1: 맞아요.
0: 자기 몸에 맞는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으로 또 이렇게 더위를 이겨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네, 다음 코너인 신스타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스타 오프닝 코너 속의 코너 신스타그램. 이번 주는 어떤 신부님의 사진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매주 사진 한 장으로
1: 신부들의 일상에
2: 가까워지는 시간
1: 신스타그램.
0: 신부들의 인스타그램 신스타그램입니다. 오늘 신스타 사진 지금 유튜브로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희 신부님께서 사진을 갖고 오셨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 희 신부님이 미사를 공동집전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0: 네.
3: 보안이 우리 교구에 있는 성당 같아 보이진 않아요.
0: 아, 그렇죠.
3: 그렇죠. 네. 우리 교구에는 이런 모습을 한 성당이 없는데
0: 외국인가?
3: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보기에 제대 뒤에 있는 제입방 통하는 문 같은데
0: 네네.
3: 두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희 신부님 어떤 사진인가요?
1: 지난 7월 11일 토요일 날 수원에서 비다했던 친구가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에 초대받았는데 장소가 명동성당입니다.
0: 아, 명동성당이었구나.
1: 네, 그래서 명동성당의 저 모습입니다. 저도 명동성당 제대는 처음 올라가 봤어요. 네. 대성전에.
0: 네, 네.
1: 벌써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주례하고 계시는 신부님이 홍창진 신부님. 지금 안식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네.
1: 안식년 전에 그 전임지가 이제 신랑이 다니던 석수동 성당.
0: 네, 네.
1: 그 주임 신부님이셔서 그 인연으로 주례 신부님을 하게 되셨습니다.
0: 네.
1: 저는 그래서 그때 보좌했던 신부님도 같이 지금 이렇게 사진이 잘렸는데 양옆에서 이제 같이 미사 세 명이서 했거든요.
0: 네네.
1: 그 보좌 신부님이랑 이제 주임 신부님이셨던 예, 홍찬현 신부님이랑 그리고 저랑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미사를 명동에서 했고 그 두 번째 사진이 뒤에 제대 뒤편에 이게 제대가 옛날 제대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 뒤에 이제 저 개구멍 같은 게가 있어요.
0: 네.
1: 입당 하는데
0: 네.
1: 거기는 사실은 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입당하기 전에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 제대 뒤편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 통로로 해서 나와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제 나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제입방 있고 그죠?
1: 네, 여기서 네. 앞에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뭐 준비해야 될 것들 이게 제대 뒤편에
0: 네네네.
1: 이렇게 놓아두고 이제
0: 지금 명동성당에서 미사 집전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3: 없습니다.
0: 저는 딱 한 번 혼인 때문에 한번 가서 한번 해봤거든요.
1: 네, 대성당에서 주례 하셨습니까?
0: 네. 어떻게 또 그 미사 후에 또 기념 사진 같이 찍고.
1: 네네 네. 사진 찍고 그다음에 단체 사진을 성전에서 안 찍고
0: 네.
1: 성당 뒤편에 좀 넓은 공간이 있어요.
0: 네네.
1: 거기 가서 찍어요.
0: 아.
1: 날도 더웠는데 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0: 그 혼인 성사 이렇게 할 때마다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3: 네.
0: 안 그래야지 반응을 안 해야지 하는데도 늘 반응하는 그게 사진사께서 자 신부님 이쪽으로 고개를 이쪽으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할 때 뒤에 서 있던 신부님들이 전부 고개를 다 같이.
1: 네.
0: 그러니까 신랑 신부일 때 그 신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1: 네네.
0: 저희 늘 신부님이라는 이야기를 듣다 네. 보니까
1: 그 신부가 그 신부인 네. 줄 알고
0: 신부님 하면 받으면 어, 예 네. 이렇게 네. 이래 돼서 그 앞에 사진 찍는 분이 하라는 대로 같이 움직이고 네. 고개를 좀 숙이세요 하면 전부 다 뒤에 신부님
1: 다 숙이고 근데 신부님 고개 오른쪽으로 하면 네. 다 오른쪽으로
0: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예, 또 서울 다녀오신 또 사진 예, 함께 봤습니다.
1: 아 오랜만에 서울 좋았습니다. 아 서울
0: 덥다면서요?
1: 아 더웠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명동역 서울역에서 명동역 두 코스예요. 4호선 내렸는데 엄청 덥잖아요. 네. 거기 성당까지 가는 그 각가지 그 상점들이잖아요. 네. 상점들이 엄청 시원해요. 아. 아, 문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1: 지나갈 때마다 오, 오, 돌아, 오, 오 돌아. 다 열어놓고 막 에어컨 네네. 너무 빵빵히 들어갔고 네. 우리 집 와라고. 네. 어쨌든 뭐 그런 경험도 하고.
0: 네. 네, 그럼 신스타그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당첨되신 유튜브 캐츠 딸기우유님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성함, 주소 그리고 닉네임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다 식구들 중에 내 일상 사진도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인스타그램에 DM으로 보내주시거나 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또는 빵톡 댓글로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Fly.

0: 빵톡 마르티노님, 정답이 들기름이었던 날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볼라 해도 잘 안되니 그냥 그렇게 살죠. 인생이란,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마르티노님, 인생은 고기서 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기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가톨릭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1: 몸에 좋은 음식,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아, 애기처럼 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냥 드세요. 뭘 그런 고민.
1: 그래서 그냥 먹어요. 네. 그 생각만 했다고. 네. 네.
2: 맛있게 먹으면 몸에 좋은
0: 맞습니다. 네.
1: 다 불량식품 아니에요?
2: 불량식품. 적당히.
0: 적당히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2: 전 배부르게 안 먹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네. 왜냐면 배부르게 먹는 순간 전 퍼집니다.
1: 이제 많이 줄었을걸요?
2: 먹어요.
1: 20대에 비하면
0: 양이.
2: 아, 근데 양은 네. 젊었을 때도 많이 안 먹었어요.
1: 아, 지금 젊지 않군요.
2: 인정하기로 했어. 인정하기로 했어.
1: 아, 저는 좀 많이 줄었어요, 양이.
2: 그래야 돼요. 네.
1: 잘 소화가 안 되더라고. 네,
2: 옛날처럼 네, 먹으면 그쵸. 안 돼.
1: 네, 안 되더라고.
2: 효소랑 뭐 유산균을 때려 먹어야 돼요.
1: 네, 뭐 많이 넣습니다.
0: 그래서 요즘은 뷔페를 간다고 하면
2: 뷔페 돈 아까워요.
0: 그렇죠. 좀 약간 돈 아까운.
1: 저도 단품을 먹겠습니다.
2: 막 이게 코스 요리 돈 아까워요.
1: 네, 마음이 네네. 바뀌었어요. 네. 제가 5년차, 6년차 때 그때는 그 주임 신부님께서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왜냐면 좋은 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출 수 있잖아요.
0: 그렇게 나죠.
1: 한식 좋아하는 사람, 중식, 네. 뭐 일식 좋아하는 사람 다 있으니까 같이 가면 그냥 뷔페 가면은 다 해결이 되니까 네. 그때 가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 네. 한 두 번 돌았나?
0: 두 접시 가져오면 끝이에요.
1: 네. 네. 두 번 돌고 나니까 이제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2: 디저트 이제 먹죠.
1: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차라리 단품을 먹자.
0: 네, 또 요즘 뷔페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네. 이제는 뭐 한 4, 5만 원대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1: 제가 그때 이제 보좌 신부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뷔페를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를 모시고 아 이런 좋은 뷔페가 있다 모시고 갔어요. 네. 어머니 한 접시 드시고 나는 다 먹었다 이러시길래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아,
0: 그래서 돈 아깝게
1: 아니 여기가 얼마짜리인데,
0: 얼마짜리인데.
1: 어머니 이랬더만 왜 내가 배부른데 어떻게 먹으라고 이러길래
2: 그렇죠. 네.
1: 다시는 뷔페 오나 보나 봐라 막 이랬는데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예, 그런 시대가 이제 시간이 됐네요.
0: 그렇죠.
1: 네. 자,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와 사연을 만나보는 가톨릭 수다 시간입니다. 신부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일들, 고민거리, 자랑거리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 고 미사데이 출발합니다.

0: 고미사데.
1: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2: PD 멍 때리고 있는.
1: 예. 기술 감독님 마이크 안 넣어줬어요.
2: 그러니까. 다 더워갖고 도지 못하고.
1: 화이팅.
2: 화이팅.
1: 자, 네, 오늘은 우리 수다 19분의 고민 사연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11번님, 신부님들 안녕하세요. 고민 사연이 있어 문자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불교 신자인 상사분과 함께 일하였습니다. 그 상사분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성호경을 긋고 밥을 먹으면 왠지 직장 상사가 안 좋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비신자분들과 식사를 할 때도 꼭 성호경을 긋고 식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인 상사로부터 어제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왜?
1: 오늘부터 백수가 되어 다시 일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되니 앞으로 비신자 상사와 밥을 먹을 때 꼭 성호경을 긋고 밥을 먹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인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물론 밥 먹을 때 성호경을 긋고 밥 먹는 것이 해고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 상사처럼 성호경을 긋고 밥 먹으면 불편해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호경을 긋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꼭 성호경을 긋고 식사를 해야 할까요? 신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네. 자, 해고된 건 일단은 성호 때문인 것이 아니죠. 이거는 명확하게
3: 그럼 이제 신고해야죠.
2: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성호를 설마 요란하게 긋고 이런 건 아니겠죠.
1: 유행자님께서 저는 곤란한 상황에서는 속으로 예, 예수님 잘 먹을게요 땡큐 하고 먹는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2: 종의 은혜를 내려주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모여있으면.
3: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식당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경우 그럴 때는 좀 기도를 소곤소곤 하는.
2: 네. 예. 그리고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무조건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식당 문 열 때 합니다.
1: 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
2: 열고 들어갈 때.
3: 아, 열고 들어가면서
1: 네. 주님 은혜로 인해
2: 딱 문지방 딱 넘어갈 때 딱 네, 네. 네. 그냥 성호 딱 긋고
1: 네.
2: 네. 아, 어차피 딱 들어간다고 정신없잖아요.
3: 네. 문 열고 들어간데 재료 소진입니다.
2: 바로 넣으면 식사 후기도.
1: 식사 후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2: 바로 넣으면서 네, 네, 네. 식사 후기도.
1: 전능하신 하느님. 네. 아니 저는 강론 때 신자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라.
3: 맞아요.
1: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부끄럽고 왜 오해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왜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보면 그 이유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음식이 있기까지 준비해 준 모든 분들을 생각하고 그분의 감사한 마음과 그 메뉴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돌아가신 분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1: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보통 그냥 십자성호를 긋고 아무런 설명 없이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광신도다. 아, 뭐 신앙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서 부담스럽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는 기도가 이런 이런 의미를 담는 기도인데 좀 해도 될까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시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 저 여기 있네. 지금 댓글에도 손바닥에 십자가 묶고
3: 손바닥에 십자가
1: 손바닥에 긋는 분 있고요. 테이블 밑으로 오른손으로 네네네. 테이블 밑에 자기
2: 아, 이거 인도
1: 허벅지 위에다가 허벅지 위에다 십자표 긋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2: 네, 많아요. 뭐,
3: 다양하게 걸린데 십자표 긋는 거 괜찮습니까?
1: 그는 뭐 기도문이 없잖아요. 빨리 깔아앉잖아. 빨리 깔아앉아.
2: 그 목에 물린 거에 십자 표시하지 말아요. 아. 안 좋대요.
3: 네네.
1: 약간 흡혈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다른 신부님께서 손바닥에 성우경 긋고 드시는 거 보고 따라하게 되었다.
3: 아, 손바닥에 성우경 긋고
2: 그거는 네. 보통 병자성사나
1: 그렇죠.
2: 그 병자
1: 축성 성유 바르고 이렇게
2: 우리, 할 때 우리 사제서품 때 하는 건데
1: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식사 전 기도 후 기도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설명 가능할 것 같아요.
3: 그리고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는 신자가 아닌 분들 식사 기도한다고 해서 광신도다 결코 아닙니다. 네, 식사 기도는 웬만한 분들 다 합니다.
1: 네.
3: 다 하고 광신도가 될 정도면 식사 기도뿐만 아니라 그냥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기도하시면
1: 그렇구나.
3: 그 정도 돼야 광신도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식사 기도 정도는 아주 짧으니까 뭐 긴 기도도 아니고
1: 네.
3: 아, 짧으니까 그냥 이제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개신교 그 식사 전기도 보면
3: 아 그렇죠. 손잡고
2: 저희 유대인 밥 먹어봤어요. 밥 못 먹어요. 유대인 집에 가서 한번 밥 한번 먹어보세요. 저 오리지널 유대인들 밥 오래 걸릴걸요. 예식이에요. 예식.
1: 그리고 또 그 분당에 있다 보면 그 어르신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2: 아, 네.
1: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신부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이게 안 고쳐집니다. 이러길래 뭐가 안 고쳐지는데요? 그러니까 식사 전기도는 되는데 후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김진희님께서 예, 신자가 아니어도 잘 먹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잖아요. 맞아요.
2: 네, 네.
3: 맞아요.
1: 그 뭐 이따다키마
2: 이따다키마 손목 오잖아. 이따다키마 네.
1: 이따가 먹을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우리 기도라서 네. 그런 의미만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하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3: 맞습니다.
1: 이게 부끄러우면 다른 건 다 부끄럽다.
2: 아, 이게 근본적 원인이 있네. 직장 상사는 일단 이런 얘기를 안 듣는다. 이게 그 사실 근본 원인이지.
3: 그렇게 고깝게 안 보는 상사 있으면 잘 됐습니다. 차라리. 해고당한 거.
1: 상사분한테도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복 많이 내려 달라고 기도 같이 하는 거다.
2: 복유. 네. 복이 그대와 함께.
1: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런 설명을 하고 드시라. 네. 아니면 뭐 또 우리 희신부님 말씀처럼 뭐 가게 들어갈 때 미리 기도를 해라. 또 초신부님은
3: 아니 그냥 당당히 기도하세요. 네, 뭐 그 정도로 그것마저 이해 못 해줄 것 같으면 네. 그 사람이 아닙니다.
1: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너무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성호를 긋고 식사를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참고하시고요.
2: 네. 다음 사연은 3884번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우유 먹고 진짜 길바닥에서 죽다 살아난 썰을 하나 풀고 갑니다. 그날은 운동을 마친 휴일 아침이라 카페인은 마시기 싫어서 편의점 안을 기웃기웃거리다가 마침 폴란드에서 물 건너온 1리터짜리 수입 우유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가격이 무려 20원 빠진 2,000원. 1,980원입니다. 요즘 우유값도 금값인데 횡재했다 싶어서 얼른 집어들었고 집에 오자마자 시원하게 원샷, 밥 먹으면서 투샷, 토스트 구워서 쓰리샷, 마지막으로 뼈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또 한 잔, 그렇게 1리터를 거의 다 비웠더랬죠. 소가 잘 먹네. 그리고 기분 좋게 동네 외출을 나갔다가 몇 걸음 걷자마자 뱃속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3: 아...
2: ATM기에서 돈 뽑으려는데 비밀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이상하다. 장염일 리가 없는데 평소랑 똑같이 먹었는데 범인은 100% 우유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온 김에 볼일을 봐야 했기 때문에 근처 시장으로 가려는데 또 배가 꾸르륵.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눈앞에 있던 전봇대 기둥에 기대서 다리 꼬고 사람 기다리는 척 콧노래를 부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3: 틀어막고 있는 거죠.
2: 그 틀어막는 거지. 네. 지나가는 할아버지께서 이상하게 보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고 좀 가라앉았는데 이건 심각하다. 가다가 진짜 동네에서 우사가 뭐예요?
3: 나쁜 일로 또
2: 우사 당하겠다 싶어서 시장은 포기하고 집으로 터냈습니다. 네. 그때였습니다. 뱃속에서 또 한 번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 때릴 때는 땡볕 한가운데서 옴짝달싹 못하고 서 있었고 머리로는 까마귀가 까까 날아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슬로우 비디오 화면 속 배우들처럼 보였습니다.
3: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2: 이거 임박한 거.
3: 임박한 거.
2: 임박한 거. 네. 그렇게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존엄성을 지키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몹시 아픈 사람처럼 어기적 겨우 집으로 기어 들어가 뒷수습을 했고요. 진정되고 나서 검색해 보니 유당불내증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유를 1리터나 마시면 소도 유당불내증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수다식구분들 식사 중이었다면 죄송하고요. 다들 여름엔 음식 진짜 조심하시고요. 우유는 적당히 드십시오. 진짜 큰일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1: 네, 아
2: 저도 유당불내증 있습니다. 네. 예전에 없었습니다. 생긴 겁니다.
1: 아, 그래요? 그래요? 최근에 생긴 거예요?
2: 신부대에서 보자 한 3-4년 차인가부터 아니다 5년 차 그 지나고 호계 가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많아요.
3: 많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많습니다. 의외로
1: 우리 제롬님께서 네. 지금 밖에서 걸으면서 듣고 있는데 신부님 너무 실감나게 말하셔서 네. 사연자분처럼 느껴진다고.
2: 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던 그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1: 두둑.
2: 저도 이런 경험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신발장에서부터 바지를 벗기 시작해요.
3: 자크를 열어야죠.
2: 네, 자크. 그 번호키 누르는데.
3: 네, 네.
2: 그 한번 실패하면 진짜 다 보고 싶거든요. 진짜.
1: 그 자기 그 내면에 있는 자아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 제발.
1: 잠깐만. 야, 잠깐만.
3: 조금만 참자.
1: 잠깐만.
3: 네. 조금만. 버텨.
2: 참 신앙인은 하느님과 쇼부를 보기 시작하고. 아, 그렇죠. 제발 이것만 막아주신다면
3: 제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2: 이것만 제발 이것만.
1: 카드값도 아니고.
2: 아, 네. 네.
1: 카드값보다
2: 영혼을 갈아 넣어. 진짜 네.
3: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2: 아, 진짜 회개할게요.
3: 네. 네. 네. 근데 이분이 그게 있어요. ATM기에서 돈 뽑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 혹은 도서관에서 책을 고를 때
2: 아.
3: 이럴 때 배가 아픈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갑자기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딱 오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2: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방송을 오는데 꾸룩꾸룩하는 소리가 이게 들어가요.
3: 아.
2: 이게 복근을 한번 이렇게 하면 놀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을 많이 먹었거나 네. 그러면 이제 막 꾸룩꾸룩 소리 나고 그게 뭐 속이 탈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물 하도 많이 먹어서 약간 그런 경우가 있거든. 저도 깜짝 놀래요.
1: 뚝이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2: 아니요. 속에서 물 지나가는 소리.
1: 아 꾸룩꾸룩.
2: 네. 아, 빈속에 물 네, 지나가는 네, 소리. 네.
3: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2: 맞아요.
3: 케겔 운동.
2: 아
3: 막을 틀어 막을 수 있는 이 뚝을 강화할 수 있는
1: 우리 수다 식구분들 상상 금지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상상을 너무나 하지 마세요.
2: 잠깐만, 저희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다 경험 있다니까 여러분들. 네,
3: 그렇죠.
1: 공감가는.
2: 아니 이거 생리적인 현상은 네. 모르겠어요. 이거 하느님도 어떻게 뭐 이거 안 돼요 이거는. 네.
1: 그러라고 만들었다.
2: 그러니까 네. 인내하고 견뎌봐야 돼 이거는.
1: 맞습니다. 저도 우유는 250 요거 작은 거 이상 먹으면 바로 꼬르륵해서
3: 아 그렇죠.
1: 예, 양이 정해져 있고
2: 락토프리. 네. 저는 무조건 락토프리.
1: 알겠습니다.
2: 그 네, 속사정, 가까워지는 데는 똥 얘기가 최고라고.
1: 예, 속사정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게
2: 속사정이 예, 있어요.
1: 서로가 네. 많이 가까워지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2: 다 속에 사정이 다 있어요.
1: 네,
3: 좋습니다.
1: 네. 음식 조심하시고 우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예. 네.
2: 락토프리가 최고입니다.
3: 네. 네. 화장실 위치 꼭 확인해 놓으시고
1: 네. 비밀번호 빨리 누르는 연습하시고
2: 네.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1: 네. 네.
3: 자 오늘 가톨릭 수다 많이 가까워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생리현상 얘기한 게 최고야.
1: 네.
3: 자 마지막 코너 하나 남아있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노래네요. K-윌의 이러지마 제발.

0: 신수다
1: 다수결
2: 재판소.
0: 사소한 듯 사소하지 않은 은근히 사람 열받게 하는 에피소드.
1: 하루에 한 번쯤은 꼭 겪는 현실 고민들.
2: 저희가 단칼에 정리해 드릴지 말지는 일단 보고 결정합시다.
0: 살다 보면 이거 내가 예민한 건가 상대방이 잘못한 건가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연을 듣고 잘잘못을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 신수다 다수결 판결소입니다. 오늘의 피고인 누구시죠?
2: 오늘의 피고인은 내 여자친구의 숨겨진 보디가드, 옆동 사는 남사친을 소환한 그녀입니다.
1: 신수다 다수결 재판소 오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는 1년 사귄 여자친구와 전화통화 중 수화기 너머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취방에 왕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겁니다.
2: 오, 왕건이네.
1: 왕건이죠. 평소에도 벌레를 무서워하는 그녀는 지금 바퀴벌레가 최악인데 거실에 붕붕 날아다니고 있다, 기절할 것 같다 라며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녀의 집으로 당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차로 4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당장 할 수 있는 별별 긴급 작전들을 알려줬고 내일 일찍 가서 내가 잡아주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어떻게 됐냐는 저의 카톡을 읽지 않은 채 약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 그녀에게 받은 답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옆동 사는 남사친 땡땡이 알지? 걔한테 연락했더니 바로 와서 잡아줬어. 저녁도 안 먹었다길래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는 그녀의 친한 남사친이 근처에 산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설마 하고 예상을 했지만 말도 없이 몇 시간을 그 친구와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물론 저 대신 출동해준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굳이 늦은 밤에 혼자 사는 자취방에 와서 바퀴만 잡아주면 될 일이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거 유죄 아닌가요?
0: 야, 바퀴벌레가 붕붕붕
2: 돌았는데.
0: 네, 우리 수다 식구분들은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부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2: 유죄. 네.
0: 여자친구의 유죄.
2: 유죄입니다.
0: 저는 남자친구의 유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2: 남자가 네. 유죄라고 하더라도 네. 여자의 형이 더 높습니다.
0: 아, 형량이.
2: 네.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차로 40분 거리인데 3시간 동안 연락 안 됐잖아요.
1: 네.
2: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난 잡고 남을 시간이다.
0: 그러면 차라리 사실은 여자친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거의 죽을 위험에 찬 상황이거든요.
1: 아, 그렇죠.
0: 예. 그 방법을 알려줬다 하지만 네. 거리가 40분이라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1: 남자친구도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0: 그런 건가?
2: 맞네. 쥐도 무서울 수 있고.
1: 그렇죠.
0: 그리고 3시간이나 연락이 안 됐다면 걱정이 돼서라도 가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 같았으면 40분 걸리니까 일단 1시간만 밖에 나와 있어. 내가 40분이면 도착하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1: 남자가 현명하지 못했죠. 우리 집에 와 하면 됐는데.
0: 엄마 아빠 맞네. 안 계셔.
1: 왜 거기까지 뭐 가는 거죠?
2: 아니 여기도 자취방인데 뭐.
1: 네. 네.
0: 그렇게 이야기도 됐을 것 같은데 그죠?
1: 네. 아,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네네. 남자친구입니다.
0: 네. 네. 사연 보낸 분이 유죄라고요.
1: 사연 보낸 분.
2: 아니 그 여자친구 유죄 나는.
0: KID7273번님 남자 유죄. 예.
2: 남자도 유죄긴 해요.
0: 예. 유영자님 바퀴벌레 무섭긴 한데 혼자 있으면 그냥 잡으면 되는데.
1: 날아다니는 거 좀 어렵거든요.
2: 아 비행하면 좀 곤란해.
0: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나오지만 3시간 동안 연락 안 하고 나중에 말한 거면 잘못한 거죠.

0: 40분에 걸려도 왔어야죠. 예, 맞아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못하면 유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1: 아니, 잠깐만. 아, 전부 다 유죄. 아, 남자 유죄가.
0: 남친이 왔어야지. 봐요.
1: 남자 네. 유죄가 맞네.
0: 그렇죠.
1: 아, 여자 유죄예요.
0: 우리 출신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사실 이거는 정당방위라고 봅니다.
1: 누가?
2: 여자친구.
1: 여자가?
2: 네.
1: 왜?
2: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1: 어, 왜?
2: 일단 날았거든요.
0: 붕.
2: 붕붕. 붕. 그... 공포를 아시는 분들은
1: 전 알아요. 네. 저도 알아요. 자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날고 그런 거 알고 어렸을
2: 이건 때 원수라도 부릅니다. 그날 낮에 싸웠던 친구여도 부릅니다.
0: 그 죽을 위험이라니까요.
2: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라도 옆집에 살면 부릅니다.
0: 네. 불교 신자라도 불교 신자 상사라도 부릅니다.
2: 아니, 이거 여자 불교 신자라도 예수님 찾을 수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네. 종교 대통합 할 수 있어. 바퀴벌레 갖고. 근데 내 입장은 뭐냐면 네. 이 땅 바깥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자취방에서 벌레는 무서워해. 아. 막 붕붕 돌아다녀. 아.
0: 말벌이.
1: 여자친구 40분 거리에 있어. 아. 여자친구 와도 지도 무섭대. 못 가겠대. 내일 잡아주겠대. 그러면 바로 옆집에 있는 배구부 선수 여자친구를 부르지.
2: 그렇죠.
1: 바로 막 스파이크로 막. 예. 맞아요 이게?
0: 아니 부를 수.
1: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남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또 달라요. 생각해보면.
0: 윤리님께서는 여자 무죄.
2: 그렇죠. 날았거든.
0: 생명의 은인한테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한편으로는 3시간 동안 연락을 안 했다는 거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네. 아, 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남자친구가 없었구나 속상했다 이런 표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2: 잡는데 3시간 걸렸을 수도 있어요.
1: 근데 그것도 있어요. 자취방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투룸인 경우에는 한쪽을 차단하고 그냥 자면 돼요. 원룸인 경우에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하죠.
2: 사실 제일 어려운 건 복층이죠. 복층.
1: 아, 복층은 다 없죠.
2: 날아다니는데 복층이다.
1: 그럼 화장실에 자야죠. 뭐, 답이 없잖아. 무서운데 어떡해.
0: 제가 볼 때는 모기장을.
1: 아, 맞네. 모기장.
0: 모기장을. 이렇게 텐트형 모기장 있잖아요.
2: 아, 그쵸.
0: 예.
1: 그 피해야죠.
0: 보이면 그냥 그 자기를 텐트 안으로 들어가세요.
2: 자기를 격리해야죠.
0: 그렇죠. 어. 본인을 격리를 시켜야죠.
1: 그러니까 내가 말한 화장실 들어가는 건 똑같은 네. 거라니까.
0: 어쨌든, 예, 네. 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근처에 있는 남사친을 불러서 뭐 잡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 그렇게 연락도 없이 3시간 동안 있었다는 게 그게 밤늦게 그런 부분이 좀 속상하다 뭐 이런 거 같고요.
1: 일단 남자의 잘못이 있지만은 그 여자분이 남사친을 안 불렀다면 이게 과연 사연이 될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바퀴벌레 날아다니든 바퀴벌레 뭐 춤을 추고 댄스를 하든 남사친을 부른 게 지금 이 사건의 골자잖아요. 그 날았다는 거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됩니다. 날 수 있어요. 바퀴벌레인데. 어쩌라고요. 쥐도 뭐 네. 발 아프면 날겠죠 뭐.
2: 그 전례 중에 네. 죽을 위험 중에.
1: 그렇죠.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 경우가 있죠.
0: 네. 모든 게 용서되죠.
2: 모든 게 용서되죠.
1: 맞아요. 네. 전례식이 네. 다르죠. 네.
0: 꽃빛 디바라기님께서 여자친구는 감사의 표시로 대접한 건데 이게 이런 이유로 사연 보내시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2: 아, 봐요. 창피하다. 아. 하남자다.
1: 네. 어, 사내 새끼가.
0: 네. 그리고 이현정님께서는 네. 무슨 껄끄러운 상황이 있었다면 여친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사실대로 이야기했잖아.
1: 아니요. 완전 범죄를 꿈꾼다면 알리바이를 충분히 소명할 수도 있어요.
2: 그럼 저는 무죄라기보단 네네. 한 집행유예 정도.
1: 아니...
2: 실형은 아닐 것 같아. 아, 실형 주기엔 좀 너무 날았다니까.
1: 아, 네네. 여자분이 집에 나가 있으면 된다는데.
2: 그렇죠. 사실은
1: 나가서 제일, 모텔방에 사고 오면 되겠다.
2: 제일 현명한 건 남자친구가 불렀어야죠.
1: 맞아요.
2: 어, 네. 빨리 지갑이랑 뭐 챙겨서 우리 집으로 와라. 대피해라. 그랬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네.
1: 맞네. 40분 거리 내가 택시비 내줄게 없나. 맞아. 차라리 그게 또, 네. 또 맞을 수도 있어요.
0: 아, 사연을 왜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2: 아니 사연 보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1: 잠시만 가면 네. 바퀴벌레는 유죄야 무죄야?
2: 바퀴벌레는
1: 우리가 지금 남녀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는데 네네. 원인 제공은 실제로 바퀴벌레거든요. 네. 이 친구도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0: 이 친구가 안 나타났었으면 이런 사연도 없었을 거예요.
2: 그러니까. 아, 그렇죠.
0: 네, 그 두 사람도 좀 서로 이렇게 어 뭐지 이렇게.
1: 근데 쥐도 나타나려고 나타난 게 아니고 들어가다 보니
0: 그러면 사실은 그 자기로 인해서 바퀴벌레 본인으로 인해서 두 사람을 더 끈끈하게 이어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로
1: 지금 망했어요.
0: 이벤트를 지금 발생시켰는데
1: 바퀴벌레 때문에 다 망했어 지금.
2: 아니면 이게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환경을
1: 아 맞네
2: 집이
1: 그 막 설거지 안 해놓고 네.
2: 설거지 안 해놓고 쓰레기 막 쌓아놓고
1: 그치 음식물 막 냄새 나고
0: 아니 깨끗하게 해도 바퀴벌레 나오는 데 나오더라고요.
1: 아니 그 바퀴 약 붙여놓고 해야지. 그걸 대비를 안 해놨네.
2: 그 창문도
1: 모기장 다 뜯어져 있고
2: 날아서 들어오거든요 보통.
1: 맞아
0: 바퀴벌레 약 사서 뿌리면 되는데 네. 이 정도 남자 무시로 상당한 과민반항할 거예요.
1: 바퀴벌레는 무죄래. 네. 아, 청취자분
2: 사실 요 나는
0: 바퀴벌레
2: 애들을...
0: 무죄입니다. 걔가 뭘 알겠어요.
1: 아 존재 자체가 유죄랍니다.
0: 존재 자체가 유죄다.
2: 나는 애들은 좀 몸집이 크거든요.
1: 커.
0: 네. 우리 달맞이도
2: 거의
0: 바퀴벌레가 진짜 커요. 깜짝깜짝 놀래요.
1: 네. 엄지 손가락만 하잖아. 네. 네.
0: 그 저는 보면 우와 이러면서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2: 걔들은 날면 소리가 나요. 붕붕.
1: 아, 붕붕 소리 나.
2: 붕붕 소리 납니다.
1: 소리 나. 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는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네. 결혼하고 애 낳고 10년 지나면 음흠. 맨손으로 잡습니다.
0: 아, 에이, 맨손.
1: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 주변에 10년 차 이상 자모에 포함 모든 아줌마들이 다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2: 어머님 강합니다.
1: 어머님 강합니다. 네. 아직 어머니가 안 돼서 그래요.
0: 어쨌든 오늘 방송 내내 예, 속사정 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말 못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수결로 판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수다 식구분들 함께하는 분들도 채팅창으로 예,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거는 여자를 유무죄 따지는 거죠?
2: 그렇죠.
1: 남자가 아니고.
2: 네네.
0: 네.
1: 남사친을 부른 여자친구.
0: 네네. 네. 자취방에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밤중에 옆동 남사친을 부른 여친 연인 간의 신뢰를 깨뜨린 유죄이다 아니면 무죄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댓글로
0: 네
2: 아 치열하네요.
1: 어 맞네
0: 여자는 무죄 유죄도 좀 있고
1: 무죄가 조금 더 많네 조금
0: 네 무죄가 그렇죠.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이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0: 네.
2: 날았어요.
1: 네. 자 이제 반대 상황 겪어봐. 반대 상황 겪어봐.
0: 거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2: 네. 네.
0: 판결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퀴벌레를 잡아달라며 자취방에 남사친을 소환한 피고인은 무죄. 그리고 덧붙일 말이 있죠, 우리 조신부님.
2: 네. 피고인이 자취방 내 불법 침입한 해충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 생명의 위협에 시달린 점은 이해하나 해충이 방면된 이후 무려 3시간 넘도록 애타는 남친에게 연락 한 통 없이 남사친과 단둘이 밥까지 먹고 대화를 나눴다는 점. 즉 남친 방치 및 연락 두절제가 명백히 인정된다. 당시 출몰한 바퀴가 왕만했고 피고인의 정신적 공황 상태가 심각했음을 일부 참작하여 본 재판소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0: 피고인은 질투로 인해 내장이 뒤틀렸을 남친의 멘탈 복구를 위해 당분간 남친과의 통화 및 문자 응답을 3분 이내로 유지할 것. 또한 즉시 자취방의 방역 서비스나 해충 방제 아이템을 구비하여 굳이 의심받을 구실을 만들지 말 것을 명하는 바이다. 이상 끝! 네, 마지막으로 키신부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바퀴벌레는 1분 만에 잡혔을지 몰라도 남친 속은 3시간 넘게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바퀴는 잡고 남친과의 신뢰는 놓치는 일은 하지 맙시다. 연락은 바로바로.
0: 네. 자 오늘 신수다 다수결 재판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또 댓글로 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신수다 다수결 재판소 다음 달 더 공감 가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염라 대왕 같다고 하는데 에코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2: 네. 네.
0: 자, 신수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또 함께 하니까 더 즐겁고 더위가 조금 잊혀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생록방은요, 8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고 꼭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자메시지 또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유튜브 스펙 0102님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MB에서 큐브 명란 그리고 유튜브 캐츠 딸기 우유님 깊은 맛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산 참 어묵에서 고품질 부산 어묵 세트 드립니다.
1: 네, 8911번님. 신선한 한우와 한돈의 정성을 듬뿍 축산물 해썹 인증 단체 급식 전문업체 요새푸드에서 LA갈비 2kg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다은님, 천연성 제기도초 전문 주님 바라기에서 카카오톡 10,000원 상품권 드립니다.
2: 네, 그리고 유튜브 안젤라님께 파전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지.
1: 그거 인더보쌈 그분이래.
2: 아, 그래요?
1: 인더보쌈님. 인더보쌈 그 아이디어 너무 어려워요.
2: 아시겠죠? 네. 네, 엘렐렐렐님께 허영만 작가도 인정한 아미동 70년 전통의 옛날 국수집에서 20,000원 식사권 드립니다.
1: 저거 바코드 그거야.
2: 저 모스본 줄 알았어요.
3: 바꿀게요.
1: 바꿀게요.
2: 이거 어떻게 했지?
1: 엘렐렐렐. 화이팅. 네.
2: 화이팅.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끝곡으로 악뮤의 시간을 갖자 들려드리겠습니다.
0: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황정한 베드로, 작가 김국희, 기술 김예은, 제작의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명희 도미니코,
2: 이추성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1: 행복한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의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진정한 여름 휴가의 시작은 어디로 떠날지 계획하는 것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름 휴가를 떠나는 그 순간보다 떠나기 직전까지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할 때가 더 설레지요. 이제 슬슬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아우, 이렇게 더운데 어디가, 그냥 집에 있자 하는 강경 방구석에서 휴가 보내기파가 있는 반면에 땡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용감하게 더위를 즐기는 밖에서 휴가 보내기파도 있습니다. 뭐 시원한 집에서 보내는 휴가도 좋고요. 온몸으로 여름을 만끽하는 휴가도 좋습니다. 어디서 어떤 휴가를 보낼지 온 가족이 모여서 계획 세우는 그 시간이 그저 즐겁고 신날 테니까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첫 곡입니다. 클립 플리차드가 부릅니다. 서머 홀리데이.

클린 플리사드의 Summer Holiday였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곡인데도 듣다 보면 막 어디론가 진짜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네,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재밌는 세상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상지기 김현정입니다. 아, 달력 보니까 이제 슬슬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더라고요. 아이들 방학도 하고 하니까 이제 진짜 떠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여름 휴가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다 떠나서 즐기는 그 순간도 좋지만 실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보낼지 계획할 때가 더 설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내실까요? 그 방구석파들에게 설렘이 있겠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방구석파도 설레요. 왜냐하면 뭐 며칠 동안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서 뭘 같이 먹을까 이런 계획도 해야 되고 계속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라도 잠깐 다녀오거나 아니면 식구들끼리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시간에 예전에 했던 연극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뭐 몸으로 표현해요 이런 게임도 해도 좋고요. 또 전통놀이 선생님이 가르쳐주셨던 그런 우리 전통놀이들이 있거든요. 뭐 공기놀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밌게 식구들끼리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식구들끼리 준비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떠나자파시라면 더 뭐 계획하느라 바쁘시겠죠. 예전엔 여름휴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피서 간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지 않았나요? 피서는 그 말 그대로 더위를 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예전에는 뭐 계곡이나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여름 바람을 느끼면서 또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면서 이렇게 더위를 피했는데 요즘은 더위를 피해서 아이슬란드 이런 데 간다지요? 이거를 쿨케이션이라고 한대요. 뭐 북유럽이나 일본 홋카이도나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로 가면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남반구 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 더위를 피해서 가는 이런 휴가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 긴 문자 짧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의 기프티콘, 가정식 이태리 레스토랑 마리아 쿠치나의 2인 파스타 식사권 드립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에서는 매주 다양한 주제 가지고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의 네 번째 토요일입니다. 월간 대구문화 남지민 기자와 함께 대구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얘기들 모아서 알려드리는 대구 문화 열어주세요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주제가 휴가 계획 짜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문캉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문화를 가지고 여름을 즐기는 방법 준비했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매주 만나는 고정 코너, 자주 만나는 노래의 가사들을 자세히 들으면서 음미해보는 시간이죠.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얘기를 또 소개해드릴게요. 엘리사벳님,

아, 오늘은 비가 와서 시원하네요 하면서 지난주에 비 왔었죠. 저는 백내장 수술하고 집 안에만 있으니까 손자가 공기 좋은 바닷가 카페 가자고 해서 지금 손자 차 타고 구룡포로 가고 있어요. 참 착하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구룡포로 가는 차에서 내내 저희 방송 함께 하신 거예요? 손자분이랑? 와, 저도 같이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너무 좋네요. 와, 할머니가 집에만 계신다고 이렇게 손자가 드라이브를 시켜준다. 손자가 진짜 착하기도 하지만 낭만적이네요. 근데 파란 바다를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날 흐려서 어떻게 좀 파랗진 않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수술하고 났으니까 세상이 또렷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맑은 세상 보시게 된 거, 예, 축하드립니다. 네. 율리안나님, 어제 대구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었는데 그쳐서 다행이에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비가 엄청나게 폭우가 대구에 쏟아졌었죠. 근데 다행히 또그 다음 날은 조용해져서 괜찮았어요. 그죠?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다들 걱정스럽습니다. 노코아빠 요한님은 제헌절 쉬어서 충주 다녀왔어요 하셨습니다. 충주는 어떤 일로 가셨을까요? 혹시 뭐 좋은 곳이 있어서 다녀오셨다면은 추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드라마 촬영지 얘기했더니 2747님께서 저 종종 계산성당 미사 가는데 한 번도 영화나 드라마 촬영하는 거못 마주쳤어요. 한번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옆에 있는데도 촬영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촬영할 때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 촬영이 있구나 이렇게 괜히 막목쭉 빼고 이렇게 막 보는데 한 번도 저는 이 촬영할 때뭐 배우나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월요일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신자들이 없는 시간 맞춰서 하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2747님 혹시 정보가 있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가사의 발견 0K의 다시 돌아온 계절 중에서 정답은 머리였는데 율리안나님 정답 머리 오늘 힌트 많이 주시네요 하셨습니다. 9488님 머리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노래 부르면서 율동도 어릴 땐 했었는데 하면서 그쵸 그때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머리 어깨 무릎 귀 고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제 들어오기 전에 했거든요. 어릴 땐참 쉬웠는데 머리 어깨 무릎 다음에 왜 귀코기일까? 이거 바로 손이 빨리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아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라고 또 느꼈습니다. 4023님 정답 머리입니다. 멋진 신세계 재밌게 봤어요 하셨습니다. 7632님 정답 머리 종일 누워있으니까 머리 아파요 하면서 그렇죠. 이게 좀 힘들어서 누워있으면은 머리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일으켜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흘 동안 연휴고 하니까 조금 이 쉬고 싶어서 누워 계셨던 것 같은데, 예, 너무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 일어나서 약간 환기도 하고, 약간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난주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선물은 9488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누군가 노래는 멜로디와 함께 듣는 한 편의 시 같다고 했습니다. 한 편의 시와 같은 노래를 정말 시처럼 낭송해드리면서 같이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우리 가요를 시처럼 낭송해드립니다. 낭송해드리는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갑자기 효과음 뾰로롱이 들릴 텐데요. 그 효과음에 들어가는 단어를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노래 낭송 시작해볼까요? 오늘 노래는 비비의 밤향갱입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넌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 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눈 날들을 마무리했었지.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상다리가 부러지고 둘이서 먹다 하나가 쓰러져 버려도 나라는 사람을 몰랐던 넌. 떠나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비비의 밤양갱 낭송해드렸는데요. 노래 낭송 중에 효과음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CPPC빵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뾰로롱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눈 날을 마무리했었지. 흐르려는 뾰로롱을 참았습니다. 자, 뭐가 흘렀을까요? 네. 오, 또 힌트 드려야 되겠죠? 오늘 정답은 체액의 한 종류로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슬플 때 또 너무 화가 나서 주체 못할 때 흐르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힌트입니다. 네, 오, 그렇죠. 흘러요. 이게 네 땀일까요?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물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효과음에 들어가는 정답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원곡 힌트를 드릴 테니까 잘 듣고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 맞춰주세요. 원곡 나갑니다.

네,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원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한 편의 시처럼 낭송해드리는 시간, 가사의 발견.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가사 속에 효과음 뾰로롱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아, 네, 비비의 밤양갱. 이게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가 있잖아요.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이것 때문에 이거 몇 번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달디 달고 이렇게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한데, 아, 그래, 이게 굉장히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노래 잘 몰라도 계속 달디 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매력 있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후렴구와 달리 노래 가사가 상당히 슬프죠. 다 이렇게 가사를 제대로 읽고 난 뒤에 노래를 들으니까 이 여자가 너무 쓸쓸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노래 속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데 넌 너무 바라는 게 많아 이렇게 탁 뱉고 떠나는 그 사람에게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보내지만 실은 자기는 화려하고 특별한 걸 바랐던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소소한 일상을 바랐던 건데 그냥 단 밤양갱처럼 그냥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작은 일상을 바랐던 걸 밤양갱의 비유를 했던 거예요. 아,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요. 노래 가사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를 알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서로 주고받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도 더 외로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가을도 아닌데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죠? 자, 그렇다면 토요일 오후를 맞이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건 뭘까요? 밤양갱? 지금부터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 또 문자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거 얘기해 주세요. 뭐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바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다. 휴가 안 떠나는 거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나 대신 집안일 해줄 우렁각시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준비된 코너 대문 열어주세요. 시작해 볼게요. 노래는 오늘 힌트의 단어였죠. 눈물에 착안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K-윌이 불러요. 눈물이 뚝뚝.

0: 대문 열어주세요.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그만큼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요즘 우리도 함께 문화생활 누려보자고요. 대구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얘기들을 모아 모아 알려드리는 시간 대구 문화 열어주세요. 대문 열어주세요. 월간 대구문화 남지민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더위와 장마가 막 오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요즘 어떠신가요?
1: 저는 공연장이나 저녁에 공연장 가면 되게 시원하고요. 네. 그다음 미술관 가면 시원하고요. 그래서 전시장, 공연장 다니면서 좀 휴가를 조금 즐길까 하는데 예, 진행자님은 어떻게 휴가 계획 잡으셨어요?
0: 저는 휴가를 계획은 했습니다, 이번에. 그 이상하게 꼭 7말 8초에 바쁠 때 떠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갈 때마다 이제 가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가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덥지 않은 그런 휴가 계획을 오늘 만들어주실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1: 아, 그렇죠. 아, 더위에도 이제 대구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연이어서 열리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세계여행도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세계여행이요? 네. 세계여행 요즘 비행기 비싸가지고 못
1: 비싸죠?
0: 가는데 아주 좋겠는데요, 진짜. 그 대구에서 세계를 만나는 것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세계에 이제 각 나라의 민족의 언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마다도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뭐 드라마의 그런 멘트를 보니까
0: 사람마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 다르니까.
1: 네. 그런데 예술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예술의 언어를 좀 익혀가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그렇죠. 여행을 가려면 해외 여행을 가려면 언어를 공부해야죠. 더운데도 이 전시 공간 현장이 더 뜨겁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문화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문캉스 일명. 문캉스 어디부터 가볼까요?
1: 네, 먼저 미국 예술가부터 만나볼까 합니다.
0: 미국 예술가. 네. 이거 영어 좀 해야 됩니다.
1: 아, 혀를 좀 풀겠습니다.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에서는 앤디 워홀 전시 예술을 팔다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0: 앤디 워홀 하면은 뭐 우리도 잘 알잖아요. 마릴린 먼로도 있고 콜라 캔 같은 이런 걸로 이제 작품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전시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앤디 워홀 연구자이자 컬렉터인 폴 마레샬이 30여 년간 수집한 희귀 작품과 아카이브 점을 포함해서 한 300여 점의 작품을 보여주는데요.
0: 300여 점?
1: 네네. 그 앤디 워홀의 초기 감각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북 하고 또 이분이 잡지, 삽화, 음반 커버, 초상화, 자화상 등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활동한 부분을 나눠서 10개의 섹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색감도 경쾌하고 해서 조금 눅눅한 날씨에 이 시원하게 경쾌하게 볼 수 있는 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그렇죠. 막 색깔이 다양하니까 뭔가 싱그러워지는 이런 기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을까요? 앤디 워홀이 만든 작품 세계를 보통 어떻게 평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네. 그 팝 아트의 대가라고 하는 앤디 워홀은요. 예술가이자 기획자이자 브랜드 전략가 그리고 미디어 감각을 지닌 문화 생산사로서 스스로 하나의 앤디 워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예술가입니다. 전시는 우리에게 좀 익숙했던 팝 아트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그가 어떻게 예술을 바라봤는지 알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앤디 워홀은 예술을 고립된 창작물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또 홍보, 소비와 맞물린 하나의 문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전시 제목이 예술을 팔다.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1: 이번 대구 전시에서는 회화, 또 만화, 사진, 영상, 광고, 음반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이 선을 보입니다. 앤디 워홀의 그 초기 감각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북부터 잡지 삽화도 그렸었고요. 또 락 음악사에서 길이 남는 음반 커버, 그 다음에 브랜드와 협업한 광고, 그 다음에 영화와 텔레비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협업을 한 작품들 하고요. 또 초상화와 자화상까지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는데요. 이 10가지 섹션을 보면 그의 다양한 활동을 알 수가 있어요.
0: 남 기자님은 이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늘 이런 공연이나 전시를 네. 꼭 먼저 보고 오시잖아요.
1: 네, 네.
0: 이번 전시도 보셨다고 들었는데
1: 네.
0: 좀 개인적으로 이게 참 재밌더라라는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먼저 이렇게 한 바퀴 탁 들어보면 와, 앤디 워홀이 이런 작업까지 했어? 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굉장히 놀랐는데요.
0: 예.
1: 앨범 커버에 지퍼를 이렇게 단 앨범 커버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바나나 이미지 스티커를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만든 앨범 커버도 있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세제 포장지를 착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이제 확장을 한 브릴로 박스 드레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0: 네.
1: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이 정말 기발하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가장 놀랐습니다.
0: 네.
1: 그리고 가장 또 좀 특이한 점은 전국 이 전시가 순회 중이긴 한데
0: 네.
1: 대구에서만 보이는 작품이 있어요.
0: 대구만 전시하는 거예요?
1: 네. 그러면? 바로 그 워홀의 초기 걸작의 3대 아트북이자 희귀작으로 꼽히는 골드북이라는 작품인데요.
0: 골드북.
1: 예, 예. 네. 이 작품이 원래는 대구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인데
0: 그래서 우리만 보는 거군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침 앤디 워홀의 작품들이 오니
0: 네.
1: 예, 대구에 소장한 작품도 함께 걸자고 해서
0: 네.
1: 예, 선보이는 작품인데요. 이 책은 1950년대에 제작된 스케치북 시리즈예요.
0: 네.
1: 그래서 앤디 워홀이 유명해지기 전에 뉴욕에서 이제 상업 일러스터로 활동을 했던 시절에 만들어졌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 스케치북을 열면 그 액자 형식으로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거든요.
0: 보면
1: 다양한 드로잉, 스케치글, 아이디어 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 그럼 뭐 초기 드로잉, 그다음에 패션 일러스트에 사용된 스케치 이런 것들이 좀 다 남아 있는데 이 작품 뭐 독특한 선이 되게 선이 독특했고요.
0: 네.
1: 형태를 이렇게 원래의 형태 그대로 하지 않고 약간 실험적으로 비틀거나 돌리거나 하면서 그 선도 조금 특이했었고
0: 네.
1: 그리고 또 뭐 잉크나 펜, 물감들을 사용해서 정말 선이 세련됐다. 1950년대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되면서도 또 간결한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막 스케치한 것만 봐도
1: 네.
0: 그리고 유명해지기 전인데
1: 네.
0: 벌써 뭔가 달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1: 네, 그렇죠. 이 책 이후에 워홀이 이제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이 책이 아마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또 앤디 워홀의 초기 작품을 연구하는데 이 자료가 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아, 이런 대구 미술관 소장품이기 때문에 대구에서만 볼 수 있는
1: 네.
0: 이런 작품도 있고
1: 네.
0: 또 그 밖에도 재밌고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다고요.
1: 네, 네. 그렇죠. 또 작품 제목이 휴가 계획 주간을 기념하며라는 작품이 있어요.
0: 네.
1: 이 작품은 잡지 마드모아젤에 이제 의뢰를 해서 제작된 건데요. 대형 이런 실크 스크린에 미국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0: 네.
1: 그러면서 각 주에 왜 우리 보면 옛날에 지리 공부할 때 보면 지도가 있고 특산물 이렇게 왜 표시를 해주잖아요. 네,
0: 여기는 사과, 뭐
1: 네,
0: 저기는
1: 맞아.
0: 복숭아 이렇게
1: 네,
0: 것처럼.
1: 그래서 각 주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모자이크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뭐 캘리포니아에는 영화, 뭐 텍사스는 석유, 플로리다는 오렌지 주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주의 상업 그 산업과 정체성을 팝컬러로 담은 작품들이 또 특이했고요.
0: 네.
1: 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캡션에 따르면 단 세 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작이라고 합니다.
0: 와.
1: 그리고 또 음반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0: 네.
1: 음반 잡지 디자인 코너에서는 비틀즈 사인의 초상을 워홀의 특유한 색을 겹쳐서 만드는 작품인데 오버레이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 컬러 오버레이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었고
0: 네.
1: 그 밑에 보면 이게 진짠가 싶어서 제가 보니까
0: 네.
1: 그 워홀의 사인이 살짝 있더라고요.
0: 아, 네.
1: 그런 만큼 또 앤디 워홀은 1949년에 이제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멕시코 음악 프로그램 을 시작으로 생애 한 총 57장의 음반 커버를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0: 아, 그렇게나 많이요?
1: 네네. 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대표작들을 이렇게 아래 위로 해서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보면 존 레논
0: 네.
1: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존 레논처럼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록, 재즈, 클래식, 라틴 장르를 넘나들면서 그런 음반 디자인을 했던 것들을 보면서 또 이 사람의 그래픽 감각도 느낄
0: 네.
1: 수가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앤디 워홀의 작품들 지금 얘기 듣고 있는데
1: 네.
0: 앤디 워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캔스프 이미지도
1: 네.
0: 굉장히 많이 떠오르잖아요.
1: 네, 네, 네, 네. 물론 그 쇼핑백 이 예술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한 코너예요.
0: 쇼핑백이 예술이 될 수 있다.
1: 네. 그 외월이 디자인해서 그런 건지 쇼핑백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시작한 작품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0: 네.
1: 1966년에 보스턴 현대미술관 전시용으로 제작된 크래프트 종이 쇼핑백과 또 1964년 앤디 워홀이 일상 쇼핑백에 캠벨 토마토 수프 캔 이미지를 이제 실크 스크린으로 전사를 해서 직접 이니셜과 날짜를 적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0: 네.
1: 이 작품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예술일까 상품일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0: 네, 그렇죠. 과연 상품으로 나오면 그게 예술이 아닌 건가?
1: 네.
0: 이런 고민이 진짜 네, 되긴 하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 마릴린 먼로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그린 그런 작품도 있잖아요.
1: 네, 네.
0: 그 제일 유명한데 이게 네. 일반인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건데 그것도 볼 수 있을까요?
1: 네, 네. 이 앤디 워홀은 1970년부터 한 87년까지 1000점의 이제 커미션 초상화를 제작을 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마릴린 먼로부터 시작해서 리즈 테일러 등 다양한 유명인들의 얼굴 초상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0: 네.
1: 전시 마지막 섹션에는 또 앤디 워홀 자신의 얼굴이 또 전시가 되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흑백 자화상도 있고 또 흑백 자화상과 자기 머리가 이렇게 노랗게 해서 노란과 검정을 대비해서 자기 얼굴을 그린 자화상도 있었습니다.
0: 네.
1: 1963년에 이제 자기가 첫 자화상을 제작을 하고 자신의 사진이나 회화, 드로잉, 포스터, 실크 스크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직접 박아서 반복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기도 했었고요.
0: 네.
1: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앤디 워홀의 그 자기의 얼굴을 박아서 셔츠도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앤디 워홀 역시 자신의 얼굴이 또 자기 자신 자체가 브랜드가 되었고 이것이 또 살아가는 생존의 기반이 됐다라는 관점이 여기에서 확 드러나더라고요.
0: 네. 저는 이 앤디 워홀을 몰랐을 때
1: 네.
0: 이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무슨 또 유명한 연예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1: 맞아요.
0: 본인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사진이 전개 과정을 보면 되게 정석적인 가리마를 하고
0: 네.
1: 정장을 입고 있는 사진에서
0: 네.
1: 뒤로 갈수록 머리에 색깔이 입혀지고 약간 이렇게 막 삐죽삐죽한 베토벤 머리 같은 느낌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느낌으로 바뀌면서 예술가로 변환하는 그리고 내 자체가 예술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자화상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0: 네. 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긴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1: 네.
0: 이 전시가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저도 이제 표는 예매를 해놨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더운데
1: 네.
0: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0: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썬데이 모닝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좀 이렇게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게 네. 다시 잠들 것만 같다. 그러면 주일에 다시 잠들면은 예, 미사에 갈 수 없습니다. 네. 아, 오늘 대문 열어주세요 함께하고 있고요. 앤디 워홀 얘기를 했고 네. 또 이번에 어디로 가서 또 이 시원한 곳에서 네. 작품을 즐길 수 있을지 네. 얘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로 한번 넘어간다고요.
1: 네네.
0: 샤갈 전시회.
1: 네네. 네. 대구예술발전소 2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마르크 샤갈 꿈과 환상을 색채로 그리다 전시입니다.
0: 네.
1: 대구에서 열리는 첫 샤갈 전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요.
0: 네.
1: 이번 전시는 독일의 쾰른의 갤러리 부아시에르와 또 한 수집가 부부가 27년간 수집한 샤갈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0: 네.
1: 최근에 보면 다른 미술 전시에서 이제 복제품 논란이 불거진 만큼
0: 네.
1: 주최 측에서는 작품의 저작권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외에 저작권이 끝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플리카 전시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레플리카 전시라고 확인을 하고 복제품을 걸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향기 같은 걸로 해서 조금 기획을 더해서 이렇게 네. 전시 열리는 것도 있는데요. 이 작품들은 샤갈의 그 판화, 판화는 여러 장을 찍어내잖아요.
0: 그렇죠.
1: 찍어내는데 몇 장 찍어낸 것 중에 몇 번이다 이런 것도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판화 작품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전시일 것 같습니다.
0: 네. 그 몰랐었는데 사진도 보니까 몇 번째 사진까지 판매한다 뭐
1: 네,
0: 이런 것들이
1: 맞아요.
0: 있더라고요. 500,
1: 뭐 500장 한정, 뭐 10장 한정 이렇게 네. 해서 표시를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또 콜렉터가 모은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앞서 소개해 주신 앤디 워홀하고 같은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샤갈 하면은 글쎄 저는 딱 한 작품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1: 맞아요.
0: 그 푸른색에 막 떠다니는 사람들.
1: 에펠탑 있고.
0: 맞죠. 말그림도 막 있고.
1: 네,
0: 막.
1: 네.
0: 동화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연구자로서 또 수집 컬렉터로서 애정하는 작품

0: 작품 수집을 한 거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작품의 시기별로 모으거나 희귀변을 모으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냥 쭉 나열해놓는 것보다는 조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0: 이 색채 마술사라고 불리는 20세기 미술계의 거장 마르크 샤갈의 생애와 작품을 조금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번 전시회는 뭐 판화, 유화, 과슈, 드로잉 등 다채로운 매체로 작업한 원화 350여 점을 좀 만날 수 있습니다.
1: 원화로?
0: 네네. 그 중에 이제 판화가로서 널리 이름을 알린 샤갈의 그 판화 작품이 중심을 이루는데요.
1: 네.
0: 판화에서 확정되어서 이제 그래픽 아티스트로서의 샤갈이 가졌던 그런 탁월한 면모를 좀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 또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 흩어진 샤갈의 스탠드 글라스 작품들을 촬영을 해서
1: 네.
0: 스크린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로 성당에 스탠드 글라스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것들이 보여주니까 되게 환상적이더라고요.
1: 오, 네.
0: 네. 샤갈은 벨라루스 공화국의 작은 마을에 이제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 아하.
0: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을 사람들, 바이올린 연주자, 동물 등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1: 지금 말씀만 들어도 네. 제가 기억하는 그 그림이 대충 나오는 것 같은데요.
0: 맞죠. 그래서 네. 그런 요소들이 작품마다에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조금 들어있어요.
1: 네.
0: 그 이 요소들이 작품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아마 그 어린 시절에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이 샤갈은 프랑스 파리로 이주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작품 세계를 넓혀갑니다. 폭넓은 주제와 매체를 활용해서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그래서 또 20세기에 더 큰 사랑을 받은 예술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러시아, 미국 등을 옮겨 다니면서도 창작 활동을 계속 이어갔고요.
1: 네.
0: 97세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1: 네.
0: 거기까지 97세까지 살면서 겪었던 정치적 혼란 또 개인적인 고난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가졌던 사랑이나 인류의 그런 것들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울림이 큽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피카소하고 같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이제 마지막에 보면 코너에 있거든요.
1: 네.
0: 그거 보면서 와 예술가 거장 두 명이 만나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조금 가슴 벅찬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아 그러고 보니까 두 사람의 그림이 좀 풍이 비슷한 네, 면이
0: 네,
1: 있네요.
0: 네. 동심이 조금 기본이 된 듯한.
1: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네요. 그럼 이번 전시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한데요.
0: 네. 이번 특별전에서는 그런 샤갈의 생애를 엿볼 수 있도록 총 한 7개 섹션으로 나눠서 소개를 했는데요.
1: 네.
0: 섹션 1에서는 환상과 세계에서라는 코너로 고향에 대한 기억과 환상을 이제 서커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표현한 석판화 38점이 이제 사파집 서커스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섹션 두 번째에서는 파리 파리 파리라는 제목으로 당시 현대 미술의 중심자이자 또 샤갈이 예술적 성장을 이뤘던 그 파리 관련한 작품들을 소개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사랑을 노래하다라는 코너로 10년에 걸쳐서 이제 석판화 다프니스와 클로에의 전작을 공개해서
1: 네.
0: 예, 이 다프니스 클로에의 책을 이제 사파를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프니스 클로에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관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특징적이고요.
1: 그 그림으로 쫙 볼 수 있는 거네요.
0: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섹션 네 번째에서는 인간의 그림자를 그리다라는 코너인데
1: 네.
0: 이 고골의 죽은 영혼들의 사파를 제작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죽은 영혼들의 사파 작품들이 쫙 걸려 있고요.
1: 네.
0: 다섯 번째 코너에는 그 샤갈이 성서 연작 시리즈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1: 네.
0: 성서의 한 부분들 뭐 아담과 이브가 이제 쫓겨나는 장면
1: 네.
0: 예, 이런 것들도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판화로 제작이 됐는데 이 연작이 또 특히 교우님들께는 잘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가면 빛과 색재라는 코너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드 글라스 작품들을 영상으로 만날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마지막 섹션에서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사파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는 그 시련을 극복한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오디세이가 막 그 세계를 유랑하면서 했던 장면의 한 부분을 종이 배처럼 접은 조형물도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요 오디세이아 작품들이 조금 더 잘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저는 이제 샤갈 하면은 샤갈의 눈 내리는 말. 그게 아마 소설 제목으로 맞아요. 나오고 해서 네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지금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떠올리는 그 그림이 샤갈의 나의 마을인가? 뭐 그 그림이었던 것 네네네.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판화가이기도 했고 네. 또 생각보다 책의 사파를 많이 네, 했네요.
1: 맞아요. 그래서 한 19세기, 20세기의 작가들이 생계도 또 생각을 했어야 됐고 네. 그 작가와 또 맞는 책과 이제 연계되면서 사파들을 많이 디자인하거나 또 아니면 판화로 제작을 하거나 했던 것 같아요. 샤갈도 그런 것들을 했고 조금 의미 있는 책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책들의 사파를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네. 그 성경 시리즈를 보면서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거든요. 이분이 또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 성경 시리즈에 담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컬러 작품 18점과 흑백색 판화 12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아, 이게 참 또 느낌이 다른 게 97세까지 살았다고 네. 하니까 네. 그 97년이라는 긴 삶 동안 이 사람이 느끼고 변화되고 삶을 무르익게 만들었던 네. 그 마지막에는 또 신앙이 있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니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색채도 시원한 푸른 군청색들이 네. 또 많이 쓰였고 초록색도 예쁘고 그래서 시원한 느낌. 또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조금 우울하시다면 꽃작품도 있거든요. 아. 꽃작품도 또 마음을 또 화사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었고요. 특징이 있어요.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젊은 그러니까 연인들이나 조금 도회적으로 생긴 분들이 전시장을 찾았다면 네. 샤갈 같은 경우에는 모녀가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년의 엄마와 또 20대 딸, 뭐 10대 딸이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오셔서 조금 다른 풍경이었지만 훈훈하게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딸이랑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0: 다음에 꼭 따님이랑 다시 가시길 바라고요. 네네. 아 이것도 지금 얼리버드 티켓이라고 해서 29일까지는 네. 네. 좀 저렴한 가격에 또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네. 또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과 프랑스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미국과 프랑스를 다녀왔네요, 저희가.
1: 네, 그렇죠. 멀리 가고 싶지만 유료 활증료가 너무 비싸서.
0: 진짜.
1: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시간 내기도 어렵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색채만으로 그 앤디 워홀과 샤갈의 그런 이국적인 느낌을 충분히 느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 또 색채로 문화 바캉스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대구문화 남지민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레 샹젤리제 조다생의 노래였습니다. 노래까지 듣고 나니까 진짜 해외여행 다녀온 그런 기분 들지 않으세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7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7월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여름 추억도 많이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싹쓰리의 여기 다시 바닷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고 8월의 첫 번째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나유선, 제작진행의 김현정이었습니다. 남은 오후도 신나게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6: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스위스어로가 피처링한 라이너스 담요의 피크닉으로 오늘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토요일 2부 시간은요. 과거의 차트 살펴보고 추억 속의 음악을 함께 들어보는 뮤직 올드 앤 뉴 함께 할 거예요. 신곡도 만나볼게요. 박경환의 2시 20분 그리고 존박의 폴링 듣고 시작합니다.

과거로 떠나는 음악 차트부터 새롭게 나온 신곡까지 토요일에 만나는 음악 종합 선물 세트 뮤직 올 데이 뉴. 과거 7월 넷째 주에는 어떤 가요가 사랑을 받았고 또 같은 해에 어떤 팝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07년으로 떠나볼게요. 2007년은 국권 천원권 지폐하고 만원권 지폐가 시중에서 사용된 마지막 해였어요. 당시에 신권 지폐가 나오긴 했지만 유통량이 많지 않아서 유통 초기에는 국권과 신권 지폐가 혼용됐죠.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한 획을 그은 해가 바로 2007년이네요.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에 사과폰을 공개한 해가 바로 그 해거든요. 스마트폰 시대의 화려한 막이 오른 거죠. 자, 그렇다면 2007년 그때 음악은 어떤 곡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5위는 제이의 눈물로 이정희 피처링한 곡이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이 씨 정말 노래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활동이 뜸하네요. 4위는 시아의 사랑의 인사. 딱 이때쯤 3인조 혹은 4인조 여성 보컬들이 참 많은 사랑 받았어요. 3위는 최현준의 나 이젠. 2위는 MC몽의 So Fresh였고요. 1위는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이 바로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였습니다. 완전 미니홈피 감성이죠. 널 사랑한 게 죄라면 난 무기징역이야. 이런 감성. 자,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정희 피처링한 제이의 눈물로, 시아의 사랑의 인사, FT 아일랜드 사랑아리.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토요일 뮤직 올드 앤 뉴 함께하고 있어요. 자, 2007년 7월 셋째 주 팝 차트에서는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5위입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섹시 백. 한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댄스 배틀 유행할 때 있었죠. 그때 정말 빠지지 않고 나왔던 곡이에요. 4위는 자밀라의 슈퍼스타. 3위는 웨스트라이프의 이프였고요. 2위는 니오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때가 한창 미니홈피 유행하던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노래들이 전부 미니홈피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도토리 사서 노래로 바꾸던 그 시절의 그 음악들이네요. 도토리 7개로 음악을 사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1촌평은 뭐라고 할지 또 고민 많이 해보셨죠? 자, 2007년 7월 셋째 주 팝차트 1위입니다.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 자, 그럼 2007년을 멋지게 장식한 팝들 들어볼게요.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섹시백, 자밀라의 슈퍼스타, 켈리 클락슨 Because of You.

자, 뮤직 올드 뉴 2007년 차트 여행을 가서 과거의 노래들 쭉 들어보고 왔어요. 이번에는 신곡 만나볼 차례예요. 자, 지금 가장 핫한 첫 번째 신곡은 로꼬의 축축이에요. 제목부터 딱 요즘 날씨죠. 비가 오거나 마음이 꿉꿉할 때 들으면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거든요. 이 로꼬 특유의 친근한 랩이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는 곡 준비해놨어요. 이어서 소개할 곡은 유독 반가운 곡이에요. 바로 슈퍼주니어의 너를 위한 약속인데요. 이번 노래는 이 슈즈 전체 팀 전체가 아니라 슈퍼주니어에서 1983년생 동갑내기 리더인 이특과 희철이 슈퍼주니어 83즈라는 새로운 유닛을 만들어서 선보인 신곡이거든요. 오래된 친구가 옆에서 나 항상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곡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시죠. 자, 마지막 신곡은요. 부부걸의 바디웨이브예요. 답답한 일상에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들으면 딱이고요. 특히나 드라이브할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노래거든요. 예전에는 이 휴가철 음악을 시스타가 책임을 졌다면 그 바통을 부부걸이 이어받은 걸까요?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로꼬의 축축, 그리고 슈퍼주니어 83즈의 너를 위한 약속, 그리고 부부걸의 바디웨이브.

따끈따끈한 신곡들 만나봤어요. 로꼬의 축축, 슈퍼주니어 83즈의 너를 위한 약속, 그리고 부부걸의 바디웨이브 듣고 왔습니다. 백지영의 그 여자, 이 노래도 함께 들어요.

백지영의 그 여자 듣고 왔습니다. 두쉐뮤즈 김빛나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빛나는 주말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원춘 베드로 신부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우리 하루하루 삶이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 그대로면 얼마나 좋을까요? 허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웃음보다는 한숨과 눈물이 가득하죠. 폭우로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살던 집에서 대피하신 분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겠죠.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연 재난 앞에서 참으로 작고도 허물 많은 미물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오솔길 산책이면 좋겠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하늘바라기가 부르는 나의 자비와 사랑은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성 야고보 사도 축일을 맞아 야고보 형제님들 모두 모두 축일 축하드립니다. 성 야고보 사도는 아시듯이 어부였죠. 갈릴레아 호수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동생 요한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서 응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묘사됩니다. 그리고 성인의 이름으로 봉헌된 성당도 있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또 이곳으로 향해 가는 길은 많은 이들이 찾아가는 긴 여정의 순례길로도 유명합니다. 성인의 전교길이 이제는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찾아가는 산티아고 순례길뿐만 아니라 국내 순례길을 걷는 모든 분들, 또한 순례자로서 인생길을 걷는 모든 이들을 떠올리며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리얼 그룹이 부릅니다. Love and Let Go.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렸던 지난주였죠. 모든 분들 무사하신가요? 혹시나 이비 피해를 입으시진 않았나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막막하고 이 낙담하고 있을 또 주민들, 그분들을 위해 복구 작업에 또땀 흘리며 수고하는 분들, 또 우리 국군 장병들,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지난 일상은 어떠셨는지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귀동 세례자 요한님, 신부님, 지난번에 올린 글 형사 합의하고 합의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세례자 요한님, 지난번에 그 인사 사고 말씀하셨죠. 그 과정 중에 지금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피해자라고 할까요? 그분과 어떤 좀 합의점에 이르신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이고, 또 합의서 검찰에 제출하셨다고 하니, 이제는 조금 그 문제가 한결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긴장된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혹시나 더 나에게 안 좋은 일,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 이제 잘 합의도 했다고 하셨으니, 좀 무거운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다시 좀 일상의 삶으로 천천히 또 회복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례자 회원님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3391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가족과의 갈등이 참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병원 안에서도 가족과 다투었답니다. 저도 이제는 부모님 말고 따스한 배우자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같이 토닥토닥 하는 마음으로 기도 희망 드려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노래 신청도 한곡 해주셨는데요. 가톨릭 성가에 있는 곡이죠. 생명의 양식 노래 신청 또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노래 선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3391님, 네. 예, 가족들과 갈등으로 마음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뭐 가족 중에 특별히 아마 부모님과 어떤 좀 이렇게 긴장, 좀 갈등을 깊게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따스한 배우자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그 마음, 아마도 아직 이렇게 좀 마땅한 인연을 만나지 못한 채 부모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좀 티격태격 좀, 그리고 또 부모님의 뭐 잔소리라고 할까요? 뭐 그런 소리로 인해서 이 마음도 상하고, 또 정말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또 그런 부모님을 향한 서운함이 나도 모르게 좀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면서 골이 계속 깊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걷고 계시지 않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인이 되면 이 정말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좀 인정받고 이렇게 좀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하염없이 영원한 아기와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참견도 많이 하시고 또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조금 이러한 어려움들이 좀 일어나지 않나 싶네요.
조금 서로서로 마음을 이해해 줄수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부모님의 심정. 또 부모님으로서는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심정 조금씩 이해해 나가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또 서로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3391님, 조금 마음을 열어보시길 바라면서 잠시 후에 청해주신 신청곡도 함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79님, 토요일에 수원교구 조은동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WID 세계청년대회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하더라고요. 재밌게 둘러보고 음악회도 함께하고 있는데 누군가 절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못하니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데 하필 그때 음악 소리가 커서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명함까지 받았으니 안부 연락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선배인지 후배인지 동기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며 연락을 해야 할까 난처해서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답니다. 네, 2779님. 그래도 이렇게 명함까지 받으셨으면 거기 뭐 이름과 뭐 주소 하는 일 정도가 나와 있을 텐데 그거를 보고서도 전혀 누군지 기억이 안 떠오르시나요? 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저도 가끔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겪곤 하는데 이럴 때마다 저의 모든 기억과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그가 누구였는지 알아내곤 하는데 글쎄 그렇게 인사하며 다가왔던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떠오르기를 바라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2779님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네,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번 노래 선물은 우리 3391님이 신청해주신 노래로 들어보겠는데요. 러셀 왓슨이 부릅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습니다. 라는 글을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삶의 원천이고 모든 판단과

의지와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어떤 힘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희망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그 희망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이 땅 위에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밭에 숨어있던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이들이 모든 것을 바쳐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 나가야 하는 방향이며 목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버겁기만 합니다. 매일 출근하고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일상은 무겁기만 하죠. 무한히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는 늘 우리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바로 그 무거운 일상 속에서 보물과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과 진주를 향한 희망 속에서 자신의 열정과 정성을 바쳐 마침내 그것을 얻어냅니다. 지루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 묻혀있는 보물과 진주를 알아보기 위해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고 일상의 무게를 이겨내게 해줍니다. 또한 마음에 품은 희망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단단함을 유지하도록 이끕니다. 하느님의 나라라는 희망 속에서 삶은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내가 품은 희망을 떠올려 봅시다. 그 희망이 안내하는 길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그 길 위에서 숨어있는 보물과 진주를 알아보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정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항상 이렇게 보면 저의 기도나 우리 다른 분들의 사연에 아주 짧게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는 기도지기님들이 있는데요. 비록 짧은 아멘이지만 그 아멘 안에는 아주 깊은 공감과 이 연대의 마음이 새겨져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또 계속 보내오신 기도 지향과 또 주말 풍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전에 계속 장맛비가 내리다 낮에 그치고 나니 무더위가 좀 나아졌네요.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에서 들려오는 신부님의 아름다운 기도 들으며 함께해요, 라고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037님, 마치도 이 소복소복 내리는 눈은 아니고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산책길 에 대한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산책길 함께 동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송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폭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솔길 걷습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기도 지향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도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내리는 이 폭우로 인해서 비 피해 입은 많은 수재민들, 또 주민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루빨리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이 본래의 일상의 자리로 회복되어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저희 기도의 오솔길 모든 기도지기님들도 마음과 두 손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려봅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감사드리고요. 전영희님, 신부님 저는 마리아입니다. 냉담한 지가 근 3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기도의 오솔길 들으니 성당에 가고 싶습니다. 용기내어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전영희님 마리아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전영희 마리아님, 주님께서 용기 내려주시길 청하면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마리아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전영희 마리아의 영에 다시 생기를 돋우시고 평화방송 라디오 기도의 오솔길을 들으며 다시 주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며 성당 미사를 쉬는 중에도 마리아를 잊으신 적 없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다시 성당에 가고 싶은 마음에 용기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어 주저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소서. 또한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쉬는 교우들에게도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다시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성체를 받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여 어떤 이유이든 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장애물들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지향 올렸던 전영희 마리아님의 신청곡으로 윤선혜가 부르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어느새 오솔길 산책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박혜경이 부르는 깊은 밤을 날아서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야고보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베도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의 원조격이었으며 이 성조 야곱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지닌 이가 두 사람이나 있었으니 말입니다.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전자는 보통 대야고보, 후자는 소야고보 혹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념하는 야고보 성인은 대야고보로 제베데오의 아들이며 동생인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많은 사목자분들께서 이때의 복음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자세로 가족과 재산을 남겨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강론하시면서 성소자들의 우상으로 이 형제를 많이 거론하실 겁니다. 가족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느님의 일에 투신하는 삶, 그것이 성소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야고보 사도 그리고 요한 사도의 모습입니까? 참고로 저도 사도 요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금 가족이라는 정에 휘말려 권력이라는 욕심에 휘말려 어머니와 함께 부당한 청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가족조차 버리고 떠나왔지만 이 두 형제는 다시금 가족에게 돌아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느님의 뜻보다 내 것을 앞세우려는 욕망은 성소자로서 정체성을 깨닫는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기를 결심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두 잘라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당장은 희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혹은 우리 생애 전체 동안 계속해서 찾아오곤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자신의 마음을 따르려다 예수님께 큰 가르침을 받았던 오늘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도들의 삶은 죽음의 위험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 한번 크게 깨졌다가 다시 회복하였던 그런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달아난 전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 뒤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게 된 사도들은 더욱 굳건해졌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닥쳐오는 유혹들, 내 뜻을 먼저 채우고 싶은 유혹들을 직시하면서 이 욕심과 유혹들을 극복하려 발버둥치는 우리들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바로 그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성 야고보 사도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옥수성당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도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9: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8: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9: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횡단보도마다 커다란 파라솔 모양의 그늘막이 설치돼 있잖아요. 처음 볼 땐 저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름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장치의 진가를.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에는 횡단보도 아래에서 볕을 가려주고요.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거대한 우산처럼 비를 막아줍니다. 이게 뭐라고 어느새 적응이 돼서요. 이젠 그늘막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서면 좀 서운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한 시간의 방송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 이 그늘막 같다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더울 때 해피하고 비 내릴 때 비피하며 조잘조잘 수다 떨다 가는 곳, 5시엔 우리 코미들의 정서적 그늘막에서 쉬어가면 좋겠어요.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디에이드 달콤한 여름밤, 오늘 첫 곡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요즘 부쩍 많이 보이는 횡단보도 앞 그늘막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가다 보신 분들 계시겠죠? 굉장히 커다란 파라솔 모양인데 이 추운 계절에는 잘 접혀 있다가 더운 계절에 이렇게 진가를 발휘하더라고요. 햇빛만 막아주는 줄 알았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비도 막아주더라고요. 아주 대단히 유용하진 않아도 은은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늘막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참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음료라도 한 잔 함께 하시면서 한 시간 같이 해주세요. 그늘막 아래서 잠시 숨 돌리고 가는 것처럼 여기서 한 템포 쉬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SM타운이 함께한 서머 베케이션 들려드렸습니다. 잠이 안 와서 먹는 불면증 약, 공황장애를 개선시키기 위한 치료제, 우울증에 먹는 약까지 이런 약들을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약품들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신다면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남용과 불법 양도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본인 명의의 처방이 있다고 해도 여러 병원을 돌면서 단기간에 과다 처방을 받는 쇼핑 처방이나 약을 임의로 과다 복용하는 경우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내 이름에 처방전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 처방받은 약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는데요. 이걸 어기는 경우 자칫하면 마약 유통사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은 다이어트 약이나 수면제를 나눠주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란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법률상 마약류에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주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이런 약품들은 절대 주변에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안다은 미치게 만들어. 호피폴라 그거면 돼요.

0: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안다은의 미치게 만들어, 호피폴라 그거면 돼요. 코미들이 만약에 소개팅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요. 대화도 무난했고요. 다만 어떤 강렬한 끌림은 없었고 상대방 연락도 없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그 문자엔 이렇게 써여 있었어요. 저 누구누구 엄마예요. 우리 애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연락을 못하길래 내가 대신 연락해요. 우리 애가 그쪽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던데 한 번 더 만나볼 생각 없어요? 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참고로 이 얘기는 한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경험담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분야는 달라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사기업에서 일한다는 한 직장인은 구인 공고를 낼 때마다 본인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연락이 온다며 피로감을 토로하더라고요. 학교와 회사를 넘어 이제는 소개팅까지. 이쯤 되면 부모의 개입이 보호인지 통제인지 구분이 어려운데요. 모르긴 해도 그 소개팅 하셨던 분 어쩐지 잘 이어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 EXID 아예.
1: 넌 허리가 몇이니?
2: 24요.
1: 힙은?
2: 34요.

보통의 우리. 토요일도 어느덧 후반부. 매번 이 시간쯤 되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주말 하루는 뭐 이렇게 짧은 거야?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물에 녹아버리는 솜사탕처럼 하루가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 것만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하루는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서는 인생에 다시 없을 사랑을 만나고 평생 반추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고요. 영화 1917에서는 한 병사가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길고도 긴 시간이죠. 영화 해피엔드에서는 친구와 엄청난 일탈을 공모하고 버리고 그로 인해 사단이 나는 시간이 단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는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다 해도 내일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인생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친구와 갑자기 꽂혀서 희한한 일을 벌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뽑은 하루는 조금 덤덤한 맛이었다고 해도 내일 어떤 맛을 뽑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 기대하고 볼 일입니다.

하파데이의 오늘도 좋은 하루, 보통의 우리에 이어드렸습니다. 휴가철 곧 시작이죠. 어디를 좀 가볼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천안은 어떨까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투어길이 열렸거든요. 충남 천안시에서 10인의 여성독립운동가 투어길 운영을 시작합니다. 여성독립운동가 10분의 삶과 지역독립 만세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길을 걸으며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박유복, 최정철, 이소재, 유예도, 신성녀, 남상호, 민옥금, 한희순, 황금순 등 천안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천면 유관순 사적관리소를 출발해서 열사 생가와 아우네 장터를 쭉 돌아보는 코스고요. 7월부터 시작해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됩니다. 또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설사분들이 현장에 배치돼서 탐방객들에게 관련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면면에 비춘다는 점에서 더 반가운 소식이었네요. 두 곡 이어드릴게요. 바버레츠 한여름밤의 꿈, 김동완 여름이 좋아.

바버레츠의 한여름밤의 꿈, 김동완 여름이 좋아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삼복의 한가운데 중복인데요. 아마 보양식 드신 분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복날이면 꼭 삼계탕을 먹곤 했는데 요즘은 풍습이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과거처럼 여전히 삼계탕 분은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패턴이 좀 더 다양해졌다고 할까요? 달그로 만든 치킨이나 닭볶음탕도 많이 드시고 각종 고기를 구워 드시는 분들, 그리고 시원한 초계국수나 콩국수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전복 돌솥밥이나 전복죽도 인기 메뉴고요. 효능별로 골라 드시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몸이 찬 분들은 인삼처럼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를 요리재료로 활용하면 좋고, 열이 많은 분들은 오리고기처럼 찬 성질의 음식을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외식하실 분들은 이벤트도 잘 찾아보세요. 보니까 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업체에서도 복날 맞이 선착순 할인을 하더라고요. 치킨 업체, 식자재 업체에서도 특별 할인을 진행하고요. 보양도 좋지만 할인

받아서 하면 더 즐겁잖아요. 물가도 비싼 요즘이니 먹거리 업체들 싹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스파 레모네이드 전국 7.

K-POP 두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에스파 레모네이드 정국 세븐. 자, 이제 곧 저녁 시간인데요. 중복날이니 저녁도 영양 듬뿍 담긴 음식 드셔야겠죠?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 기운으로 올여름 내내 건강하게 보내보자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끝곡은 윤하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래서야 뭘 할 수나 있을까? 싶은 생각들 하실 때 있으시죠? 이렇게 답답할 때 친구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신발끈 기간이라서 그렇대요. 잠시 풀리지 않게 꽉 신발끈 묶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뛰어보면 된다라고 말이죠. 멈춰있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려고 채비하고 있다는 게 뭐 그 친구의 말이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어렵기만 해도 온 마음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누구나 다시금 씩씩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집 라디오 시작합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7월 25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 디에이드의 응원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아,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했더니 친구가 해준 말, 너 그거 신발 끈 기간이야. 처음 들었을 땐 귀를 의심했습니다. 욕하는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의미더라고요. 신발끈을 잘 고쳐서 매서 언제든지 도약할 수 있게 준비하는 기간이다. 아,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끔 용기가 없어지고 좀 의기소침해질 때에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을 받았으면 또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지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특히 신발끈 기간을 겪고 있는 분들 지금 청취하고 계시면 제가 그 받았던 기운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뻔한 이야기 대신에 우리 이웃들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세상 구석구석을 새로운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 또 이 시간에 만나고 싶은 이웃이 있으시다면 샵 1053번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한 건 100원입니다.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깨우깨우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윤희 리포터의 이웃 깨우깨우. 네, 오늘은 분명히 시원한 대로 다니신다고 했는데 과연 시원한 대로 다니셨는지 궁금한 허윤희 리포터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진짜 시원하셨나요?
2: 아, 예. 그 제가 인터뷰를 한 인터뷰 이 분들은 시원하셨는데 저는 네. 조금 덥긴 했거든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1: 아, 예. 예.
2: 물이 있는 곳이어서.
1: 오.
2: 예.
1: 오늘은 그럼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2: 서울 썸머 비치라는 행사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2: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지금 올해로 네 번째 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 바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바다라고 하면 어디 서쪽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멀리 가야 되는데,
1: 그렇죠.
2: 예, 도심 속에 대형 풀을 만들고요. 또 모래사장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세종대왕님 계신 곳, 바로 그 광화문 거기거든요.
1: 네. 그러니까
2: 세종문화회관을 앞으로 그 마당에 뭐 물놀이, 또 모래사장, 푸드트럭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서 제가 취재를 한 개장식이 있던 7월 20일 오후 1시부터 이제 앞으로 3주간, 예, 이제 2주 남은 건가요? 8월 9일까지,
1: 야.
2: 일요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광화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종대왕님 있고 거기에 그냥 모래를 갖다 놓은 거예요?
2: 그러니까 그 모래사장 부분은 텐트가 있어서 거기는 들어가면 이제 약간 그 어떤 인원의 그 제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받으셔서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부모님도 좀 대기하실 수 있는, 기다리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거긴 좀 시원하더라고요.
1: 네. 그건 진짜 그냥 멀리 안 가더라도 도심 속에서 그렇죠. 휴가를 온 것처럼 아이들 막 뛰어놀고 막 그렇게.
2: 그렇죠. 그 안에서 모래사장에서 막 박물관도 만들고요. 어떤 네. 친구는 그냥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 놓은 건데 박물관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죠.
2: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1: 네. 괜찮다.
2: 네. 그날 사실 오전에 좀 많은 비가 오긴 했었는데요.
1: 네.
2: 그래도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보시는 부모님들이 확실히 계셨고
1: 네.
2: 네. 우선 어린이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모래사장과 그리고 풀을 오가면서 그 미끄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워터 슬라이드까지 있어서
1: 네.
2: 아이들 신났습니다. 아주 아유. 목소리 들어보죠.
3: 네, 좋아요. 시원해요. 재작년에 한 번 왔었던 것도 야외여서 더 좋아요. 저녁까지 피곤할 거예요.
4: 박물관 만들고 있어요. 저 박물관 비밀 아직은 못 정했어요. 내년에도 올 거예요.
5: 여기 슬라이드도 훨씬 재밌고 저 물벼락 만든 것도 재밌어요. 방학 동안 여러 번 더 오고 싶어요.
3: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학교 가는 줄 알고서 했는데 아빠가 불러가지고 여기 아빠가 아시고 온 것 같은데
5: 되게 재밌게 놀고 있어요.
4: 수영장도 있고 슬라이드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그 무료라도 좋고
6: 약간 날아갈 것 같아서 엄청 재밌었어요. 여름방학에는 수영장?
3: 여름방학은요 자유다야.
1: 네, 허인이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요. 진짜 썸머 비치에 다녀오신 것 같은 느낌인데 놀랍게도 광화문 광장 앞이라는 거. 근데 물소리가 막 나는데요?
2: 그렇죠. 풀에서 네. 아이들이 진짜 뭐 신나게 놀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비가 좀 내린 끝이라 아이들이 풀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역시 기우였고요. 아이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락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네. 밖은 좀 꿉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또 시원하고 그리고 슬라이드가 높이가 8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높다. 예. 예, 7, 8m 정도라서 그렇게 낮지도 않고 해서 날아갈 것 같다는 친구는 몇 번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개장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 월요일은 2시에 시작이 됐었는데요. 네. 아직 방학을 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인원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슬라이드 몇 번씩 타도 나중에

0: 이제 오늘 주말에는 아마 엄청나지 않았을까 하는
1: 그쵸.
0: 생각이
1: 지금
0: 줄
1: 막
0: 서
1: 줄
0: 느라고.
1: 서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0: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방학 때 어디 멀리 가는 것보다 도심 속에 모래사장도 있고 물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많이 물놀이 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올해는 특별히 푸드트럭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서
1: 와,
0: 부모님도 그렇고
1: 네.
0: 예전에는 세종대왕상까지만 그 공간을 활용했었는데 이순신 장군님도 저 끝에 이제 계시잖아요.
1: 그쵸,
0: 광화문역
1: 그쵸,
0: 인근에
1: 그쵸.
0: 그곳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더 넓게 사용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1: 네.
0: 부지런하신 부모님들 확실히 대단하세요. 아이들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계시니까 아, 저분들이 저 아이들의 부모님이신가 보다가 이제 느껴지죠.
1: 네.
0: 아버님들도 확실히 많이 계셨고요. 평일인데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아버님 얘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아, 어떤 친구가 아까 그랬잖아요. 월요일이어서 학교 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 방학이 아니라 아빠가 여기를 가자고 해서 따라왔더니 물놀이장이었다. 너무 신난다라고 했거든요. 그 아버님의 말씀은 책상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첫날이라고 해서 그날 첫날이라고 해서
1: 네.
0: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1: 오.
0: 경험의 가치를 얘기해 주시는데 여름방학은 열정이라는 표현까지 해주셨어요. 우선 다양한 부모님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2: 작년엔 좀 많이 못 즐겨갖고 이번에는 일부러 딱 오픈날 맞춰서 왔어요. 애들이 재밌고 일단은 무료고 워낙 제가 광화문을 좋아하고 운명 교보문고 한번 들렸다가 오늘도 오전에 여기 오후에 오고 다행히 또딱 시작했을 때 비가 그쳐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도 살거든요. 방학이 생각보다 여름방학은 짧아서요. 여기 한 두세 번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만 즐거운 방학이요. 엄마는 힘들고.
3: 창원에서 여행 온 일정 중에 이거 있는 걸 알게 돼가지고 예약하고 방문했어요. 물놀이도 지금 갈 예정이고. 근데 오늘 날씨가 조금 이래서 아쉽긴 한데 도심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작년에 한세번 오고 원래도 시작한다고 해서 학교 일찍 끝나는 날 이제 예약하고 왔어요. 광화문 말고 다른 지역으로도 조금 이런 큰 행사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4: 한번 데리고 오고 싶어서 체험학습으로 해서 오자고 해서 왔습니다.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그래서 경험 삼아서 그냥 한번 와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심에서 이렇게 모래 놀이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네, 여름방학은 열정이다. 놀아야 될것 같아요, 열심히 놀아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니까.
1: 네, 여러분께서는 CB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허윤 리포터의 이웃 기웃 기웃은 정말 생생한 현장음이 들리는 2026 서울 썸머 비치 광화문 광장 및 세종로 공원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그 물놀이 혹은 그 모래장 같은 곳들 직접 허윤 리포터님이 방방곡곡 뛰어다니시면서 네, 담아오신 목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면 꼭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0: 그럼요.
1: 창원도 출신도 계시고 경기도민도 계시고
0: 맞습니다.
1: 막 그런 거 들어보면 그냥 진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도심에 있기 때문에 또 교통도 편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창원에서 오신 네 가족은 모래사장 있는 샌드 아지트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1: 네.
0: 3박 4일의 서울 여행 중에 마침 첫날 개장하는 날이 일정과 맞아서 방문을 했는데 사실 물은 창원도 바로 마산 쪽이시래요. 그래서 물이
1: 그쵸,
0: 있는
1: 바다가
0: 곳이긴
1: 있잖아요.
0: 한데
1: 네.
0: 그래도 도심에 이렇게 물놀이를 할수 있어서 샌드 아트 한 다음에 물놀이장으로 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정이 맞아서 너무나 아이들이 서울이 사람이 너무 많긴 한데 그래도 신나요라고 말을 해줬고요.
1: 네.
0: 전철역으로는 광화문역에서도 가깝고
1: 네.
0: 만약에 또 다른 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복궁역도 걸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 끝에서 끝까지 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다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까
1: 네.
0: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도 편하고 또 광화문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신 이유가 무료이기 때문에 물놀이 어디든 가도 한강공원에도 왜 수영장
1: 입장료가
0: 개장하셨잖아요.
1: 있죠. 네.
0: 입장료가 얼마든 어디든 가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광화문 광장의 서울 썸머 비치는 무료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아유, 아주 최고의
0: 그쵸.
1: 네,
0: 여름방학.

0: 네.
1: 그렇죠.
0: 아이들 어딘가에 이렇게 좀 아까 아버님 말씀처럼 좀 충분히 잘 놀아야 또 다음 학기도 준비할 수 있고 야,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 여름방학은 열정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방학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안전요원 분들을 라이프 가드라고 하신다고
1: 네,
0: 해요.
1: 네, 네, 네, 네.
0: 예, 그 분들이 영어에도 요즘 되게 이렇게 능숙한 분들을 아마 뽑으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0: 아까 어떤 어머님 말씀으로는
1: 그렇군요.
0: 외국인 관광객도 이용하셔도 충분히 소통도 가능하고 서울을 좀 알리는 방법을 다양하게들 고민을
1: 아하.
0: 하시는데 예, 그런 방법으로도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 PD님이랑 다니엘 PD님이랑 의논하고 현장을 취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어린이가 있는 곳에는 어른도 계시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즐거운 서울 썸머비치 현장이 될 것도 같고 서울에 어디를 가든 요즘 외국인들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1: 아, 진짜 서울이 글로벌 도시가
0: 네,
1: 됐다는
0: 네,
1: 걸
0: 정말,
1: 체감합니다.
0: 예. 네.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울 도심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 서울 썸머비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네.
0: 서울관광재단의 홍보팀 조은영 팀장 얘기입니다.
2: 처음에 할 때는 뭐 한 63만, 89만 이렇게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이상이 이제 방문을 해주셨고 이게 4회차 되다 보니까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작년에는 밤 9시까지 했다가 이제는 서울도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 서울 썸머비치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로 1시간을 늘렸고요. 그리고 금, 토 같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까지 해서 밤 9시 타임 같은 경우는 성인 대상으로 뭐 금요일날은 DJ 무서운 파티라든지 토요일날은 무드등 같은 거 띄워놓고 좀 예쁜 사진 연출하실 수 있도록 해서 좀 야간에도 즐길 만한 거리들을 많이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또 딱 막상 이렇게 프레스 투어를 할 시간이 되니까 비가 그쳐줘서 정말 안심했고 그리고 이게 좀 우리 시민들이 올해 더 즐겨보라는 하늘의 뜻이지 않을까 네, 좋은 기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네, 서울관광재단의 조은영 팀장님의 그 뭐랄까 똑부러지는 그런 설명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점점 확장될 만큼 계속해서 늘 있었던 그 행사인 건데
0: 네.
1: 그거를 이제 비로소 허윤 리포터님이 기웃기웃 하시는 바람에
0: 네.
1: 우리 청취자분들도 알게 된 거네요.
0: 처음 저도 알게 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하면서 그 이웃들의 다양한 공동체도 소개하는데 이런 그간에 이런 행사도 많았었구나. 예. 근데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이웃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껴서
1: 네.
0: 재작년에 오셨고 작년에 오셨고 올해 세 번째 오시는 분들도 계신 거거든요.
1: 네.
0: 이 행사가 네 번째인데 올해는 120만 명 정도가 방문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신대요.
1: 네.
0: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한 여름방학 그리고 행복한 서울 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딱 7말 8초 해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휴가철이라고
0: 맞아요.
1: 꼽는 그 기간인데 그 시기에 아 진짜 막 다 너무 비싸고 어떡하지
0: 맞아요.
1: 막 이렇게 비용 때문에 좀 망설이셨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 걱정하지 마시고 도심으로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꿀팁을 드리면서 오늘 허인 리포터님의 이웃기웃기웃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시원한 데로 다니실 수 있을까요?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토요일 저녁에 라디오 커뮤니티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의석 다니엘 빠다니엘 PD입니다.
1: 네,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 시간. 오늘은 의정부 교구의 소리 주보팀을 모셨는데요. 이 주보의 내용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잘 이렇게 막 꼭꼭 씹어가지고 나눠주시는 분들입니다. 세 분을 모셨어요. 신귀련, 최수정, 임소형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1: 아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 저는 의정부교구 대화동 성당 신귀련 최사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구 행신일동성당 임소형 로즈마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구 풍동성당 최수정 헬레나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이서 이렇게 의정부교구 소리주보팀 이야기를 해주러 오셨는데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아, 다르다 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리로 주보를 전하시는 분들인 만큼 확실히 내공이 있으시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 소리 주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소리로 그냥 주보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 소리 주보 처음에 생길 때는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봉사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그 주보에 나온 QR코드로 읽을 수 있게 돼 있죠.
1: 네.
4: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시각장애인의 그 장애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애라고 생각했거든요.
1: 네.
4: 그래서 봉사를 시작했던 건데요. 그 주보를 읽어주는 거죠. 그 볼 수 없는 분들한테 주보를 네. 다 읽어주는 거로 시작을 했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시각 점자 주보, 그 다음에 녹음한 테이프를 그 장애인 분들한테 직접 우편으로 보내드렸었어요.
1: 우와. 네. 그러면은 지금 요즘 들어보기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테이프.
4: 네, 테이프.
1: 와, 테이프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신 건지 감이 잡히지가 않는데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6: 2005년.
1: 2005년이요?
6: 네, 저희가 첫 모임을 11월에 해서 2005년 12월에 녹음을 시작을 했어요.
1: 와.
6: 그러니까 20년이 조금 넘었죠.
1: 그렇군요. 그럼 네. 2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이 세 분이서 쭉 함께해 오신 부분인가요?
6: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러면 정말 각별하신 사이일 것
4: 네,
1: 같습니다.
4: 맞아요. 네, 맞아요. 아주 각별하죠.
1: 네, 네. 눈빛만 봐도 아, 저 언니가 뭘 생각하는구나라고 네, 알 수도 네. 있고.
4: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저 자매님이 분명히 진주 목걸이를 하고 올 것이다.
1: 아.
4: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왔죠.
1: 아, 서로 겹치지 않게.
4: 그거를 제가 느꼈죠.
1: 아, 그렇군요.
4: 네, 네.
1: 아, 알겠습니다. 지금 딱 그냥 분위기만 봐도 굉장히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의 의정부교구 소리주보팀인데요. 그러면 그 테이프 녹음할 때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봉사를 통해서 그럼 이 세 분이 함께 만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4: 네. 네. 네. 다 다른 본당이기 때문에
6: 네,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1: 그럼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수 있어요?
6: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 달이 4주잖아요. 네. 4주 기준으로 할 때 그 봉사자를 그 네 팀으로 나눴어요.
1: 네.
6: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복음의 이름을 따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팀을 나눴었어요.
1: 아, 그럼 그때 좀 많았어요?
6: 네, 인원이 네. 많았죠.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처음에는 6명이 처음에 시작했고,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주 봉사를 하는 주라 루카 팀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굳이 이제 복음 이름을 붙이지 않고 네. 그냥 첫 주, 뭐 둘째 주, 셋째 주 뭐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내 목소리로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그 컨셉 자체는 너무나 좋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거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내가 진짜로 이 봉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직접 참여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먹게 되시기까지의 그 과정이랄까? 약간 아 이거 내가 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5년 9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1: 아, 네. 네.
2: 근데 사실 그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방송과 관련해서 살짝 그런 이렇게 다리를 발을 담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 네네.
2: 그래서 더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1: 그렇죠.
2: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딱 펼치는데 눈에 탁 띄는 게 그 교구 소식란에 이런 그 봉사자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주춤하기는 했어요. 좀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해도 될까? 근데 그 전에 했었던 그런 직업과 관련해서 아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성령에 불타고
1: 아 그렇죠 불꽃이 예, 있죠 막
2: 그럴 때 막 너무 용기 있게 그것도 눈에 보였고 그리고 성서 공부도 그러니까 성서 백주간을 또 막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딱 그걸 보자마자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래서 그냥 용기 있게 저희 본당도 아닌 그때는 마두동 성당이었거든요. 거기서 첫 모임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딱 갔죠.
1: 아,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네. 신규련 채사리아 언니, 소형 마즈 네. 로즈마리 언니도 네. 만나고 이렇게.
2: 네네. 그때 사실 그냥 앉은 자리가 이 팀이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냥 서로 모여 앉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팀이 나뉘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언니들을 만나게 된.
1: 그렇게 앉아가지고 네. 운명적으로 만나서 네. 그렇게 쭉 20년.
2: 네,
4: 네 그렇죠.
1: 대단합니다. 오, 엄청나게 귀한 인연이고 네. 이게 근데 또 중간에 또 한두 명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탈 없이.
4: 아, 네. 여섯 분이었는데 네. 네. 이탈을 한 건지 두 분은 이사 가시고 뭐 그래 그만두고 네네. 넷이서 쭉 하다가 이제 한 분이 제주도 사는 바람에 이제 또 우리 셋만 하게 됐는데 그 자매님하고는 말이 안 돼 계속 연락하고 네. 제주도도 가끔 갑니다.
1: 그렇군요.
4: 네, 같이.
1: 아, 그러면 이제 약간 멤버십 트레이닝 느낌으로 제주도에 가면 약간 별장 느낌으로다가 예, 마리아님이 계시고
4: 네,
1: 그렇게 무정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네. 것인데요. 자, 그럼 이 소리 주보 역사도 되게 깊고 테이프라는 게 나왔을 때는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의정부 교구가 그러면은 이 소리 주보를 네. 전국 교구에서 가장 먼저
4: 처음 시작했다고 처음 합니다.
1: 그래요.
4: 네.
1: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거를 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네.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어느 교구에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2: 일단 서울 네. 하고 있고요. 수원, 인천, 춘천, 원주, 그리고 광주, 대구, 대전, 부산.
1: 그럼 거의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지금가요?
4: 지금은 이런 콘텐츠들을 좀 뭐랄까 네. 유행이라고 그럴까요?
1: 그쵸?
4: 많잖아요.
1: 네.
4: 목소리나 뭐 낭독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점점 더 넓혀질 것 같아요.
1: 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최초로 시작한 사람의 어떤 그 의지와 또 사람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막 들불처럼 막 이렇게 번져 나간 곳인데 그런 그 번져 나간 교구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또 나름의 어떤 감상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내가 시작했어라든지 약간 우쭐할 수도 있고.
4: 그는 시작하신 그 저기 홍보팀 직원분들이 더 뿌듯해하실 것 같고.
1: 네.
4: 저희는 이제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니까 감사하죠.
2: 서울 교구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1: 그러니까요. 네.
2: 그러니까 서울 교구 같은 경우에는 복음 그 성경 말씀 이런 그. 오늘의 전례 이런 거는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1: 네네.
2: 근데 주보는 시작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1: 네네.
2: 예, 그 옛날 2005년에 저희가 물론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였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서울교구보다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주보 그 저희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여러 교구에서 되게 궁금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의뢰도 많이 들어왔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가장 보통의 초대석 의정부교구 소리주보팀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귀련 채사리아님, 임소형 로즈마리님, 그리고 최수정 헬레나님의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그 저는 세 분한테 궁금한 게 그 이거 녹음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1: 그 과정 물론 뭐 영업 비밀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그거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 싶어요.
4: 아 비밀은 아니고요.
1: 네.
4: 이제 팀장님께서 미리 주보를 보내주시면은
1: 네.
4: 저희가 그거를
1: 열심히
4: 읽고.
1: 네.
4: 근데 저희 가운데는 나름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요거는 내가, 요거는 내가. 그러니까 주보를 보면 뭐 거기 전례 있고, 뭐 소식란도 있고, 또 많은 글이 있잖아요.
1: 네네네.
4: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기 거 있어요.
1: 아, 약간 역할 분담 같은 게 잘 네, 되어 있다라는 말씀.
4: 네, 역할이 말씀. 은근히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은근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즈마리 자매님은 전례문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글은 둘이 있는데 특별히 또 거기. 공지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1: 안내문
4: 같은 거는 교구 소식 네. 그런 거는
6: 교구장 동정
2: 네. 제가 최수정
4: 그런 거는 저희는 잘 그게 안 나와요. 그런
1: 네, 네.
4: 그래서 우리 헬레나 자매님이 그건 또 맡아서 읽고 있는 그래요.
2: 사실 그 교구 소식이 주보에는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1: 약간 나열식으로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2: 네. 사실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돼 있는 걸 딱딱하게 읽어주기는 좀 그렇거든요.
1: 그렇죠. 받아들인 네. 입장에서는.
2: 그래서 조금 말하듯이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사실 그걸 제가 제일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 좀 뉴스 그 원고처럼 네. 그런 식으로 고쳐서
1: 아 소식 전하는
2: 네,
1: 것처럼
2: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더니 이제는 이제 담당자분이 그냥 원고를 그렇게 써서 작성을 해서 주시거든요.
1: 아~
2: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걸 보고 대충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그 뉴스 전하듯이 그런 식으로 교구 소식을 전했어요.
1: 네.
2: 네. 그렇게 해오고 있고 교구 소식은
6: 사실은
1: 네.
6: 저는 주로 전례면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례는 이렇게 복음이 다 나와 있잖아요.
1: 그렇죠.
6: 독서하고 복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읽기가 용이해서 제가 좀 하는 편이고요. 그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를 이제 언니하고 헬레나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 아유 또 막 또 이렇게 훈훈하게 막 서로 띄워주는 느낌으로다가 지금 임소영 로즈마리님께서 예, 채사리아님과 헬레나님의 어떤 공적을 조금 더 높이시고 본인을 낮추시는.
2: 나는 내 공적만을 높인 거
6: 아니야. 아니. 그 이제 자기 분야니까 잘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4: 교구 소식은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동감 있게. 는 잘 할 수 없어서 꼭
1: 네.
4: 그거는 이제 헬레나 자매님이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1: 자 지금 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서로 막 역할 분담이 되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의정부교구 소리 주보 한 번씩 검색하셔서 한번 청취해 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뭐 헬레나님은 예전에 뭐 방송 그쪽 일을 조금 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2: 살짝.
1: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뛰어들었다라고 하셨지만 두 분은 그럼 뭐 전례봉사를 많이 하셨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40대였는데 그 좀 일찍 구역장도 하고 예, 본당에서 조금 보여지는 봉사를 많이 했어요.
1: 네, 본당 일꾼.
6: 예. 예. 구역장만 뭐 6년, 7년 해갖고 한 13년 정도 했었고요. 이제 구역장 안 하는 동안에도 뭐 반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아이들이 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자모회 봉사도 좀 했었고 그래서 너무 많이 드러나는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신앙에 조금 그 애널리즘이라고 그러죠.
1: 아 그렇죠. 소진되고
6: 예,
1: 좀 그런 게 있습니다.
6: 좀 그런 게 올 네. 무렵에 네. 좀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싶었다라는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짚어 보니까.
1: 네.
6: 근데 아직도 음성은 나가지만 얼굴하고 이름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곳에서 오는 좀 채워짐이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 아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소리 주보로 열심히 하시면서
6: 네.
1: 세 분의 성함은 마지막에 뭐 한 줄이라도
0: 음성으로 나가지 않고 아니, 그냥 끝나는 거예요.
6: 네, 네. 소리주보 팀이라고만 이렇게 마지막 멘트
2: 행복한 소리주보 점자 팀입니다.
0: 그리고 끝이에요?
2: 네.
0: 우와.
4: 아 근데 이번 달에 녹음하고 왔을 때 네. 앞으로는 이름을 넣는 게 어떠냐 하는 질문을 저희에게 하셨거든요.
0: 네네.
4: 근데 저희는 뭐 여지껏 안 해서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난달인가부터 하여튼 새로 들어온 봉사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이제는 그분들도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아. 이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냐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뭐 저희도 할 수 없죠. 저희는 여기까지는 해놨는데 그런 거를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딱 생각이 아. 나네요. 딱 지난달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왜냐하면 이 그 오디오 매체 저도 라디오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있으면 그 귀로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뭐 생각해 보면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막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알려주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 뉴스를 할 때도 아나운서가 뭐 막 뉴스에 그 네임 사인이라고 그렇죠. 해서 뭐 지금까지

0: 눈빛과 맑은 목소리로 사리사욕 없이 쭉 전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야, 조금 소름 돋았고요. 그럼 앞으로는 네임 사인처럼 이렇게 뭐 신규련 채사리야, 뭐 임소영 로즈마리, 최수정 헬레나였습니다, 소리주보 팀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네요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면.
1: 아직 정확히는
2: 아니지만
1: 의견만 네. 왔다 갔다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그게 추가되는지 좀 모니터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은 의정부 교구의 소리주보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신귀련 채사리아님, 임소형 로즈마리님, 최수정 헬레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분 20년 동안 함께 이렇게 소리주보를 꾸준히 정말 성실히 녹음을 하셨을 텐데, 그게 그 목소리가 또 컨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나운서들도 목소리 안 좋으면 막 이렇게 막 되게 노심초사하고 막 목캔디 맨날 먹고 막 입이 누우니까 막 가고 막 그러거든요. 녹음 앞두고 막 목소리 안 좋거나 그런 기억도 있으시겠죠? 어때요?
1: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네. 간혹 이제 뭐 너무 심할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해서 못한 경우는 없는데 네. 가끔 이제 목이 좀 가라앉는다든가 그런 오. 경우는 좀 조심하죠. 그렇게 안 하려고 조심하죠. 그러니까 녹음하기 전날이라 뭐 이럴 때 조심하죠.
0: 근데 그게 조심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네. 하느님께서 예끼 쉬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안 좋게 만드실 때가 있잖아요.
1: 만약에 그러면 이제 피지 못하게 빠져야죠.
0: 그런 적도 있긴 있습니까?
1: 근데 목소리 때문에 빠진 적은 없었고 이제 네. 무슨
0: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예, 예.
1: 근데 그럼 또 남은 두 분이 이렇게 다 빠지진 않으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서로 또 나눠서 또 하고 하니까 네. 조심은 하지만 전문이 아니니까 거기서 또 위로를 받는 거죠.
0: 그렇죠. 네. 네.
2: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네.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수술을 앞두고서 소리 좀 뭐 못하겠구나
0: 네,
2: 이런 생각을 했어요.
0: 그 생각이 들겠죠.
2: 네, 네. 네. 앞으로 못하겠구나. 되게 슬펐어요 사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수술하고 나서 바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0: 수술이 그러면 되게 잘 된 거죠.
2: 네, 수술도 잘 됐고 제가 더 걱정했던 게 그 부위가 성대 근처였거든요.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드리면 네, 끝나는 네. 건데. 네.
2: 아니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어서 네. 성대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사실 선생님이. 그래서 더 제가 좀 되게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다행히 예 너무 크지 않았고 성대를 건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보통 수술 받고 나서 바로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오더라고요.
0: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진짜.
2: 네, 진짜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저희가 뒤에서 기도 많이 네. 했습니다.
1: 맞아요.
2: 그리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다 보니까 충분히 쉬고 나서 다시 그 한 번도 이렇게 빠짐 없이 네. 바로 그냥 녹음을 이어갔었어요. 네,
3: 바로 복귀해서. 네.
0: 와, 예후가 그래서, 엄청 좋았나 봐요.
2: 네.
0: 와.
2: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 성가도 제대로 다 부르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네. 네.
3: 저희는 이런 경우를 전문용어로 신앙의 신비라고.
2: 다리 뭐 목 관리하기보다 일단 건강 관리죠.
3: 그렇죠.
2: 뭐 예, 건강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목소리가 제대로
0: 그럼요.
2: 잘 나오지 않잖아요.
0: 그럼요.
2: 예,
0: 그럼요.
2: 예, 그게 건강 관리가 목 관리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계속 소리 주보를 녹음하시니까 오디오적으로 민감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내 목소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를 내가 알 수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내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잘 해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 그거를 꾸준히 20년 이상 해오셨다라는 부분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고 보니 저도 성대에 그때 뭐 안 좋아가지고 했던 이비인후과 열심히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0: 네. 네. 그래도 목소리가 가장 그 인간 신체 중에 제일 늦게 늙는 부위라고 하니까 그 20년이 지났지만은 뭐 비록 외모는 조금 세월이 흘렀지만은 목소리 이 톤 이게 20년 전 거 들으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전 그게 궁금한데요.
1: 조금 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네. 성가대 그때 시작할 때는 성가대고 했었는데 소프라노가 지금 그렇게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약간의 저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근데 그걸 들으려면 테이프를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0: 자, 그렇게 테이프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이 QR코드로 해가지고 그냥 네. 누구나 인터넷으로 맞아요. 접속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 주보가 되었는데요. 이 소리 주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우리 그 신자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소영 노즈마리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당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쉬는 교우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요거를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요새는 카톡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0: 그쵸.
1: 네, 요걸로 전달해드리고 또 해외로 이주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신자분들 중에. 그래서 요거를 보내드리면 너무 반가워하시고 고맙다고 늘 그런 감사 인사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면은 이제 건너서도 이렇게 보내드리곤 하는데 그럴 때 너무 감동이죠. 그런 표현을 해주실 때 그리고 신혼 겨우들도 이제 이걸 들음으로 해서 성당에 못 가지만 이렇게 자꾸 이제 교구 소식이나 이런 또 이런 것까지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마음에 그 좀 그 회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0: 네. 실제로 임소영 로즈마리님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드러나는 봉사 많이 하시다가 이제 안 드러나는 봉사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 그럼 그 따뜻한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녹음하시기 전에 그럼 이렇게 같이 모이셔가지고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고 하시나요? 특별히 뭐 하시는 뭐 기도가 있는지?
2: 아니요. 특별한 기도는 없어요. 저희도 사실 그거 되게 우리가 뭐 특별한 기도를 함께 했나 하고 고민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네. 이제 같은 차로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만나서 반가워서 바로 그냥 얘기로 들어가고 아마 이제 분명히 다들 그 전날이라든가 이제 만나기 전에 분명히 기도를 할 거라고 믿고 네. 그 대신 저희는 또 특별하게 녹음 끝나면 네. 우리 헬레나 목소리가 삼종 네. 기도로 나와요. 교구청에서.
0: 네, 그래요?
2: 네. 네. 그거 그래서. 꼭 함께 하죠.
0: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2: 교부청 가시면 들을 수 있어요. 삼정기도.
3: 의정부 교구죠.
0: 네. 그러면 최수정 헬레나님의 목소리는 의정부 교구의 목소리이기도 하네요. 약간.
1: 그렇죠.
0: 네. 정말 자랑스러운 동생.
2: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어느 행가는 의정부 교구 달력을 소리주보 봉사자들이 네. 교구 달력을 녹음한 네. 적도 있어요.
0: 그러니까 여튼 이 활동이 또 기반이 돼서 많은 분들이 또 인정해 네. 주시니까 네. 그런 새로운 그런 제안 같은 것들도 들어오고 또 그렇죠. 기쁘게 또 해보고 네. 막 그런 시간들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세 분이서 함께하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 세 분이서 우리 그러면 20년쯤 했는데 소리주보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2: 사실 여기 저는 조금 이제 이분들보다는 나이가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요즘에 지난달에 처음으로 이거 언제까지 하지? 이거 사실 저희가 앞으로 20년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진짜 한 달 한 달 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20년이 지난 건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너무 뭐 안 되겠어요. 이러는지 않는 한은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하지 않을까. 저는 거기 녹음하러 갈 때마다 뭐가 이렇게 들리냐면은 처음에 그 시각 장애인들한테 보는 점자 이렇게 찍어서 찍는 소리가 옆에서 들렸거든요. 그게 지금도 항상 그거가 이렇게 귀에 있어요. 그 소리가 그래서 네. 그런 사명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함께 오래 하지 않을까요?
1: 그럼요.
2: 목소리가 막 변하지 않는 한.
0: 하루하루가 쌓여서 20년이 됐듯이 또 그저 뭐 먼 미래 언제까지 하자라는 걸 정해두지 않고 일단은 다음 다가오는 녹음을 또 준비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2: 한 달 준비하다 그쵸? 보면 또 다른 20년? 네. 너무 과하고.
0: 아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네.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한까지
2: 네, 맞아요.
0: 그렇게 네. 가는 걸로. 네. 근데 그 마음가짐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그저 충실히 쌓았더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요거는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2: 교회 안에서 제가 했던 일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구역장님 하실 거 뭐 이렇게 그런 직책이나 이런 게 전부 그냥 하루하루 맡고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그 우리 최 막내시잖아요. 최수정 헬레나님. 네. 더 오래 하시겠죠?
2: 그렇죠. 당연하죠.
0: 그저 웃으시는 걸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한테 의정부교구 소리주보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진하게 한번 설명해주고 네,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주보 천변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0: 네, 있습니다. 네,
3: 그걸로 이렇게 찍으시면 네, 네 소리주보 들을 수 있고요. 네. 또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소리주보 그 들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기도 하고
0: 네.
3: 그리고 그 사실 그 QR코드가 주보 앞면에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릴 때는 그 QR코드로 찍으면 음악도 들을 수 있거든요.
0: 아, 그러니까 단순히 주보가 그냥 진짜 네, 소식지를 넘어서
3: 네,
0: 아 정말 그렇네요. 네. 이 들을 수 있는 링크가 있네요. 음악 들을 수 있는 링크가.
3: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소리 주보를 하는 장점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네. 좀 더 주보를 그냥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듣고 또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인용된 어떤 음악들도 함께 느낄 네, 수 있는 입체적인 그런 네, 주보를 느낄 수 있는.
2: 더 첨가하자면요.
0: 네.
2: 페이스북 친구를 하면 거기서도 소리 주보 들을 수 있거든요.
0: 그럼 페이스북에 뭐라고 쳐야 됩니까?
2: 이정부 교구를 하면 저는 항상 그걸로 듣거든요.
0: 아, 그래요?
2: 네네. 그리고 카톡으로는 의정부교구를 카톡 친구로 하면 또 주보가 매주 그게 아하, 올라오면 거기서 또 들을 수 있어요.
0: 아,
2: 네.
0: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정부교구 소리 주보팀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대로 가시면 아쉽잖아요. 라디오 출연하셨으니까 신청곡 한 곡 띄우고 가시죠. 어떤 곡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2: 악뮤의 그 뭐지?
3: 기쁨, 슬픔, 아름다움.
2: 요즘 아, 그 노래가 슬픔, 진짜 좋더라고요.
3: 네. 네.
2: 가사도 아름답고
3: 멜로디 하나하나가 네, 정말 아름다운 네, 곡이고 네, 저는 그 중에서 뭐 이보다 좋을 순
0: 아, 그렇죠. 이보다는 좋을 순 네, 없어
3: 하는 모두가 거 아름다운 마음이야 네, 뭐 이거 다 네, 모두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라는 네, 그 말이 진짜 네,
2: 가사하고 멜로디가 네, 너무
3: 좋아요.
2: 좋아요.
0: 알겠습니다.
3: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움 마음
0: 네,
3: 신청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DJ처럼 소개해 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네, 우리 의정부교구 소리주보팀 세 분 신규련, 채사리아, 임소형, 로즈마리, 최수정, 헬레나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오늘 만나본 이웃들처럼 긴 세월을 한결같이 봉사해온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좋은 주말 저녁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웃집 라디오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끝곡으로 보내드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0: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구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4: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5: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6: 구원사의 영과 함께.
7: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중에 전국 여기저기서 비가 많이 왔죠. 무섭게 쏟아지던 폭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무탈하신지요? 또 폭염 중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네, 여전히 아니면 어쩌면 더욱 21세기가 지나가는데도 최고의 안부 인사는 건강 인사, 또 날씨 이야기, 사람 사는 건 똑같네요. 여름 한복판 중복인데 복다리 음식으로 기운을 좀 돋우셨을지요? 삼계탕도 좋고 들깨가루 가득 넣은 칼국수도 좋고요. 추어탕으로 또 뭔가 이렇게 활력을 돋우는 분들도 계시죠. 순댓국, 장어구이, 민어탕. 와, 민어가 또 철이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입맛이 떨어지다 보니까 얼큰하고 뭐 약간 매콤한 조금은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는 것도 사실이죠. 냉면도 좋죠. 평양냉면, 함흥냉면, 냉면의 4대천왕. 그러나 또 2열, 7열파도 있어요. 뜨거운 국물 요리로 땀 쭉 빼고 나면 아 시원하다 이러는 분들 계시죠. 네, 모쪼록 입맛 당기는 음식 잘 드시고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쯤 동네 산책도 하면서 건강하게 여름나기, 명동연가도 응원합니다. 습도도 높고 열기도 만만치 않지만 주말에 음악 쉼터 명동연가 여러분들한테 시원한 제습 바람 담은 음악 배달 해드려요.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저녁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오늘 첫 곡은 룰라의 Summer of Love였습니다. 사랑의 여름. 여름은 정말 사랑의 계절이죠. 활력 넘치는 여름. 여러분들 저나 또 모두들 지내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꽤 있었던 한 주 같아요. 후를 털어버리시고 오늘은 뭔가 음악으로 제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가 9시까지 여러분들께 음악 배달해드립니다.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그리고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이어드리겠습니다.

김경호의 대표곡이죠.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그전에는 정경화의 또 대표곡이었습니다. 나에게로의 초대. 여름 하면 또 페스티벌의 계절이죠. 특히 음악 페스티벌. 지난 팬데믹 이후에 뭔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유하고 즐거워할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리워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팬데믹 이후에 다시 재개된 락 페스티벌에 관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올해는 어떨까 모르겠네요. 올해 역시 전에 듣기로는 그 여름 페스티벌은 관객 모집에 꽤나 성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락 페스티벌이라고 한다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들 수 있죠. 작년에 20주년인가요? 했었고 25주년인가? 네, 정확하게 좀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작년까지 20회 했었죠. 인천에서 하는 네, 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작년엔 제가 하는 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도 나갔었죠. 정말 오랜만에 그런 페스티벌 현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또 그 자체로 뭔가 시원하고 그렇더라고요. 올해도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열리잖아요. 바로 다음 주네요. 7월 31일 금토일 31일부터 8월 2일까지 7월의 말과 8월 초를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장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출연진 두 팀 한번 골라봤어요. The Volunteers라는 밴드가 있죠. The Volunteers는 백예린이라는 뮤지션이 하는 그런 팀이죠. 백예린의 말하자면 밴드 버전이라고 할까요? 네. The Volunteers의 Summer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실리카겔도 참여하네요. The Volunteers가 그러니까 31일, 7월 31일 금요일 첫날 나오고 실리카겔은 마지막 날 나오네요. 네, 실리카겔의 No Pain이라는 뭐 대표적인 노래죠. 이렇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미리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Volunteers의 Summer, 실리카겔의 No Pain.

여름 여행지, 피서지로 빼놓을 수 없는 곳 한번 골라봐라. 그러면 역시 파란 바다와 하얀 파도가 일품인 동해바다 고르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서퍼들이 사랑하는 바로 그곳, 서핑의 성지라 불리우는 강원도 양양. 양양이 이 여름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네요. 네, 오늘은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아슬아슬 파도를 즐기는 이들, 바라만 보아도 시원해지는 해변, 낙산 해변길 한번 걸어봐요. 그에 더해서 7월 31일, 8월 1일 이틀 동안 2016 양양 서머 페스티벌도 열린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겹치는데,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수도권이라면 네, 양양 서머 페스티벌이 또 강원도에서 젊은이들 혹은 관객들의 마음을 달구겠네요. 트로트에서부터 힙합, EDM까지 정말 낙산 해변 여름밤을 뜨겁게 달굴 페스티벌까지 있고, 낙산 해변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하얀 백사장이 정말 일품이죠. 네, 백사장을 걷는 내내 쉴 새 없이 왔다가 다시 부서지고 하는 그 파도 소리만으로도 그간의 피로에서 노연할 때쯤 강렬한 색감의 커다란 풍선인 듯 작품인 듯 이게 뭐지 싶은 흥미로운 조형물들이 보여요. 알고 보니까 영국의 팝아트 작가 필립 콜버트의 작품이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백사장을 갤러리 삼아 여행객을 맞아줍니다. 이미 서울 석촌호수 등등 한국에서 여러 차례 전시를 해온 필립 콜버트. 독창적이고 위트 있는 작품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 팝아트 작가죠. 자연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또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을 다독여주는 것도 역시 또 자연인 것 같아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수평선, 그리고 쉬지 않고 철썩이는 파도, 우리 동해바다 정말 역시 시원함으로 최고입니다. 한여름날에 고맙고도 아름다운 선물 동해바다입니다.

구남과 여 라이딩 스텔라의 동해라는 노래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밴드는 아니지만 인디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밴드죠. 구남과 여 라이딩 스텔라. 이게 옛날 남자 여자가 스텔라 자동차 타고 간다는 뜻이래요. 네, 동해. 아주 직접적으로 그 동해 쪽 이렇게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여유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조웅이라는 뮤지션이 리더죠. 솔로로도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 저녁에만 여러분들 찾아뵙는 가톨릭 평화방송의 음악 프로그램.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연 신청곡 빵톡으로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샵1053 문자로 한 통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 신청곡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3851님 애청자신데 며칠 전엔 북토크 가서 힘과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은 명연의 음악으로 마음 치유를 받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연 감사드려요. 1201님도 저도 너무 좋은 음악 들으며 잘 힐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여체를 잘 쓰시네요. 복된 시간 기쁨 가득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1201님도 사연 감사드려요. 신청곡 들려드려야죠. 그 Run to You 이 노래가 DJ Dio씨 노래인가요? Run to You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서울 귀동 세례자 요한 강금석 빵톡으로 보내주셨어요. DJ Dio씨의 Run to You가 생각납니다 하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여자친구의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여자친구를 신청해 주신 분은 2696님이었습니다. 성기환 DJ 이번 달 저의 신청곡으로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을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좋습니다. 성기환 DJ 하고 이렇게 잘 불러주세요.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DJ Dio씨의 Run to You 그 다음에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두 곡의 여러분들 신청곡이었어요. DJ DOC의 Run to You, 그다음에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원한 여름 음식 음악 좀 들어볼까요? 박명수와 제시카가 부르는 냉면, 그리고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그리고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이었어요. 1부 끝곡은 장필순의 순이락 골라봤어요. 이 순이락 특별히 고른 이유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장필순 뮤지션이 나오네요. 아, 오랜만에 페스티벌에서 장필순 누님의 공연을 볼 수 있게 되다니 참 기대가 됩니다. 8월 1일 토요일 날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나오네요. 1부 끝곡 장필순의 순이 락 듣고 2부에서 또 음악 이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현의 명동연가 2부 시작했어요. 7월 한 달 동안 토요일 2부 시작곡으로는 재즈 기타의 명인들의 연주를 좀 쭉 이어서 들어보고 있죠. 오늘은 스탠리 조던의 음악 오랜만에 골라봤어요. 프레디 프리로더. 네. 스탠리 조던은 특유의 그 주법으로 처음에 등장할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을 놀래게 했죠. 네. 양손 해머링 주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타는 보통 왼손으로 운지하고, 운지라는 게 이제 그 손가락을 돌려서 음들을 짚는 거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튕기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스탠리 조던은 왼손으로도 짚어가면서 소리를 내고, 오른손도 때려가면서 짚어가면서 소리를 내고, 이렇게 양손을 다 짚어가면서 소리를 내니까 좀 피아노 같은 느낌으로 기타를 활용하는 거죠. 뭐 그런 주법은 이제 에드워드 반 헤일런이라는, 에디 밴 헤일런이라고 하죠. 그 반 헤일런의 기타리스트, 락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스탠리 조던은 완전히 본격적으로 그 주법 위주로 이렇게 곡을 소화해내는, 그렇게 잘 하기 위해서 기타의 튜닝도 자기 맘대로 또 다 바꿨죠. 다 바꾸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놀람을 안겨줬던 곡이 비틀즈의 엘리노 릭비를 양손 해머링 주법으로 새롭게 편곡했던 바로 그 곡이었는데, 그 시절에 스탠리 조던의 또 명연주 프레디 프리로더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보니까 스탠리 조던이 여전히 아주 자신의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테크닉만 이렇게 좋은 뮤지션이 아니라 그 테크닉 안에 뭔가 마음과 세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담는 진정한 뮤지션으로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탠리 조던의 프레디 프리로더로 첫 곡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억의 노래, 익숙한 노래들 좀 들어볼까요? 알 스튜어트의 The Palace of Versailles,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들국화가 사랑한 후에라는, 또 그 버전도 참 절절하죠. 절절한 전인권의 버전으로 더 익숙한 그런 곡의 원곡이죠. 그 다음에 스팅의 이제 폴리스란 밴드를 하다가 솔로로 전향한 초기의 대표곡이죠. Englishman in New York 두 곡 듣겠습니다.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이었어요. 그 멋진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가 나오는데 그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연주였죠. 네, 윈튼 마살리스의 형이죠. 동생은 트럼펫, 형은 이렇게 색소폰의 명인 음악가 집안이죠. 고전의 알 스튜어트의 The Palace of Versailles. 말씀드렸지만 사랑한 후에의 원곡이었습니다. 들국화 노래. 이번에는 좀 흥겨운 라틴 쪽으로 가볼까요? 라틴 퓨전 음악. 네, 라틴 음악이면서 동시에 어떤 다른 장르나 어떤 또 어떤 지역적인 그런 또 뭐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음악 안에서 도모한 그런 음악들. 첫 곡은 세뇨르 코코넷이라는 팀이 있었죠. 네, 세뇨르 코코넛 앤 히즈 오케스트라의 Smoke on the Water. 네, 이 앨범이 참 재밌었죠. 뭐 락 같은 거, 그다음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프로 큐반으로 소화했는데 그 중에 이 Smoke on the Water도 참 잘 소화해낸 곡이 아닌가 싶었어요. Smoke on the Water, Senor Coconut and His Orchestra. 그 다음에 핑크 마티니는 이제 미국 출신의 그 팀인데 어떨 때는 프랑스 말로도 부르고 어떨 때는 또 라틴풍의 음악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언어로 그 지역 음악을 뭔가 동시대의 느낌으로 잘 소화해내는 그런 팀이죠. 핑크 마티니의 라 솔레다드, 페페 라파엘이 보컬을 맡은 곡. 솔레다드는 뭐 이 팝 음악에 자주 나오는 스페인 단어죠. 고독 뭐 이런 뜻인데 특히 또 이 곡은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데폴로네이즈의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안단테 스피아나토의 선율을 또 가져다가 쓰면서 뭔가 곡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클라스 브라더스라는 팀도 있죠. 역시 뭔가 그 유럽적인 그런 클래식 음악하고 또 라틴, 아프로 큐반 등등을 잘 혼합하는 그런 팀인데 오늘은 베토벤 교향곡 7번의 2악장. 네, 7번은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2악장은 그래도 우리에게 좀 친숙하죠. 7번의 2악장을 놀랍게도 라틴 리듬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세 곡의 라틴 퓨전 곡들 함께 하겠습니다.

이색적인 아프로큐반 라틴 퓨전 곡 세 곡이었어요. 세뇨르 코코넛 앤 히즈 오케스트라의 스모크 온 더 워터, 디퍼플의 곡을 이렇게 또 멋지게 편곡했고요. 핑크 마티니의 라 솔레다드, 고독, 페페 라파엘이 보컬을 맡은 곡, 쇼팽의 잘 알려진 선율을 또 라틴 분위기와 혼합했고요. 클라스 브라더스, 독일의 팀이죠. 쿠바의 쿠바 퍼커션하고 함께 했었죠. 베토벤의 7번 교향곡 2악장을 이렇게 멋지게 또 아프로큐반 스타일로 편곡을 했습니다. 여름에 듣기 좋은 그런 라틴 퓨전 넘버들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어요. 성규환의 명동연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샵1053 또는 빵 앱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청자이시죠? 3324님 얼마 전 생일이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여름이 생일 여름에 태어나셨나 봐요. 그죠? 얼마 전 생일이니까 당연히 7월 생일이셨던 것 같아요. 네, 생일 축하드려요. 3324님 늦게나마 그러면서 스티비 원더의 해피 버스데이 신청해 주셨어요. 참 좋은 곡이죠. 네, 7월 혹은 여름에 생일이신 모든 애청자분들께 특히 또 3324님께 들려드립니다. 스티비 원더의 해피 버스데이.

3324님 잘 들으셨죠? 얼마 전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스티비 원더의 해피 버스데이 아주 신명나게 들었습니다. 여름에 태어나신 겨울아이라는 노래였는데 여름아이라는 노래는 없네요. 네, 여름에 태어나신 애청자분들께 축하의 의미로 또 이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해피 버스데이. 이번에는 휘트니 휴스톤의 음악 하나 들어볼까요? 휘트니 휴스톤의 The Greatest Love of All. 뭐 대표적인 휘트니 휴스톤의 히트곡이죠. 그리고 Take Six하고 4Play 함께 했던 Higher Ground 이렇게 두 곡을 이어듣겠습니다.

멋지네요. Take Six하고 4Play 함께했던 Higher Ground. 원래 스티비 원더의 음악이었죠. 네, 스티비 원더는 정말 좀 전에 Happy Birthday도 들었지만 엄청난 뮤지션이에요. 그 전에는 휘트니 휴스턴의 The Greatest Love of All이었습니다. 두 곡의 R&B 명곡이었어요. 오늘 끝곡은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골라봤습니다. 1616님께서도 애도해 주셨지만 저 역시 또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함께했던 그런 뮤지션으로서 보니 타일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참 안타깝고 추모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오늘은 Holding Out for a Hero. 이게 영화 Footloose 있었죠? Footloose의 이제 케니 로긴스의 Footloose라는 동명의 타이틀곡도 히트했지만 이 OST에서 바로 이 보니 타일러의 노래 Holding Out for a Hero도 큰 성공을 거뒀죠. 네, 보니 타일러의 노래 들으면서 성기현의 명동년가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다시 올게요. 내일은 7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1: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원춘 베드로 신부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우리 하루하루 삶이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 그대로면 얼마나 좋을까요? 허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웃음보다는 한숨과 눈물이 가득하죠. 폭우로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살던 집에서 대피하신 분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겠죠.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연 재난 앞에서 참으로 작고도 허물 많은 미물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오솔길 산책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하늘바라기가 부르는 나의 자비와 사랑은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성 야고보 사도 축일을 맞아 야고보 형제님들 모두 모두 축일 축하드립니다. 성 야고보 사도는 아시듯이 어부였죠. 갈릴레아 호수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동생 요한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서 응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묘사됩니다. 그리고 성인의 이름으로 봉헌된 성당도 있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또 이곳으로 향해 가는 길은 많은 이들이 찾아가는 긴 여정의 순례길로도 유명합니다. 성인의 전곳길이 이제는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찾아가는 산티아고 순례길뿐만 아니라 국내 순례길을 걷는 모든 분들, 또한 순례자로서 인생길을 걷는 모든 이들을 떠올리며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리얼 그룹이 부릅니다. Love and Let Go.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렸던 지난주였죠. 모든 분들 무사하신가요? 혹시나 이비 피해를 입으시진 않았나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막막하고 이 낙담하고 있을 또 주민들, 그분들을 위해 복구 작업에 또땀 흘리며 수고하는 분들, 또 우리 국군 장병들,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지난 일상은 어떠셨는지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귀동 세례자 요한님, 신부님, 지난번에 올린 글 형사 합의하고 합의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세례자 요한님, 지난번에 그 인사 사고 말씀하셨죠. 그 과정 중에 지금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피해자라고 할까요? 그분과 어떤 좀 합의점에 이르신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이고, 또 합의서 검찰에 제출하셨다고 하니 이제는 조금 그 문제가 한결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긴장된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혹시나 더 나에게 안 좋은 일,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 이제 잘 합의도 했다고 하셨으니, 좀 무거운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다시 좀 일상의 삶으로 천천히 천천히 또 회복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례자 요한님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3391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가족과의 갈등이 참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병원 안에서도 가족과 다투었답니다. 저도 이제는 부모님 말고 따스한 배우자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같이 토닥토닥하는 마음으로 기도 희망 드려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노래 신청도 한곡 해주셨는데요. 가톨릭 성가에 있는 곡이죠. 생명의 양식 노래 신청 또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노래 선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3391님, 네. 가족들과 갈등으로 마음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뭐 가족 중에 특별히 아마 부모님과 어떤 좀 이렇게 긴장, 좀 갈등을 깊게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따스한 배우자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그 마음, 아마도 아직 이렇게 좀 마땅한 인연을 만나지 못한 채 부모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좀 티격태격 좀, 그리고 또 부모님의 뭐 잔소리라고 할까요? 뭐 그런 소리로 인해서 이 마음도 상하고, 또 정말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또 그런 부모님을 향한 서운함이 나도 모르게 좀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면서 골이 계속 깊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걷고 계시지 않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인이 되면 이 정말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좀 인정받고 이렇게 좀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하염없이 영원한 아기와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참견도 많이 하시고 또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조금 이러한 어려움들이 좀 일어나지 않나 싶네요. 조금

서로서로 마음을 이해해 줄수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부모님의 심정. 또 부모님으로서는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심정 조금씩 이해해 나가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또 서로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3391님, 조금 마음을 열어 보시길 바라면서 잠시 후에 청해 주신 신청곡도 함께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79님, 토요일에 수원교구 조은동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WID 세계 청년 대회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하더라고요. 재밌게 둘러보고 음악회도 함께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절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못하니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데 하필 그때 음악 소리가 커서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명함까지 받았으니 안부 연락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선배인지 후배인지 동기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며 연락을 해야 할까 난처해서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답니다. 네, 2779님. 그래도 이렇게 명함까지 받으셨으면 거기 뭐 이름과 뭐 주소 하는 일 정도가 나와 있을 텐데 그거를 보고서도 전혀 누군지 기억이 안 떠오르시나요? 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저도 가끔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겪곤 하는데 이럴 때마다 저의 모든 기억과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그가 누구였는지 알아내곤 하는데 글쎄 그렇게 인사하며 다가왔던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떠오르기를 바라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2779님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네,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번 노래 선물은 우리 3391님이 신청해주신 노래로 들어보겠는데요. 러셀 왓슨이 부릅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습니다. 라는 글을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삶의 원천이고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어떤 힘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희망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그 희망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이 땅 위에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밭에 숨어있던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이들이 모든 것을 바쳐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 나가야 하는 방향이며 목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버겁기만 합니다. 매일 출근하고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일상은 무겁기만 하죠. 무한히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는 늘 우리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바로 그 무거운 일상 속에서 보물과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과 진주를 향한 희망 속에서 자신의 열정과 정성을 바쳐 마침내 그것을 얻어냅니다. 지루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 묻혀있는 보물과 진주를 알아보기 위해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고 일상의 무게를 이겨내게 해줍니다. 또한 마음에 품은 희망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단단함을 유지하도록 이끕니다. 하느님의 나라라는 희망 속에서 삶은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내가 품은 희망을 떠올려 봅시다. 그 희망이 안내하는 길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그 길 위에서 숨어있는 보물과 진주를 알아보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정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회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항상 이렇게 보면 저의 기도나 우리 다른 분들의 사연에 아주 짧게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는 기도지기님들이 있는데요. 비록 짧은 아멘이지만 그 아멘 안에는 아주 깊은 공감과 이 연대의 마음이 새겨져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또 계속 보내오신 기도 지향과 또 주말 풍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전에 계속 장맛비가 내리다 낮에 그치고 나니 무더위가 좀 나아졌네요.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에서 들려오는 신부님의 아름다운 기도 들으며 함께해요 라고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037님, 마치도 이 소복소복 내리는 눈은 아니고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산책길 에 대한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산책길 함께 동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송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폭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솔길 걷습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기도 지향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도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내리는 이 폭우로 인해서 비 피해 입은 많은 수재민들, 또 주민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루빨리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이 본래의 일상의 자리로 회복되어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저희 기도의 오솔길 모든 기도지기님들도 마음과 두 손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려봅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감사드리고요. 전영희님, 신부님 저는 마리아입니다. 냉담한 지가 근 3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기도의 오솔길 들으니 성당에 가고 싶습니다. 용기 내어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전영희님, 마리아라고 하셨는데요. 3년? 뭐 길면 길고 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도 이렇게 기도의 오솔길 들으면서 다시 성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신다 하니 너무 기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에 정말 기쁘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발자국이 우리 마리아님의 일상과 삶을 분명히 풍성하게 해줄 겁니다. 우리 전영희 마리아님, 주님께서 용기 내려주시길 청하면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마리아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전 영희 마리아의 영에 다시 생기를 돋우시고 평화방송 라디오 기도의 오솔길을 들으며 다시 주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며 성당 미사를 쉬는 중에도 마리아를 잊으신 적 없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다시 성당에 가고 싶은 마음에 용기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어 주저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소서. 또한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쉬는 교우들에게도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다시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성체를 받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여 어떤 이유이든 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장애물들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지향 올렸던 전영희 마리아님의 신청곡으로 윤선혜가 부르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어느새 오솔길 산책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박혜경이 부르는 깊은 밤을 날아서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야구보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문.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베도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의 원조격이었으며 이 성조 야곱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지닌 이가 두 사람이나 있었으니 말입니다.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전자는 보통 대야고보, 후자는 소야고보 혹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념하는 야고보 성인은 대야고보로 제베데오의 아들이며 동생인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많은 사목자분들께서 이때의 복음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0: 새로 가족과 재산을 남겨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강론하시면서 성소자들의 우상으로 이 형제를 많이 거론하실 겁니다. 가족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느님의 일에 투신하는 삶, 그것이 성소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야고보사도 그리고 요한사도의 모습입니까? 참고로 저도 사도 요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금 가족이라는 정에 휘말려 권력이라는 욕심에 휘말려 어머니와 함께 부당한 청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가족조차 버리고 떠나왔지만 이 두 형제는 다시금 가족에게 돌아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느님의 뜻보다 내 것을 앞세우려는 욕망은 성소자로서 정체성을 깨닫는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기를 결심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두 잘라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당장은 희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혹은 우리 생애 전체 동안 계속해서 찾아오곤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자신의 마음을 따르려다 예수님께 큰 가르침을 받았던 오늘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도들의 삶은 죽음의 위험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 한번 크게 깨졌다가 다시 회복하였던 그런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달아난 전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 뒤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게 된 사도들은 더욱 굳건해졌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닥쳐오는 유혹들, 내 뜻을 먼저 채우고 싶은 유혹들을 직시하면서 이 욕심과 유혹들을 극복하려 발버둥치는 우리들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바로 그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성 야고보사도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문. 지금까지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옥수성당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치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외향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세 친해지고 어디서든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주저없이 먼저 다가가곤 합니다. 그 모습에 내향인들은 아마도 다들 부러워하며 나도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소심하고 내향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한 유명 셰프는 지난날의 많은 망설임과 고민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위한 축적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말이죠. 사람마다 걸어가는 속도도 다르고 용기를 내는 순간도 저마다 다를 겁니다. 조금 천천히 다가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늦게 도착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혹시 오늘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이한철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아가다 보면 외향과 내향인 사람들의 차이가 정말 크죠. 저도 사실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물며 부모님께서 좀 말로 좀 인사 좀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앞에서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었고, 뭐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평소에 말을 정말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만 살아갈 수가 없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직업도 있을 텐데, 뭐 신부로 살아가고 신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참 말을 할 일이 참 많아지면서 남들이 볼 때 저를 외향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같이 살다 보면, 좀 많이 마주하다 보면 아, 내향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이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외향인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거든요. 참 너무나 친구들도 잘 사귀고 어디 가서도 편하게 있는데, 근데 지금 점점 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또 그런 모습이 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매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의 어떤 성격을 꼭 고쳐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나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크게 살리는 방식이 더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물론 가끔은 한 발 먼저 나서는 사람이 더 멋져 보일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도 결코 헛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쌓여서

누군가는 더 단단해지고 또 누군가는 더 깊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니까 말이죠. 조금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늦게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저마다의 속도와 시간이 있으니까요. 조급함은 뒤로 하고 나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25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클래식 콰이, She is, 조이의 Je t'aime.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7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엄마는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면이 나이가 들면서 더 드러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몇 달 전 제가 입원을 했을 때 다인실이라 옆에 다른 환자들이 자고 있는 늦은 시간인데도 엄마는 커튼을 큰 소리로 걷으셨고요. 마트에 가서는 신생아를 데리고 쇼핑 중인 분 바로 옆에서 저라면 안 된다는 말을 다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왜 다 들리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 못 들었을 거라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본인이 잘못하신 일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잘못이 있어도 핑계부터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아빠가 엄마 때문에 다치셨는데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끝까지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입을 다무셨습니다. 지적을 드리면 서러워하시고 그 서러운 표정을 보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70에 가까워지시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다 싶다가도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엄마만 보면 자꾸 한숨이 나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전과 달리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엄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해성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이 예전에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는 게 참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이 그만큼 더 길어지면서 예전에 나이가 드신 분들의 나이보다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훨씬 더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도 돼요. 예전에 60대 정도가 노인이라고 쳤다면 지금은 80대는 넘어가야 조금 노인이라고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70대 정도면 뭐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는 젊다고 하시지만 이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신 경우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나이 또래에는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젊을 때는 뭐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내 삶을 설정하면 되는데 노인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이제 새롭게 바뀌어 나가기도 좀 어렵고 지나간 시간을 다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체적으로도 청력이 떨어져서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도 하고 상황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그때 엄마의 잘못을 받아내고 또 엄마가 그것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일 텐데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우리의 죄책감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는 길 그것은 일일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엄마의 마음을 들으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대하는 방법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가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교육해 나가는 길처럼 우리가 또 노년기를 맞으신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배워본 적은 없는데 조금씩 인식하면서 가야 하는 길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당 안에서도 저도 아직은 젊은 사람이니까 때로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이게 맞는데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가슴 앓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또 노년기에 맞으신 분들과 함께 또 걸어갈 수 있는가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엄마의 행동을 뭐 하나하나 지적하는 대신
엄마에게 질문해 보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에페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립니다.

드릴게요. 6533님, 길고 힘든 항암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 그리고 주님께 많이 힘을 얻었네요. 아프지만 않아도 세상은 참 아름다운데 아프면 그 아름다움을 보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이 아프지 않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항암이라는 터널을 드디어 지나오셨군요. 한 번씩 경험해 보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워낙 많은 암 환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뭐 예전보다는 우리가 더 좋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내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지만 또 옆에서 함께 보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것, 그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긴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던 주님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또 그 시간을 잘 이겨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른 아픈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076님, 휴가철이 다가왔는데요. 역대급 불경기라 주머니 사정이 휴가 갈 여유가 정말 너무 없어서 워터파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딸한테 미안하네요. 친구들은 다 워터파크 간다는데 우리 집은 언제 가냐고 맨날 몇 번씩 말하는데 돈이 없어서 서러운 감정이 자식한테 못 해주는 것처럼 큰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내가 휴가 안 가는 건 그래도 뭐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자녀들이 휴가 못 간다고 다른 집은 다 간다고 하는데 못 간다고 하는 거 들으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참 가슴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뭐 가족 여행 같은 거 거의 가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못내 조금 부러운 감정들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래도 또 우리가 다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자녀들을 위한다는 것은 또 전해질 테니까요. 지금 못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박탈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을 또 함께 나누어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51님, 신부님의 리센느를 아시나요? 저도 유형에 민감한 편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리센느 그래서 뭐지 했는데 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인간적인 리센느 멤버들의 매력에 빠져서 앉은 자리에서 다섯 개를 본 거 있죠? 저도 팬 될 것 같아요. 리센느 차트 역주행의 그 노래 러브 어택 같이 들어요. 저는 많이 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이 회사에서 무명의 시기 안에서 참 많은 영상을 찍어 올렸고 그래서 역주행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렇게 알게 모르게 희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게 또 우리에게 문득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가끔씩 그렇게 역주행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리센느의 러브 어택.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심은용의 이름 없는 여인들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삶과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 일인 것 같아요. 검은고 연주자이자 밴드 잠비나의 멤버인 심은용의 이름 없는 여인들은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덕수궁 프로젝트 상상의 정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상상의 정원은 조선 후기 문인들이 현실의 형편을 벗어나 마음속에 만들었던 정원, 의원에서 이름을 가져왔는데요. 덕수궁의 역사와 정원을 현대미술과 음악으로 다시 바라보는 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윤성남 작가는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여성들의 얼굴을 그려냈고, 심은용은 전시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보다 누군가의 딸과 아내, 어머니로 살아야 했죠. 하지만 제목 속 이름 없는 여인들은 정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처 불리지 못한 각자의 이름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심은용 씨가 나왔던 한 연주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봐서 여러 가지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 음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 담담함과 공허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말없이 견디게 해주는 그런 머물러주는 음악이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그럼 심은용의 이름 없는 여인들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6000일은 여섯 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도 많은 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해온 가족 같은 친구들을 비롯해서 친한 언니들, 그룹, 오래된 막연한 동기 그룹, 친한 동료 그룹, 성당 친구들, 예전 학원 친구 그룹까지 각각의 그룹마다 함께

친구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이 더 뚜렷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 지금 내가 원하는 느낌의 사람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을까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저는 지금처럼 여러 그룹과 다른 방식으로 어울리는 게 좋았는데 이런 관계들을 다시 쌓지 못할 거라 생각하니 겁도 나고 슬픈 마음도 듭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주관이 더 뚜렷해지면서 친했던 친구들도 다르게 보이는데 앞으로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고3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은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이 한 7개, 8개 정도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그 친구 모임의 중심 인원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모임, 저 모임에 저는 같이 껴서 어떤 잘 노는 그런 친구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고 동네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정말 친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이제 더 이상 뭐 자주 만나게 되지 않은 아니면 아예 만나게 되지 않는 친구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년 학년이 달라질 때마다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달라지는 사람이긴 했었어요. 그래도 친구는 좀 많았던 사람인데 점점 더 저의 어떤 삶의 모양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게 당연한 걸까? 머리로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고는 하는데 마음속에서 못내 과거의 저의 모습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정말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저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나 우리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에겐 그건 너무 힘든 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로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다만 그 횟수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 수도 있죠. 각자가 정말 중요한 일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기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공허함도 느껴지고 어떤 내가 잘못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그런 것들을 다 새로운 사람들로 계속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저도 계속 그런 어떤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인정욕이나 관계 자리를 찾는 것보다 내가 나로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나로 있으면 그 어떤 비어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게 있으니까요.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공허함이 없으면 우리는 또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은 기존의 모임을 계속할지 정리할지 결정하기보다 그 안에서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 한 명에게 또는 한 그룹에게 연락해서 나의 요즘 마음 한번 얘기해 보기입니다. 코엘렛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끝곡은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주교 로버트 베런은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영적인 훈련은 닮은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언어를 수용하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도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맞추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언어도 하느님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만 하는 대상이죠. 그런 배움의 과정이 어렵고 지난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길 바라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 권성일의 그분께로 한 걸음씩 띄워드렸어요. 그분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길 정말 어렵기만 한것 같아요. 하느님을 배운다는 것, 영적인 훈련을 한다는 것, 이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닮았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그리스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 흔히 우리가 히라버라고 얘기하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학생 때 영어를 배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나이 먹고 또 새로운 언어, 그것도 요즘 쓰지 않는 고대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영적인 훈련 이만큼 어렵다고 생각하니, 안 하고 싶다 싶지만 우리가 또 피할 수 없잖아요. 하느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느님의 언어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또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또 배워나가야겠죠. 그대에게 평화를도 그런 하느님께 가는 길의 어떤 사다리, 어떤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메시지는 우물정 1053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유료 100원이고요. 샵 1053으로 사연과 신청곡 적어서 보내주시고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른 성가의 노랫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노래의 날개를 달고 준비되어 있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제노의 내 마음에 오시는 주 듣고요. 글리클럽 주여 나를 받으소서까지 두곡 이어드립니다.

주님은 아침에 부는 바람과 같고 따스한 오후의 햇빛처럼 세상의 모든 것 안아주시네. 아름다운 손길로 날 감싸네. 어느 날 비바람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며 내어주신 손, 그 손길 지금도 잊지 못하죠. 어둠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 사랑도 자유도 행복도 당신께로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 저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야 그때 다시 세우시는 분. 비우고 비우고 비워야 그때 나를 다시 채우시는 분. 사랑도 자유도 행복도 당신께로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은 헤음의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곡은 또 작곡을 최은영 작곡가가 하셨고 그리고 작사는 이형진 가브리엘 형제님이 하셨어요.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사거든요. 근데 정말 작사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모든 거를 진짜 나를 막아주시는 그런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이라는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낮추고 이런 부분도요. 너를 저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야 그때 다시 세우시고 비우고 비우고 비워야 나를 채우신다.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신앙 체험에서 나온 그런 가사가 아닐까 싶어서 이 노랫말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아끼고 아끼고 아껴뒀던 곡인데 오늘에서야 소개를 해드립니다. 멜로디도 너무 아름다웠고 또 목소리도 신보현 자매님 목소리죠. 해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작성가제 15회에 출전했었는데 목소리도 잘 어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고요. 힘들 때 제가 많이 듣는 곡이기도 해서 이 곡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중에도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가사에 더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노래의 날개를 달고 이 시간에 항상 가사에 염두를 두고 노랫말에 염두를 두고 이렇게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는 해음의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이었습니다. 야생화님이 지난 주일미사 성당 가는 길에 차 접촉사고 나서 어머 화요일에 입원했어요. 옆에 암 환우 형님 태우고 가다가 그랬는데 많이 다친 건 아니라 내일 퇴원 예정인데요. 합의가 안 되었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으세요? 일단 안 다치셨다니 많이 다친 건 아니시라니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또 합의가 안 되었으니까 이것도 또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기도 중에 꼭 기억하겠습니다. 야생원님. 아우 맘고생도 심하시겠어요. 몸도 그렇지만. 어여쁜 세실리아님은 아침부터 무덥습니다. 수해를 당해서 어려운 곳도 많지만 저는 경주인데요.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텃밭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할 정도예요. 하늘바라기에 생명의 물 신청해봅니다. 아주 딱 맞는 곡으로 잘 선곡하셨네요. 이 곡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4015님은 라우다떼 너는 특별하단다 신청하셔서요.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어여쁜 세실리아님 신청곡 하늘바라기 생명의 물 그리고 4015님 라우다떼 너는 특별하단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라우다떼 너는 특별하단다, 하늘바라기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인 대야고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베데오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다가 에스파냐 북부의 갈리시아 지방까지 갔는데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유해를 갈리시아 지방으로 옮겼는데 무어족의 침략을 당했을 때 유해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죠. 그 지방에 살던 은수자가 별빛에 이끌려서 기적적으로 야고보 사도의 무덤을 발견했고요. 그 자리에 그 유명한 콤포스텔라 성당이 건립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녀 발렌티나, 성녀 올림피아 등 19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네요. 우리 김지연 야고보 아나운서, 야고보 축일이네요. 축일 축하하고요. 또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도 축일이시죠.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태진 신부님이 부르는 순례의 길, 산티아고 파티마 성당에서 산티아고 성당까지 듣고 올게요.

네, 김태진 신부의 순례의 길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 아들들,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세요라고 청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모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지만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알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자주 주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에 할수 있는 기도지만 그러면서도 또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말씀 한번더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저는 자케오 나무의 세상 걱정과 하느님 나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

0: 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미사 7월 26일 연중 제17주일이자 조부모와 노인의 날인 오늘 미사집전은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 노인사목부 담당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26일 연중제 17주일이며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입당 성가 337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네, 오늘은 특별히 연중 17주일이면서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저희들이 기억하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열왕기 상권 3장 5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0: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마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0: 참 예수님.
1: 참 예수님.
0: 하느님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이며 여섯 번째 맞이하는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예수님의 조부모이신 성 요아킴과 성 안나의 축일인 7월 26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에 지내게 됩니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의 의미는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기억하고 젊은 세대가 노년층의 지혜를 배우며 세대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저는 의정부교구 노인사목부 소임을 맡게 되면서부터 여러 본당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어르신들의 해맑은 웃음과 깊은 신앙을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년 전 처음 노인사목부 소임을 맡게 되었을 때 이런저런 자그마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두려움이 설레임이 되어 저를 다시 살아있게 합니다.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설레게 해주신 하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6차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기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엄마의 심장소리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또한 하느님의 심장소리를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사리에 하느님의 심장소리를 잠시 잊고 살았을지라도 우리들의 내면 깊은 기억 속에 하느님의 심장소리가 심차게 뛰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한 하느님의 말씀은 점점 잊혀져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조금씩 잊혀져가는 어르신들에게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늙어간다는 서러움은 어쩌면 조금씩 잊혀지고 있다는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어릴 적 제일 상처가 되었던 말로 넌 빠져 있어, 너는 필요 없어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 때, 젊었을 땐 그렇게 부려먹더니 이제는 귀찮은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주는 그 아픔은 어떠한 육체적 고통보다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도 쉽게 잊혀져 가고 있는 소중했던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2년 전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는 서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에 대한 사랑의 확인입니다. 별다른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화 속에서 오늘도 잊지 않고 서로를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홀로 성당도 가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주간보호센터도 가셔야 하는 어머니에게 아들의 전화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 어머니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라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기억은 함께 나누었던 사랑을 확인하게 하기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합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멈추고 소중한 기억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잘 살고 있던 그렇지 않든, 젖먹이 어머니가 혹시라도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 모두도 하느님의 심장소리와 어떠한 상황에 있던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었던 마태오 복음의 말씀은 보물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에 대해 말해줍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보물과 진주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져 가고 소외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기억들이 생각났다면 그 소중한 기억을 준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잠시 잊고 살았지만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아마도 TV를 통해 이 미사에 함께하고 계실 저희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부족한 아들이지만 엄마의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고,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인 우리 모두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하느님의 사랑의 고백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몸소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며 바르게 판단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사회의 어른인 노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고독으로 삶의 기쁨과 힘을 잃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세대 간의 화합을 위하여 힘쓰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지의 군원이신 주님, 젊은이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주시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게 하시고 소외와 배척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하늘나라의 큰 기쁨을 마련해 놓으신 주님, 그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바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2: 사제의 손으로.

0: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0: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미합시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2: 파견성가 34번입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

0: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구원사의 영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1년에 제정한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고독과 죽음의 공포 속에 남아있지 않고 가족과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소명을 격려하는 날인데요.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는 않아도 자신만의 지혜를 전해주는 그 어르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어르신께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은총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7월 26일 주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는 수원교구 어부들 음반에서 아싸 좋아 우리 할머니 예수님 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저희 우리 그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이렇게 소감을 한마디씩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원래 미사 시간에.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여기 입사해서 저희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면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본인 좋아하다는 얘기도 좋겠죠, 본인도. 근데 주로 할머니가 좋아하세요. 엄마가 좋아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또 전통적으로 신앙을 이어온 가정을 보면 할머니 모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개그우먼 박나래 씨도 자기는 할머니 하면은 성당 다니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는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디지털 문화에는 익숙하지 못할지라도 디지털 문화를 넘어서는, 이건 디지털 문화는 어떤 수단일 뿐이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큰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부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예, 제가 평화방송에 다니는 거 가장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조부모와 노인 기억하는 날인 만큼 오늘은 조부모와 노인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연락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연락 한 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곡 들로 한번 끓여봤어요. 약간 트로트 느낌이 나는 성가라고 할까요? 17이다의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서미주가 부르는 럽럽 두곡 듣고 올게요.

좋은 시인들은 소리를 갖고 있다. 아니, 소리의 그늘을 만들 줄 안다. 그리하여 그 그늘에 초록 새끼개미들을 불러모아 쉬게 하고 저녁이면 그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연기 오르는 마을을 향해 허리 잘 녹이며 서로의 먹이들을 조금씩 나누어 지고 가게 한다.

0: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포도나무 찬미 선교단의 이 세상엔 하느님 법칙 있네 함께 들었습니다. 또 여름을 이렇게 나눔으로 이어가는 시를 오늘 함께 했어요. 이시영님의 한여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청곡을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는데 반가운 손님들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인데요. 노원성당의 어린이 두 명이 목소리로 신청곡을 보내와서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저는 노원성당의 황유나 가브리엘라입니다. 신청곡은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어린 양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항상 뭔가 좋은 이미지가 있고 또 노래도 엄청 신나고 밝고 또 사람의 기분을 되게 좋아하게 합니다. 또 복사 쓸때 이런 노래를 들으면 그냥 복사 쓰기도 좀더 좋아지고 더 신나고 뭔가 라임 타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준 예로니모입니다. 제가 신청하고 싶은 신청곡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0: 네, 노원성당에서 복사단을 활동하고 있는 연아 친구와 또 하준 친구가 함께 신청곡을 보내왔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방송 꼭 듣겠다고 오늘 얘기했는데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곡 준비했습니다. 연아 친구가 너무 신나서 복사를 쓰다가도 라임을 타고 싶다던 하느님의 어린 양 듣고요. 이어서 또 아준 친구가 신청한 성북동 성당 합찬단이 부르는 야곱의 축복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우리 노원성당 복사단 어린이 2명의 신청곡이었죠. 성북동 성당 합창단이 부르는 야곱의 축복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더 스토리의 버전으로 하느님의 어린 양 띄워드렸어요. 우리 친구가 얘기한 건 아마 어린이 미사에 나오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곡은 또 음원이 없어서, 예, 또 우리에게 익숙한 신상호 곡의 하느님의 어린 양을 띄워드렸습니다. 너무 귀여운 우리 아이들 목소리. 되게 깜짝 선물이지 않았나요, 여러분께도? 자, 오늘의 성인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모님의 부모님인 성 요아킴 그리고 성녀 안나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부부는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이가 없었다고 해요. 요아킴은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자 광야로 떠나서 단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천사가 성녀 안나에게 나타나서 잉태해서 낳을 아이가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칠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요아킴도 이 비슷한 환시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 후에 낳은 아기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시메온, 성 히아친토 등 9분입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일의 기쁨, 두 배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두곡 이어드리죠. 박하얀의 성모송 듣고요. 나정식 최은영 프로젝트,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노래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박하연의 성모송 그리고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띄워드렸어요.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도 같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요. 만약 나라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선뜻 대답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다른 중요한 게또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겠지만요. 그럼에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늘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더욱 청해야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덕훈 신부님이 부르는 주님 닮은 보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는 공동의 집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0: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1: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0: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1: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0: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2: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0: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김가람 PD가 쓴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입니다. 스마트폰과 AI 인프라 이면에 숨겨진 참혹한 아동 노동과 전자 폐기물의 실태를 고발하는 책인데요.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께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볼 부분은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 36쪽부터 39쪽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여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금속을 땅에서 파내야 한다. 탄소 배출이 높은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전기화하려는 흐름 속에 세계는 석유통이 있던 자리에 배터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생산량은 1995년에서 2020년 사이 연평균 20% 성장했다. 2019년 노벨위원회는 무선 시대를 열고 화석 연료가 없는 친환경 미래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3명의 과학자에게 노벨 화학상을 수여했다. 나는 그 친환경 미래 사회에 끼지 못한 찬란한 기술 발전에도 삶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아이들을 만나러 이곳에 왔다. 그 어느 곳보다 오염된 이 땅에는 저 멀리 지속 가능한 세상에 저탄소 생활을 충전하기 위해 석기 시대의 노동을 견디는 아이들이 있었다. 지난 세기 콩고 아이들은 타본 적도 없는 자동차 바퀴를 만들기 위해 고무를 채취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이 잘렸다. 이번 세기 콩고 아이들은 쥐어본 적도 없는 전자제품을 충전하기 위해 생명이 방전되도록 일하고 있다. 공동의 집 지구, 오늘은 김가람의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을 부분은 책 126쪽과 127쪽입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에는 충분한 규제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미국이나 한국처럼 안

0: 안전장치와 규제가 있는 나라들을 떠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든 마음껏 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한 세대의 아동 수만 명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을 해서 세계 원자재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우리도 글로벌 경제의 일부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때문에 기후위기도 발생하고 아동 노동도 존재하니까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적극적인 소비자로서 행동할 때만 뭔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여전히 아이들이 일하고 있고 그런 방식의 채굴이 세상을 망친다는 걸 누구나 알잖아요. 그럼 막아보려고 해야죠. 그런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 면전에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더 많은 재앙과 학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책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부분은 220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코발트 광산과 전자 폐기물 더미에서 말도 안 되는 삶을 견디는 아이들은 어떤가? 아이들의 손발에 대한 수요는 국경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의 피와 땀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덕분에 말도 안 되게 변덕스럽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있고 그 사이에서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벌며 두 세계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각자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 가난, 착취, 폭력은 어느 지역의 고유 특산품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용납 안 될 아동노동이 마침내 지구 반대편에서도 뿌리 뽑히면 곤란할 것은 누구인가. 콜레지와 라고스에서 매일 밤 생각했다. 쇳가루 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누군가 어린 나를 촬영하려 왔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태어나 보니 광산과 쓰레기 더미에서 목숨을 부여잡아야 했던 나는 발버둥쳐 이곳을 벗어나는데 성공했을까. 1988년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나의 성과가 아니듯 2018년 코발트 광산에서 태어난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재회를 상상하며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어른 한 명의 기록을 세상에 남기고 싶었다. 모린, 카스, 메삭, 살리수. 버거운 기억 속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한글로 꺼내어 이곳으로 불러오고 싶었다. 종이 위에서라도 어른들이 이 아이들과 마주하기를 바랐다. 이 이름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저 가난한 나라의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길 바랐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가한 동정심이 아니라 아이의 고통으로 얼룩진 내 삶을 닦으려는 어른의 책임감을 느끼기를 바랐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1: CPBC FM
2: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항상 여러분과 함께
4: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안녕하십니까, 박통호 신부입니다. 오늘 벌써 7월 26일 7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리고 참 덥습니다. 또 비도 오고 해서 또 후덥지근하다 그러죠. 그리고 또 뭐 직접 체험한 건 아닙니다만 저기 다른 지역에서는 너무 더워서 그것을 개인으로서나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특히 노약자들께서 많이 뭐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벌어진다고 하고요. 근데 또 조금 의아한 대목은 뭐냐면 이제 교회가 언제나 자주 그 지적 혹은 뭐 이의를 제기했는데 실제로 뭐 아프리카 대륙이라든가 이른바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지역 나라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가,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가, 이런 기후변화의 어떤 나쁜 영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이 즈음에 그다지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그 뉴스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대체로 그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혹독한 더위에 고생을 하는가, 그런 취지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벌써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정말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껴서 그 지역을 떠난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뭐 환경 난민 혹은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그 처지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할 때 여러 가지 그 배경을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그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근본 원인을 따지면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뭐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뭐 경제 성장 발전이고 또 그 안의 내용으로는 그 나라들의 국민들의 시민들의 품위 있는 생활 조건 향상, 그러니까 맞으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이동 거리라고 하겠죠, 운송 수단의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특히 가난하고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렸다. 그것이 이제 주요 근본 원인이거든요. 원인으로 지목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전 세계의 이 정보,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취하고 그리고 다듬어서 세계로 보내는 걸 이제 우리는 이제 미디어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이제 레거시 미디어는 뭐 활자인 신문, 그리고 전파인 라디오, 영상인 그 TV가 있지만, 그러니까 뉴 미디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것을 뭐 여러 새로운 게 등장한 미디어, 그걸 통상적으로 뭐 뉴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 뉴미어들이든 레거시 미디어든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정보의 압도적인 양은 선진국 사람들의 이 더위에 겪는 고통 혹은 그 뭐 자극적인 뭐 제목으로 뽑는다면 뭐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이런 정도이지,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이라든가 또 서남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기네들의 탓은 그다지 없는데 이른바 선진국 사람들의 길게는 200년, 짧게는 150년 동안에 그 추구해온 어떤 발전 모델이 갖고 있는 아주 짙은 그 역작용이겠죠. 그런 것은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레거시 미디어든 뉴 미디어든 그런 점에서 그런 소식을 이렇게 접할 때는 우리가 뭐 우리 일상의 표현으로 정신줄을 조금 놓는 순간에 이러한 정보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우리 마음에서 우리 시야에서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가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다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나에 대해 이른바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비판적 성찰, 비판적 사고. 사고가 우리 가운데에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뭐 레거시 미디어든 뉴 미디어든 그 압도적으로 많은 양으로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쏟아부어주는 그 정보에 우리가 홍수에 빠져들어서 뭐 우선 비판적 뭐 어떤 시야 자체가 빼앗긴다는 거 하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근원적인 원인을 성찰하려는 그 비판적 사고도 그 무뎌지고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그 정보 유통 하려는 사람들에게 거의 뭐 노예 같은 처지로 전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좀 섬뜩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덥다 할 때 물론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더위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인간 혹은 사회의 생활 양식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델 발전 모델 때문에 기후 변화가 유발이 됐고 그리고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말하자면 대응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를 좀 함께 좀 이렇게 성찰하는 것 그것을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그런 것을 이제 관상의 정신이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의 눈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관상하게 되면 또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성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건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기 이런 어떤 것을 이제 관상의 어떤 관상의 태도가 시급한 오늘날에 그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요청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이 더위에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경제적인 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것을 이제 에너지 약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을 때 지출을 줄이는 방식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겨울에 난방비를 줄인다든지 여름에 이제 그 냉방에 소요되는 그것을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전기 소모,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체력적으로나 뭐 의학적으로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를 견딘다든지 이 더위를 견디는 분들 그런 경우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에너지 약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당연히 뭐 선진국에도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 건너 그 말하자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바 선진 사회 또는 선진 사회 시민들이 추구해 왔던 그런 그 열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분들의 그 처지, 정세라고의 처지도 함께 성찰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중제 17주일인데 조금 전에 이제 관상의 정신을 말씀드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그 권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권고가 나오게 된 그 맥락이라고 할 거야. 그게 사회 교리죠. 우리 말로 번역한 게 이제 소셜 덕트린이니까 사회 교리이고 또는 뭐 프란치스코 교황의 표현들하면 복음화의 사회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근원으로 따져가면은 뭐 첫 출발은 이제 2차 바티칸 공유입니다만은 어쨌든 복음화의 사회 차원, 그러니까 사회 제도 2차 바티칸 공유의 평신도 사도지 교령에 가면은 사회 제도나 질서나 규칙이나 법이나 관습이나 문화 안에 사회적 제도, 사회적 질서 또는 사회적 법, 제도나 질서나 법은 반드시 사회 차원이잖아요. 혼자서는 뭐 제도와 질서와 법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무인도에 있는 뭐 로빈슨 크루소한테 무슨 제도가 필요하고 무슨 법이 필요하고 무슨 질서가 필요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니까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마땅한 합당한 지당한 정당한 질서와 제도와 규칙과 법이 있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약속이 되면서 일종의 뭐 문화가 되고 또 그 문화는 다시 그 사회에 태어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계승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도지 교령에서는 바로 이런 사회적 실제들이라고 해요. 그걸 뭐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또 그것을 그 말하자면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제도나 질서나 법이나 관습이나 문화 이 안에 그 안에 복음적 가치를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을 복음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목헌장에서는 이제 사회의 쇄신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복음화의 사회 차원이라고 또 이것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복음의 기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음화는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뭐 일종의 뭐 우리 보통의 표현들 하면 완전한 사회 또는 완전한 구원 그 완전이라는 거 혹은 온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디멘전 차원들이나 측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한 거 가지고 완전하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단일하다고 하는 건 획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온전하다고 말할 땐 여러 다양한 요소들의 양태도 다양하고 안의 성격도 다르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잘 모여가지고 그걸 이제 우린 조화라고 말하고 그 조화의 극치를 아름다움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또 이제 유니버스라고도 말하고 그 조화로운 그것을 구성 혹은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이 자라야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평신도들은 사도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할 때 그 안에 내가 정치 활동을 할 때 그 안에 내가 교육 분야에서 일할 때 그 안에 내가 입법부에서 일하면 입법부 안에 내가 행정부에서 일하면 행정부 안에 또 내가 뭐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하면 그 안에 복음의 가치, 복음 그러니까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에너지, 가치를 그 안에다가 질서 있는 곳에다 심어 놓는 것 그것을 사도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뭐 성가대를 한다, 뭐 봉사를 한다 이것은 이른바 그 종교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가지고 복음하라고 복음화의 전부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복음화를 축소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뭐 지난주 복음으로 따지면 이제 마치 가라지 같은 것으로 그 밀을 덮는 그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사도직 그 교령에서는 그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과학 기술이든 또는 그 일상의 생활에서든 사회 안에 그 복음적 가치 제도나 질서나 규칙이나 법이나 문화 안에 복음적 가치를 스며들게 하는 것이 평신도들의 고유한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게 되고 그것을 프란치스코 교황 내지는 여러 교황들은 그것을 복음화의 사회 차원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어떤 이 복음화의 사회 차원 또는 사회 교리 혹은 사회적 가르침, 가톨릭 교회 사회적 가르침.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 수긍한다, 인정한다 또는 그것을 아 그래 맞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려는 이런 분위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도 그렇고 또 성당에 정기적으로 열심히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는 뭐 쉬시는 분도 그렇고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신자든 아니든 간에 그 왜곡된 정교 분리라는 그 원칙, 정교 분리 원칙 그것에 너무나 강렬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은 정치와 종교도 아니고 교회 조직과 정부 조직 사이의 분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정치든 종교든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언어 사용의 뭐 책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서로 분리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도 인간 혹은 사회생활이고 종교도 인간 혹은 사회생활이에요. 생활을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저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가끔 드리는데 나라는 한 사람이 선거 행위를 하면은 그건 정치 활동이잖아요. 그 나라는 한 사람이 성당에 가면 그 종교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분리하냐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면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정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의 영역은 현세 사물에 관한 거, 종교의 영역은 초월의 영역, 그 저세상에 관한 거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라는 사람을 그렇게 이중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걸 우리는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룰이 스탠다드가 있는 건데 그거는 정신분열인 거죠.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니고 그것은 정부라는 조직과 교회라는 히에라키 조직의 분리를 말하는 거라는 건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든 종교든 교회든 국가든 도구적 성격을 갖습니다. 개인의 한 인간의 존엄의 완성의 수단 또는 한 사회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수단 도구의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도구의 성격은 목적에 종속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든 종교든 교회든 국가든 적어도 현세 안에서는 개인의 존엄, 인간의 존엄 그리고 공동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서 최근에 들은 생태적 어떤 조화에 이바지하는 정치, 이바지하는 종교, 이바지하는 국가, 이바지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나 국가나 정치나 종교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생활의 한 영역들 가운데 하나이고 그 영역들을 드러내는 조직들 가운데 둘이에요. 정치라는 생활 영역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고 전부가 아닙니다. 또 종교라는 생활 영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가 있지만 또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다른 종교에는 다른 조직들이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라도. 절대적인 가치와 목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인간의 존엄, 공동선, 그리고 생태적 어떤 조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말하자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라든가 국가라든가 지상에서입니다. 또는 정치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종교활동 이런 것을 절대시하잖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거창하게 드렸냐면 오늘 복음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는데 사회적 가르침, 사회교리, 복음화의 사회차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치 밭에 묻어 숨겨진 보물처럼 그냥 숨겨놓기만 한다. 드러내려 찾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거창하게 드린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보물을 밭에 숨겨 묻어 더 깊이 묻어놓고 오히려 그 성당 안에서 또 종교 생활이라는 그 제한된 영역 안에서의 어떤 헌신을 마치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뭐 사회교리에서 많이 우려를 피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원주의라 그래요. 축소주의. 원래는 열 가지의 요소로 돼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환원주의라고 말하고 리덕셔니즘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생물학에서 많이 말하는 거고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이제 분명히 이렇게 귀한 보물이 있는데도 그것을 노출시키고 찾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깊이 숨겨놓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몇몇 가지를 내세워서 이것이 종교생활의 전부이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바의 전부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앞에서 정보의 어떤 그 왜곡 또는 정보의 어떤 일탈에 가져오는 위험, 진실을 못 보게 만든다. 두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를 안 하게 한다. 세 번째로는 내가 그 안에 노예가 돼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숨긴 보물을 갖다 꺼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익숙해왔던 몇몇 가지를 내세워서 이게 마치 하늘나라에 가는 길인 것인 양 이렇게 선전하는 것 그것도 마치 정보의 오남용 때문에 생기는 거의 폐양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첫 노래는요 김태진 신부가 부릅니다. 마음을 드높이 함께 듣겠습니다.

김태진 신부의 마음을 드높이였습니다. 연중 제17주간 주일 그 복음 말씀 가운데 마태오 복음 말씀에서 이제 하늘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교리의 어떤 의미, 의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정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참 정교 분리라는 그 이하 그 모토를 내세워서 종교나 교회가 사회 문제, 세상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그걸 개입이라고 하죠. 인터벤션이라고 하거든요.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경향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의도적인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교 분리가 아니고 교회와 정부의 조직을 섞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 취지가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정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서로 다른 수단들. 우리가 민주제를 얘기할 때 권력 분립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 취지는 이 국가의 권력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갖는다고 밝히거든요. 그럼 뭐 헌법에도 나오는 거고 정치 철학에서도 나오는 거고 하는 건데 또 근대 정치의 주류이기도 하고 그게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한 건데 뭐냐면 국가의 권력 여러 권력들이 있는데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추구하는데 그 목표가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 국민을 섬기는 거예요. 우린 걸로 봉사라고 자꾸 번역을 하는데 봉사가 아니고 그건 의무적인 겁니다. 복무. 그래서 여러 국가 권력, 공권력들이 있는데 모든 공권력들의 단 하나의 목적은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복무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권력들이 오용하고 남용하고 독점하지 못하도록 분리시켜놓고 견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뭐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설명도 가능했지만 그건 역사의 지혜이거든요. 권력들이 여러 가지 권력들이 기능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데 공권력은 그 공권력들이 서로 모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취지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권력을 유지하거나 팽창하거나 획득하는 데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전체주의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전체주의의 어떤 가장 쓴 폐해 중에 하나가 전쟁이거나 식민지배 같은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권력이 서로 이웃 다른 권력들하고 입법 권력, 사법 권력, 행정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세 권력이 서로 사이좋게 협력해 가지고 잘 지낸다고 기대할 수 있는데 역사의 경험은 그 권력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 권력을 유지하고 또는 그것을 팽창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원래 섬겨야 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을 도구로 만들어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근대의 민주제잖아요. 물론 고대에도 민주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민주제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을 해당이 됐는데 그게 근대에 와서는 그걸 모든 시민에게 말하자면 섬기는 시민을 섬기는 권력의 분립을 이제 마련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랬고 정부도 그렇고 국민을 섬기는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도구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적어도 지상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와 정부가 서로 분립한 이유는 서로의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도덕적 힘을 가지고든 국민에게 섬기라는 뜻으로 국민을 섬기라는 뜻으로 분리시킨 거지.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 근대의 한 어두운 측면이잖아요. 말하자면 영주와 땅과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영주와 또 교회가 거기 있어요. 뭐 주교님이 계신다고 쳐봐요. 근데 두 분이 하늘에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고 근데 그 안에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 권력, 교회 권력과 세속의 권력, 이제 봉건의 영주의 권력이 정치 권력이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국민 그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애를 쓴 게 아니고 자기네 각자의 조직이라든가 각자의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팽창하려는데 서로 티격태격하다 보면 그 같은 지역에 사는 물론 그 당시에 90%의 사람들이 평민이거나 천민이거나 뭐 노예였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이 든데 그냥 허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뭐 유럽의 역사입니다만은 뭐 과학의 혁명이라든가 산업의 혁명뿐만 아니라 사회 혁명으로서 정치 혁명이 벌어지고 정치 혁명이 바로 신분 계급을 타파하는 거잖아요.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뭐 개조하는 게 아니고 신분 계급을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뭐 개혁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혁명자를 붙이잖아요. 판을 완전히 바꾼 거죠. 당연히 그 신분 계급에 대하여 그 질서 위에서 유지가 되어 오던 권한, 뭐 중립적인 언어로 말하면 이제 그 권한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치 영역에서 흔히 말하면 권력 행사. 그걸 좋게 쓰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권력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압도하거나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권력화됐을 때 혁명의 세력들은 당연히 그 신분 계급을 철폐하는 타겟은 뭐겠습니까? 그 귀족 제도라든가 그 봉건 제도겠죠. 그다음에 교회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분 계급을 완전히 타파하려는 이 거대한 물결이 당연히 저항이 있을 테니까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혁명 때문에 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회든 정부든 개입을 하는데 서로를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데 개입하지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에게 간섭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국민은 섬기는 방식, 국민을 돌보는 말하자면 수단, 그것에 대해서 독립적이란 얘기지 목표, 그 하느님 백성을 섬긴다라든지 국민을 섬긴다라든지 목표를 시선에서 또는 전망에서 혹은 논의에서 빼놓고 각자가 서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의 다른 뜻은 각자가 알아서 권력을 팽창하거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든 정치 세력이 세상 안에서 그 본령을 잃어버리고 나타나는 현상. 우리나라에서 많은 종교들 뭐 우리 가톨릭뿐만 아니라 종교들이 본령 하느님 백성에게 서비스하는 대신에 그 조직을 관리한다, 조직을 유지한다, 조직을 살찌운다에 만약에 몰두하게 되면 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허리가 휘는데 조직은 날로 팽창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합니다만 우리가 다른 비유를 들어서 보면 제가 국민학 때 저희는 국사를 배웠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굉장히 뭐랄까 이게 뭐 문학적 표현이라 할까 상투적 표현이 있어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는데 귀족들 혹은 왕들은 주지육림에 빠져서 날마다 흥청망청 사치를 일삼았다라든지 또는 거대한 축적 건물을 지었다든지 그리고 그런 그 같은 문장 안에는 문단 안에는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도탄에 빠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치 권력의 본령을 잃어버리고 말하자면 백성을 섬기는 일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자기 몸집을 불리거나 자기를 쾌락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행위할 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는 가톨릭 교회가 사회 교리를 얘기할 때 정교 분리를 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같이
관련된 얘기인데 개입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건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개입 또는 정부의 개입, 교회의 개입에 정부의 개입의 핵심 뭐냐면 개인의 존엄함이라는 게 있어요. 한 인간의 존엄함, 또 궁극적 사회의 공동선인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존엄을 품위 있는 삶을 사는데 어려울 때 개입한다. 그러니까 그 개입은 간섭이라는 표현든 개입이라는 표현이든 간에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공동선을 위한 것인 거예요. 개입은.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게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불간섭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가 개인과 사회 삶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에 최소한의 일만 해라. 그게 바라자면은 자유방임주의였던 것이고 그것이 훗날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이 되는 것이고 다시 훗날 신자유주의가 된 거죠. 국가 또는 정치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 그게 자유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개입을 하잖아요. 국가주의가. 왜냐하면 전쟁으로 폐허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좀 1989년 90년대쯤에 다시 뭐 대처리즘이라든가 레거너믹스 해가지고 불간섭주의. 그 이제 신자유주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정치 권력하고 경제 권력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시민들 내지는 사회 전체 구조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 그 징후자 하나가 불평등이 심하잖아요. 분야 분야별로 사람 사람 별로 지역 지역별로 너무나 불평등이 커진다. 그러고 이제 말하자면 불간섭주의 또는 뭐 외교에서 불간섭주의면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만 적어도 교회의 인터벤션 개입 또는 국가의 인터벤션 개입의 목적은 목표는 사람들의 삶과 공동선의를 겨냥하는 것이었는데 불간섭주의가 만약에 국가 정치 차원에서 말한 대로 자유방임주의에서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그것이 이제 불간섭주의 또는 불개입주의 같은 것이고 그것이 나타내는 가장 뼈아픈 그늘이라고 치면 이제 불균형이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교회 불간섭주의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치에 불간섭한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품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신자들의 영성 품 있는 영적 삶이 있겠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의 어떤 형제적인 사회를 구성하려는 모습이 있을 텐데 교회가 그걸 아무것도 안 해봐요. 근데 그럼 교회도 다시 그 임무를 소홀히 하는 거거든요. 국가도 사실은 뭐 철학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국가도 고유의 임무가 있어요. 하느님이 주신 그리고 교회도 고유의 임무가 있어요. 하느님이 주신 교회든 국가든 과도하게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도구적 성격은 도구는 가만히 모셔놓으라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칼인데 물론 장식용 칼도 있겠지만 뭐 여행 다니면서 칼을 수집해서 보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용도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용도에 맞춰서 진열을 잘 해놓지 아무데나 처박아두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칼을 구입했다면 칼이 만약에 다 용처가 있죠. 뭐 요리하는 칼이라면은 주방에서 사용되는 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디자인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맞게 손잡이는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리할 때 그게 잘 활용되면 그걸 우리는 선용이라고 말하죠. 이 도구의 선용. 근데 이 칼을 또 같은 칼인데 똑같은 칼인데 이거를 주방에서 안 쓰고 사람을 해치는 데 쓴다. 그럼 그건 악용되는 거거든요. 도구는 그런 성격을 가져요. 도구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하거나예요. 그 도덕적이라는 거는 행위라든가 결정에 있어서 좋게 사용되도록 결정하고 사용하면은 도덕적으로 선한 도구이고, 근데 거기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사용된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악한 거예요. 도덕적인 선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도구들은. 그렇다면은 국가도 또 교회도 지상에서는 적어도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의 평가 대상이 되는데 평가의 기준은
그 본령에 맞게 사용되었느냐 또는 우리가 이롭게 이용되었느냐 악용되었느냐 그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그럼 이제 뭐 법에서는 부작위라 그러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범한 죄라고 부작위의 죄도 있거든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왜 책임을 물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할 당위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저 시민이 고통에 빠졌다.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부작위죄라고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가 개입을 할 때 또는 사회에 또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을 할 때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수단이 사회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사회교리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가 어떤 구체적인 그 수단으로 드러나는가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교리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인간의 존엄이거든요. 그걸 토대이기도 한데 인간의 존엄을 드러내는 양식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게 만약에 경제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나는 참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게 인간 존엄이잖아요. 욕망이잖아요. 열망이고. 그럼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더위에 좀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부채도 필요할 수 있고 그늘도 필요한데 부채가 옛날 같으면은 어촌에 살거나 농촌에 살거나 산촌에 살면은 그늘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에 물을 발담그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물론 더울 수 있지만 도시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다못해 지붕이라도 있어야 되고 부채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붕하고 부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붕이 있으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집 안에 내가 들어가려면 그 집을 내가 적어도 거주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거주하거나 소유하려면 자격을 갖추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내 손에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부모한테 많은 돈을 물려받거나 이자 소득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저도 아니면 적어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근데 공동체 국가는 그걸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말하자면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도시 생활에서는. 그런 걸 우린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더위에 내가 부채라도 손에 쥐어야 되고 그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붕이라도 있으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제활동을 할 기회가 나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일자리라 그러죠. 일자리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로 크게는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거요. 하면서 돈을 버는 거. 우리는 자영이라 그러죠. 뭐 프리랜서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누가 나를 써주는 거예요. 고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노동력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나의 어떤 가치를 제공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보상, 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인데 근데 또 내가 혼자 일할 수 있지만 그것도 내가 혼자서 일한다고 맘만 먹는다는 건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허용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 이 일 하면 잘할 것 같아 한다 그래서 잘할 수 있지만 그게 곧 경제적인 인컴, 수입으로 다가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또 실행을 했는데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소비자들의 형편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손에 부채를 들고 그늘을 만들어줄 지붕 안에 들어가 살려면은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하려면 일자리가 필요. 물론 부모님한테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받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걸 금융소득이라 그러죠. 아니면 다 나머지는 노동소득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품위 있는 삶과 이 노동소득 사이에는 그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지금은 뭐 이 세계화 과정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아주 섬세하고 아주 그 광범위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어떤 큰 회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도 우리나라 같이 해외 의존도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예를 들어서 뭐 원유라든가 원자재라든가 또는 달러

우려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품위 있는 삶을 모든 사람이 열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존엄한 삶을 열망해도 존엄한 실제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대단히 많은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고 결합시켜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질 않는 거죠. 아마도 한 4, 500년 전 같은 게 3, 400년 전만 이른바 그걸 이제 그 사회화라는 말을 교회는 잘 안 쓰지만 사회화가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광범위하게 지금 이제 사회화라는 말보다 이제 세계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회란 단위 자체보다는 이제 세계라는 단위로 넘어가고 아마 조금 지나면 이 세계화도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결국 이제 지구촌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것 예를 들면은 이게 우주화입니다. 지구라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우리말로는 세계화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 글로벌한 지구는 이제 어스라는 지구. 이거는 우주의 한 행성이잖아요. 근데 이 우주적 조건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후 변화랑 관련해서는 그런 점에서는 또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계화란 말을 쓰거든요.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사회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을 인간 존엄이고. 근데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조건인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치적 조건뿐만 아니라 문화적 조건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화뿐만 아니라 또는 세계화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에 관련해서도 여기에 어떤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만한 사건. 그런데 변화는 분명히 가져올 것 같고 가져올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만한 정말로 뭐 표현하자면 쓰나미 같은 사건이 우리 앞에 닥쳤다는 겁니다. 멀리서 오는 게 아니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AI입니다. AI의 기술들의 발전과 채택,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다른 부가적인 정보통신 혁명, 정보화 사회 이것들이 한꺼번에 결합이 됐을 때 과연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조건에 그리고 사회화에 그리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분명히 엄청나게 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 아무도 쉽사리 짐작하지 못하는 사태, 새로운 사태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레오 14세 교황의 회칙,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 위대한 혹은 존엄한 인성, 인류라는 회칙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본문 내용을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요, 박명선, 최준익이 부릅니다. 늘 우리 가운데 듣고요. 여러분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4: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에서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신앙, 정의도 다양합니다. 각자 의미를 이렇게 저렇게 둘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일상의 중력이다. 신앙은 우리를 어디 멀리로 날아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또 주님께 돌아서도록 해주니까요. 그 강력한 힘으로 이곳까지 이르게 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7월 26일 이주의 책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함께 하셨고요. 글 쓰는 아나운서 김지현 야구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바오로 출판사 영성서적 만났죠.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 했는데요. 신부님과의 오랜 추억 남겨주셨네요. 8342 뒷번호 쓰시는 소아드레사님. 신부님이 부재 때부터 들어서 혼자 매우 친근한 마음입니다. 요즘 용서하기 힘든, 아니, 꼭 사과받고 싶은 분이 있어서 잘 듣겠습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죠?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당신에게. 그 책을 들으시면서 또 읽어보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효선 아셀라님은 서울숲 러닝하면서 이주의 책 열혈 청취 중이라고 하세요. 아직은 용서할 수 없는 당신에게 이 책이 읽고 싶어서 멈춰지네요. 운동을 멈추게 할 정도로 우리의 귀를 열게 하는 이주의 책. 근무지에서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마음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야, 얼마나 성숙된 마음입니까? 보통은 마음으로 미워하면은 몸이나 표정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가지는 그 시작이 저는 어른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배웁니다, 아셀라님. 뒷번호 5981 쓰시는 분은 저는 어떤지 되돌아보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캠프 신부님을 따라 실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5268님은 용서는 사람의 물결을 튼다라는 그 책을 읽고 오빠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게 승리죠. 지난주에 득태 신부님이 그 얘기 하셨죠? 용서하고 또 마음 다스리는 것도 사제들 사이에서 약간 승부같이 여겨져서 본인이 진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계속 보는 거죠. 결국은 나로 돌아오는 거고 그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고 또 주님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밖에 2696 6448 7963 5268 7602 0719 8810 2477또 빵톡으로도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7963님 문자는 좀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평생 과거에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고요. 아이들까지 버리고 안 보는 애들 아빠. 20년 동안 아이를 혼자 키우고 결혼시키고 나이 70이 다 돼서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또 약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이 용서를 하기 힘든 과거도 아닌 현재가 돼서 신부님 책을 읽고 싶네요.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살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나로 시작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제가 몇초 말로 한 것을 정말 오랜 생으로, 오랜 삶으로 증명하시고 지금도 살고 계시네요. 7963님의 그동안의 시간을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지금 깨달으신 것 이상으로 평화로우실 거라는 거. 제가 성호를 긋습니다. 그리고 7963님께는 이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순차적으로 배송되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7963님 비롯해서 이 책을 받으실 분은 제가 선곡표에 올려놨으니까 2주의 책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만나야죠. 오늘은 생활성서사의 영성서적 만납니다. 김병수 루째로와 함께 지난 방송 또 지지난 방송 계속 인물을 만났거든요. 오늘도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사도입니다. 자, 음악 한곡더 듣고 오늘 책 만나겠습니다. 존 레전드입니다. Someday.

0: 예수님을 읽었고 예수님을 해석한 바오로, 바로 그의 말 속으로 중인 들어갑니다. 또 그 말에서 얻은 통찰로 우리 신앙생활, 일상생활로 줌 아웃 빠져서 봅니다.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한 권의 책으로 2000여 년 전 그때의 문장으로 한 수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2주의 책은 바오로 신학의 정수를 담아 지금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 본문 줌 아웃, 바오로 서간편을 품고 온 우리의 북셰프 생활성서사의 김병수 루째로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떤 책 가져오셨습니까?
1: 네, 제가 최근에 인물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성 김대건 바로 알기,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 다뤘던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성경에 관한 책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본문 줌 아웃, 바오로 서간편 가지고 왔습니다.
0: 오늘도 인물이네요. 바오로 사도.
1: 그런 셈이네요. 또.
0: 그러니까요. 네. 생각을 하면. 또 지금 너튜브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너튜브로 들으시는 분은 바오로 사도가 또.
1: 네. 썸네일에,
0: 썸네일에 딱 박혀 있으니까. 네. 보시면서 오늘은 성경 본문 줌 아웃, 바오로 서간편 여러분께 선물로도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고요. 바오로 서간편이 이전에 계속 시리즈로 나온 다음에 이게 세 번째인가요? 몇 번째인가요?
1: 아, 이게 총 세 권짜리, 그러니까 성경 본문 주마옷이 세 권짜리 시리즈고요. 아하. 한 권이 먼저 나왔습니다. 공관복음서 사도행전 편이 먼저 나와 있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오로 서간편이 두 번째 권이 되겠습니다.
0: 아, 세 권으로 시리즈가 마무리되며 이것이 두 번째군요.
1: 맞습니다.
0: 그래요. 줌아웃, 줌인, 뭐 이렇게 또 주고받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기획이 있지 않습니까?
1: 줌인 시리즈도 있었죠.
0: 예예예. 예, 예.
1: 네, 성경 본문 줌인이라는 시리즈도 두 권 나와 있는데 줌인은 말 그대로 딱 직관적으로 와닿으시죠? 성경 본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의 본문은 원문, 처음 쓰인 원문을 뜻해요. 성경이 쓰인 원문을 찾아서 들여다보고 파고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0: 구약이면 히브리어, 신약이면 그리스어.
1: 네.
0: 원문을 깊이 공부한다. 이걸 줌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줌아웃이잖아요. 이 말에 책의 중요한 특징이 녹아 있습니다. 책의 머리말에 설명이 잘 돼 있는데 해석 그리고 주석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면서 이 책에서 성경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0: 해석과 주석. 주석하면 각주, 미주 뭐 이런 것도 올라서 조금 어려운 단어 있으면 밑에 세부 설명을 하는 게 있는 게 기억나는데 해석, 주석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이 책에서 저자가 적은 말에 따르면요, 주석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줌인의 작업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녹아있는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뭐 사실관계 이런 것들 파헤치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해석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최종 성경의 본문, 지금 우리가 읽는 우리말 성경,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행위를 해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그 바오로 사도 이야기로 하면 바오로 사도가 이 앞이 안 보이다가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영적 체험, 뭐 그런 걸로 회심에 이르잖아요. 네. 그러면 주석이라고 하면 그게 진짜 사실인지, 뭐 역사적으로 그렇죠. 어떤 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주석.
1: 이게 뭐 언제 어디서 벌어진 일이며.
0: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예, 그리고 해석이라고 하면 우리도 주님께 돌아서야 된다. 나는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1: 맞습니다.
0: 예, 말로 들립니다.
1: 네.
0: 그 줌 아웃이 그래서 어떤 해석의 의미가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0: 삶으로 확장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바오로 서간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서사도 있을 거고 뭐 편지 안에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이미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신 건데요. 이 바오로 서간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해서 썼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됩니다.
0: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이 있고 또 테살로니카도 있고 로마도
1: 네.
0: 있고
1: 많죠. 네.
0: 많죠.
1: 바오로 서간은 그렇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코린토, 테살로니카, 뭐 갈라티아, 필리피 굉장히 여러 곳에 바오로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바오로가 편지를 쓰고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던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시기였다는 거죠.
0: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아직 살아있는 그 시기인 거죠.
1: 그래봤자 뭐 몇십 년이랬으니까요. 예. 당시에 각각의 공동체는 나름대로 각각 신앙적인 질문과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바오로는 바로 그런 고민들에 또 질문들에 답해주고 불안해하거나 의구심을 품은 신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달래고 위로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0: 하다못해 카드라도 쓸 때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무슨 말 하면은 좀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될까란 고민을 하잖아요.
1: 그럼요.
0: 네. 그러니까 뭐 코린토, 테살로니카 그 지역에 따라 좀 맞춤으로 바꿔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1: 맞습니다. 예.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뭐 이를테면 테살로니카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 또 안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 연로하고 병들어서 죽고 그러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 진짜로 예수님이 과연 오실 것인가?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어떤 초조함, 그런 것들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바오로는 신앙인의 근본적인 희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다라고 가르쳐줍니다.
0: 우리가 제일 믿어야 하는 신앙 중에 하나잖아요. 부활 신앙이라는 거. 책의 차례를 봅니다. 죽음 이야기, 빛의 자녀, 기도,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이 키워드들이 바오로의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
1: 맞습니다.
0: 중심일 거고.
1: 네.
0: 또 바오로 서간 그 편지의 주제도 되겠죠?
1: 맞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믿음, 의화, 기도, 은총, 종말 이런 주제들은 당시에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자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0: 인간의 삶은 계속 반복되고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렇죠.
1: 네. 예. 물론 그 형태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삶의 양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성경 본문 주마웃 바오로 서간편에서는 바오로 서간 집필 당시의 상황도 짚어주고요.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바오로의 신학도 알아보고요. 오늘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까지도 제안해주는 책입니다.
0: 네, 그래요. 줌아웃이 되네요. 그리고 뭔가 파견자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잘 알았으니까 줌인해서 봤으니까 이제 줌아웃해서 내 삶에서 어떻게 그걸 체화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1: 맞습니다.
0: 바오로 서간이 쓰인 이유, 바오로 신학을 알아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가져온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1: 성경을 읽고 싶고 또 알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던 분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자꾸 내가 잘 모르는 데서 일어났던 아리송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만 느껴져서 흥미가 잘 안 생기셨던 분들이 읽어보시면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포인트에서 머리가 좀 열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0: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책을 박병규 신부님이 또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의미를 갖고 이 책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자, 오늘은 생활성서사의 책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줌 아웃 바오로 서간편. 자, 이쯤에서 우리 루체로의 추천곡 한 곡 듣고 성가네요. 네. 다음 이어가 볼까요?
1: 네, 바오로 서간의 구절을 가사로 쓴 곡을 고르려고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이 곡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듣고 싶습니다.
0: 김시연, 아네스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였습니다. 김시연 아네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오늘 2주의 책은 바오로에게서 배우는 성경 살기, 성경 본문 줌 아웃, 바오로 서간편, 생활성서사의 김병수 루제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줌 아웃, 이 의미 얘기 나눴죠. 책 속의 예를 들어 소개해볼까요?
1: 네, 그 전에 좀 전에 신부님, 저자 신부님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드리고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은 신약성경 전문가이신 박병규 신부님께서 쓰셨는데요. 마치 바오로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처럼 신부님도 사목자로서, 성서신학자로서 오늘날 신앙 속의 길을 잃어버린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0: 이 책에도 소명이 있네요. 당신의 그렇습니다. 어떤 사목자 그리고 성서학자로의 소명,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시게 된 거군요.
1: 마치 바오로의 마음처럼.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이런저런 걱정도 하고 고민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성경 말씀이나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요.
0: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참된 신앙인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고민이 생길 이유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1: 책에 이를테면 빛의 자녀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테살로니카 1서에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빛은 좋은 것, 어둠은 나쁜 것, 빛은 하느님 선한 것, 또 어둠은 악마, 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래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부분, 나쁜 부분이 들어오면 몹시 불안해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초조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0: 근데 어차피 어둠은 있어요.
1: 그럼요.
0: 그런데도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우리는 매번 마주치고 부딪힌다. 아마 바오로 사도도 그랬을 거고. 편지를 쓰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각 지역에 맞게 쓰지 않았을까.
1: 그렇습니다.
0: 성찰이란 게 훌륭한 건 맞는데 그 성찰을 했을 때 내가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또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되고. 또 내가 마음이 단단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1: 바오로 서간은 언제 공부를 깊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0: 전혀. 이제 봐야죠, 저도. 어쨌든.
1: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바오로 사도는 해주는데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근본적으로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빛의 자녀라는 건 어둠 한 점 없는 밝음을 누리는 존재라든가 어둠을 피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어둠 속에 있을 때도 눈 감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가르치거든요.
0: 최근에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부모 교육을 했고 그때 TCI라고 그 기질 성격 검사를 했는데 그 항목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위험 회피. 그래서 이 위험 회피 점수가 낮으면 회피를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맞닥뜨리는 거고. 그게 높으면 아, 나 못해 이렇게
1: 피하는.
0: 피하는 그런 기질인 거죠. 그리고 그게 갖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력을 해서 성격으로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내가 갖고 태어나는 기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회피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마치 도전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데 그 다음에 성격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는 다음 문제인 거라.
1: 일단은 좀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타고났구나라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
0: 그게 건강한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위험 회피 점수가 1점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거의 몇 점까지 있나요?
0: 모험가라고 봐야죠. 100점 만점입니다.
1: 세상에.
0: 깜짝 놀랐네요.
1: 5점 만점도 아니고 100점 만점에 1점이요. 세상에.
0: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항목은 100점입니다.
1: 우와.
0: 그래서 양극단을 제가 체험하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와 서간 이야기를 하면서 회피할 것인가. 그래도 회피해도 괜찮다. 라는 말을 저는 지금 듣고 계시는 이주혜차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갖고 태어나는 거래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내가 회피해도 괜찮다. 다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바오로 사도도 분명히 회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거거든요.
1: 그럼요.
0: 기준적으로 1점이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네. 1점도 점수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그러니까 맞서 싸우려는 어떤 용기, 노력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1: 맞아요. 그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들이 또 쓰인 거고요.
0: 예예. 예, 네. 그래요. 깨어 있으려는 그 자세도 필요하고.
1: 네네. 뭐 여하튼 이렇게 바오로 서간이라는 우물에서 끌어올린 통찰들이 책 곳곳에 박병규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 깃들어 있고요. 한 가지 또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테살로니카 교회에서 받았죠. 이 테살로니카 교회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 재림 안 하시면 어떡해 라는 걸 또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0: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두려움이죠.
1: 네, 맞아요. 우리는 사도신경 외우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는 사실 필연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죽으면 어떡하죠? 이미 죽은 사람들 어떡하고요? 아까 테살로니카 신자들.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질문하는 신자들에게 바오로는 어떻게 위로를 했을까요?
0: 예전 드라마 명대사를 좀 차용하면
1: 네.
0: 불안하냐? 나는 더 불안하다.
1: 아, 다 뭐 아프냐? 나도 아프다.
0: 바오로 페인. 다모 페인처럼.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불안하다 이렇게 했을까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1: 바오로는 사실 그 질문에 직접 답하는 대신에 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0: 지금 삶에 집중해라.
1: 네.
0: 아, 불안하냐? 지금 삶에 집중해라.
1: 네.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가 불안해? 근데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린 이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야 해? 라는 이야기로 반전을 시킨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나아가는 길을 선물을 하셨죠. 그 길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채워서 가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죽음이라는 문지방을 넘고 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솔직히 궁금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질문들, 그런 상상들이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0: 유사 종교를 만들죠.
1: 그렇죠. 정말 위험한. 네.
0: 성경 몇 구절로 네. 그것에 빠지고 또 불안하니까 그걸
1: 그렇죠.
0: 건드려서
1: 자신들만의 종말론을 만들어서
0: 그렇죠.
1: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때 오실 거야라고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렇죠. 사람들을 현혹하고
0: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죠.
1: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맞서 예. 싸워야 하고요.
0: 예, 맞습니다.
1: 네.
0: 예.
1: 예.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미래의 시나리오 방금 이야기했던 막 사이비 종교들의 서 하듯이 그런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택했던 바오로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을 일부러 거기를 채워야 된다는 어떤 강박으로 억지로 채워나가기보다는 비워놓은 채로 예수님의 현존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을 바오로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0: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신앙적으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라서 참 의미가 있네요.
1: 네.
0: 예.
1: 바오로 사도의 힘이라고 할까요?
0: 네. 그렇네요. 진짜. 오늘은 바오로 사도와 함께하고 있고 바오로 사도의 서간 중심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성경 본문 주마웃 바오로 서간편 살펴보고 있고요. 이 책에서 인용하고 다룬 성경 구절들이 바오로 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텍스트죠.
1: 네, 맞습니다. 바오로 신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하는 핵심적인 텍스트들을 모아서 이 책으로 엮은 거고요. 실제로 신학 전공 수업의 커리큘럼에도 다 이 책에 들어있는 이 말씀들이 꼭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보통 책 소개할 때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지를 소개하는데 신앙생활 중에 혼자만의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 바오로 신학에 입문하고 싶은 분,
1: 네,
0: 이런 그리고, 분이 읽으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 중2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워.
0: 아.
1: 지금 나의 삶 속에 이 성경 말씀 가져와서 읽어보고 싶어. 줌아웃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까지도 네,
0: 좋습니다.
1: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요. 이제 이 책의 일부를 낭독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어떤 부분을 읽을 거냐면요. 바울 서간 읽고 나서 우리가 닿게 될 또는 닿아야 할 종착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 책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기 수련으로 오해하며 살아간다. 더 나아지기 위해, 더 강해지기 위해, 더 흠없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바오로가 말하는 신앙은 그런 방식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고립시켜 완성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히 엮어가는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실수와 부족함은 공동체를 흔드는 결함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자리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행적을 끝까지 읽고 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라는 말, 바오로의 언어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마디면 충분할 것이다. 신앙은 나를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0: 성경 본문 줌 아웃의 일부를 김병수 루세로가 읽었고요. 최준익 막시모의 큰 나무 되리라 이어드렸습니다. 성체성사하네요. 그리스도의 네. 몸 아멘이라고 하는
1: 네.
0: 그리고 이 부분을 읽으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다.
1: 네, 그렇죠.
0: 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특히 현대 신앙인들은 나의 수련,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만 고민하고 거기에 매몰되기가 쉬운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활과 구원이라는 선물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모두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이고

0: 또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하는 사명을 띈 사람들이니까요.
1: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루제로에게, 아,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선물하고
0: 네.
1: 싶은데,
0: 아, 저한테요.
1: 예, 이걸로 고생하셨는데 이걸 또 선물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
0: 네.
1: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면 참 좋을 책이라. 저희도 이제 연이 뭐 10년이 넘었고 거의. 그러니까
0: 어떤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지 잘 아니까요?
1: 마음만.
0: 마음만 감사히 받는 걸로.
1: 그 마음으로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한권더
0: 너무
1: 선물하는
0: 좋죠.
1: 그런 식으로 하면
0: 네.
1: 좋겠습니다. 예.
0: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이라는 네, 말씀, 네,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본당 소모임에서 같이 또 읽는 시간으로서 네, 가져가셔도 좋고, 아예 독서 모임 이 책으로 개설해서 같이 읽으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1: 네, 그래요. 생활성서 북클럽 뭐 이런
0: 네.
1: 식으로 해서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0: 네.
1: 자, 성경 본문 줌 아웃, 바오로 서간편, 생활성서사의 김병수 루제로와 함께 했고요. 신청곡 한곡더 있죠?
0: 네. 일단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장마에 막 정신이 없네요. 저도 오는데 땀에 막 젖어서 왔는데 건강 꼭잘 챙기셔서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기도하겠고요.
1: 예.
0: 저도 또 좋은 책 만들어서 품에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휴가철이고 하니까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같이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1: 더우면 머리를 묶어요.
0: 그러니까 사실 그러려고 했는데 머리끈이 오다가 진짜 거짓말처럼 툭 끊어진
1: 아, 그래요?
0: 거예요. 네. 그래서 가면서 하나 사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책 대신에 제가 머리끈 선물 하나 해드려야 되는 걸로. 알겠어요. 그리고
0: 네.
1: 신청곡도 단단히 묶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들려드리면서 오늘 북셰프였습니다. 김병수 루제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김병수 루제로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현철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까지 듣고 2주의 책 마무리합니다. 오늘 만난 생활성서사의 성경 본문 줌 아웃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요. 바오로 서간편 잘 들으셨죠? 끝곡 나가는 시간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끝곡은 윤상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너에게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6: 주님의 영광과 함께.
7: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8: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는 나만의 특화된 힐링. 여름휴가도 이런 나만의 맞춤형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처럼 쉬러 가는 여름휴가인데 피서 절정기엔 늘 사람도 많고 차도 밀려서 오히려 쉬는 게 더 어려운 경우를 해마다 겪곤 하죠. 남들 다 간다는 해외여행도 사실 고단하고 펜션이나 맛집 순례도 이제는 어딘가 전형적으로 느껴집니다. 호캉스에 촌캉스, 몰캉스도 다 좋지만 결국은요, 어디에 머물든 내 마음이 진정 평안하다면 그게 바로 나만의 진짜 휴가가 아닐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